안녕하세요. 사랑이들한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오늘의 한 말씀 나눌게요. 오늘은 이사야 48장 11절의 말씀 준비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오늘의 한 말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심판만 받아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이유는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과 내 영광을 위해서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시작된다는 선언인데요. 오늘 아침 이것만큼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변덕스럽게 사랑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 그리고 자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의 언약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고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습니다. 오늘의 한 말씀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받아가십시오. 오늘 사랑의 뜰 안에서는 내 인생의 찬양 준비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이자 예수전도단 광주지부의 성경 강사인 권오성 간사님의 내 인생의 찬양 준비되어 있고요. 2부에서는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죠. 찬송과 필사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찬송의 가사 한 줄 한 줄을 마음에 새겨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0: 내 인생의 찬양.
1: 사랑에 따른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샬롬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전도단 광주지부에서 협력간사로 말씀사역을 하고 있는 권호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변호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믿지 않는 집에서 자랐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이 되어서야 기도에 갔다가 내가 살아있고 너를 사랑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진학에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신학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어느 순간 신학 말고도 역사를 공부하면 역사 속에서 주권하시는 하나님을 공부할 수 있고 법을 공부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최종적으로 법을 전공하고 자연스럽게 사법시험을 공부하고 법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검사로 한 8년간 근무를 했었고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자유롭게 다양한 일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변호사로 다시 전직해서 지금까지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검사 시절에 주로 이제 했던 업무는 공안 업무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특수수사나 그런 것들도 조금 했었는데 제가 검사를 할 때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마음가짐 중에 하나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 특히 그래서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주고 그 사람들의 편에 서서 해보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좀 보람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에 대해서 갈급함을 갖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학생 시절부터 주변 사람들보다 성경을 제법 많이 읽고 또 그래서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해왔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에 광주운강교회 중등부 부장을 맡게 되었는데 그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문득 성경을 내가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아는 상태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막상 시작하고 나니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성경 공부 교재를 읽기도 했고 유튜브나 오프라인의 강의를 듣기도 했었는데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들으면 그 순간에는 굉장히 좋았지만 막상 혼자서 다시 성경을 펼치면 여전히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웠고 해석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예수전도단의 말씀사역센터 강의를 듣고 결국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귀납적 성경연구학교인 SBS 과정을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추상적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대로 읽고 이 말씀이 오는 날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질문하고 해석하면서 적용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찬양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우리 성경 말씀에서는 대부분의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려주신 말씀입니다. 모세오경 같은 경우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 구원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삶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셨다면 대부분의 성경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유일하게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야기가 성경의 말씀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시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 내 삶을 살아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양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남들 앞에서 많이 하진 않는데 운전하면서 많이 부르고요. 부족하지만 성가대로 활동하면서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예, 제일 먼저 같이 나누고 싶은 찬양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입니다. 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은 바벨론 포로로 있었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셔서 시온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단지 그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 이것을 들려주시기도 하고요. 제가 특별히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에 들어있는 찬양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하고 높여드리는 고백이 있다는 점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예수전도단 간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SBS를 하기 전까지는 예수전도단을 잘 알지 못했고 출판과 음반을 만드는 단체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SBS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전도단에서 시행하는 제자훈련 학교인 DTS 과정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체계적인 훈련을 나도 한번 받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되어서 SBS를 마친 이후에 DTS까지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성경 교사가 되라는 마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성경학교 간사로 활동 중입니다. 신기한 것은 제가 DTS를 받으면서 기도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저하고 일면식도 없던 간사님께서 저에게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이 너는 훌륭한 성경교사가 될 거야. 앞으로 사슴이 뛰어다니는 것처럼 성경교사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게 될 거야. 그런 말씀을 주셔서 아, 하나님께서 나를 성경교사로 부르셨구나라는 확신을 갖고 예수전도단에서 말씀사역을 담당하는 협력간사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SBS 학교는 성경연구학교의 영문약자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는 귀납적 성경연구방법으로 성경 66권을 연구하고 삶에 적용하는 훈련 과정입니다. 귀납적이라고 하면 연역적인 방법의 반대말인데 연역적이라는 방법은 먼저 결론을 내어놓고 결론에 끼워 맞추는 방법의 어떤 연구 과정이라고 한다면 귀납적은 모든 결론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 관찰하고 해석한 후에 적용이라는 이 5단계 방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서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더불어서 각 성경의 배경을 연구해서 개인이 연구하더라도 성경의 본래적 의미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좋은 성경 교사를 만드는 학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전도단 광주 지부는 9월부터 SBS 신약 과정을 시작합니다. 오시면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 연구 학교 간사로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본다면은 이전에는 막연히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 라는 추상적인 어떤 생각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는 내 생각을 가지고 많이 살아왔다면은 제가 SBS를 하고 난 다음에는 매일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 성경을 처음 읽었던 그 원독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다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이 오는 날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하는 바를 다시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런 묵상의 어떤 방법, 성경 연구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가장 달라진 것은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내 삶의 구체적인 어떤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것이

가장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한다든지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한다든지 할 때 모든 어떤 말씀이 구체적으로 방향을 제시한다든지 어떤 경우에는 OX를 어떤 경우에는 내 삶에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쳐주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SBS는 보통 예수전도단 훈련 과정에서 세컨 스쿨이라고 해서 TTS를 받은

따라서는 먼저 SBS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SBS를 수료하고 DTS를 받을 것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SBS를 하고 DTS를 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저도 예수전도단을 잘 몰랐기 때문에 DTS라는 과정은 전혀 몰랐고요. 예수전도단보다는 SBS를 알고 SBS를 하기 위해서 그 예수전도단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SBS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DTS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이후에 DTS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찬양은 시와 그림의 항해자라는 곡입니다. 불안이 키워드가 된 현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의 신실한 고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다 진실한 신앙을 가지기 원하지만 누구나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불완전한 우리들이 주를 바라보고 향하는 것이 믿는 자의 특권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마음을 잘 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은 굉장히 멀쩡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중학교 때를 생각하면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부모들이 생각하는 아주 별난 그런 학생이었는데 우리 중학교 때 교회 중등부 선생님께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저를 끌려고 해주셨는데 저는 그때 이제 교회는 가끔 나가는 수준이었고 굉장히 이제 문제아였죠. 근데 이제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중3 때 이제 친구들과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셨어요. 그랬는데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토요일마다 이제 교회에서 옛날에는 이제 산기도를 많이 갔잖아요. 산기도를 갔었는데 선생님께서 산기도를 가자고 집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술도 마신 상태고 뭐 여러 가지 이래서 이제 너무 귀찮아서 계속 이제 설득을 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오늘은 못 가고 다음 주에 가겠노라 그런 이제 그 약속을 했었고 그래서 약속 때문에 내가 다음 주에는 이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어떤 마음을 갖고 산에 올라갔냐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내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도 말씀해주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지 못하겠고 교회를 다니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올라가서 아주 진지했는지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하나님 당신께서 살아계시는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셔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정말 무릎 꿇고 너무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굉장히 가슴 벅찬 어떤 그런 느낌이 아직도 나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산에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 모든 생활을

아버지께서 아주 문제아에서 아주 모범생으로 바뀌는 어떤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게 된 것은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들어가서 가고 싶은 신학교가 있었는데 그게 정규 신학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했습니다. 나는 공부를 할 필요 없어 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전혀 하지 않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수학여행을 가는데 주일날을 끼워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주일날에 교회를 안 가고 수학여행을 갈 수 있어? 그런 마음에 이제 수학여행을 포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몇몇 교회 다니는 친구들과 이제 학교에서 자율학습 형태로 남아서 이제 있게 되었는데, 그때 문득 하나님께서 공부를 해보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봄부터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꽤 공부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구시 공부를 했던 건 아니고요.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군대를 갔다 왔는데 IMF가 터졌어요. 너도 나도 힘든 그런 시절인데 고시 공부를 해야겠다, 법조인이 되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2년 반 정도 공부한 것 같습니다. 대학 4학년 때 졸업하면서 붙었습니다. 예, 비교적 빨리 붙고 생활을 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첫째가 고등학교 때 코로나를 맞았었고 금요일에 교회 안에서 그 다른 이제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본인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난 교회는 가기 싫어 마음이어서 몇 년간 교회 생활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한국에 들어와서 자기가 다시 교회 생활을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한국 교회에서 지금 청년들과 굉장히 열심히 어울리고 교회 안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고 본인 입으로 본인 신앙을 고백하는 어떤 인격적인 어떤 그런 고백함을 볼 때마다 뭉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빠가 DTS를 받으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첫째에게도 DTS를 꼭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저는 처음에 거절할 줄 알았거든요. 거절할 줄 알았는데 본인도 꼭 받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꼭 시간을 내어서 이런 귀한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찬양들이 너무 이제 조용하고 그런 곡인 것 같아서 세 번째 찬양은 신나는 찬양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어노인팅의 문드라 머리 들어라 라는 찬양인데요. 승리의 주를 높여드리는 것만으로도 벅찬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찬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도록 기도할지어다. 할렐루야.
1: 제 가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저는 와이프와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처가 가족들이 모두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처와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캐나다로 이민을 갔고요. 저도 2017년도에 모든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캐나다로 갔다가 다둥이를 둔 아빠로서 육아를 나눠서 분담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막내를 데리고 한국에 나와서 다시 일을 하게 돼서 지금까지 있고요. 여전히 이제 가족들은 다 캐나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제가 가족을 생각하면은 내 자녀를 혼자 키우느라 애쓰는 아내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있고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무탈하게 잘 커준 내 자녀들에게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대학 생활을 하고 있고 한국으로 치면 이제 사범대학을 다니고 있고요. 둘째는 지난주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친구들과 파리에 놀러 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는 크게 노력을 한 것이 없는데 집사람이 애를 쓰긴 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여름 방학을 맞아서 광주에 와 있는 셋째가 꼭 자기 얘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한국에 와 있는 동안 태권도 훈련 잘 하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원래 고향이 부산이어가지고요. 무뚝뚝함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감정 표현들을 잘 하지 못합니다. 이제 넷째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어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자연스럽게 걔에 대해서

감정 표현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넷째에게서 셋째에게로, 둘째에게로, 첫째에게로 가고 그러면서 이제 집사람에게도 가끔 이제 표현을 하고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우리 가족들 하나님 안에서 애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줘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컸으면 좋겠습니다.

0: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런 훌륭한 방송에 불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부족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해보다도 무덥고 힘든 여름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매일 오전마다 사랑의 뜰안을 통해 들려주시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시원한 여름 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청취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로 바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기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진솔하게 삶의 얘기와 은혜로운 찬양을 나눠주신 곤오성 간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독특한 이력을 가진 분이세요. 법정에서는 변호사로, 또 예수전도단 광주지부에서는 성경을 가르치는 간사의 삶을 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끄신 특별한 얘기를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은혜로운 찬양 이어집니다. 권호성 간사님을 축복하는 찬양이에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 해요.
1: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기도회 상임위원이신 사랑의 교회 북한 사랑의 선교부 이기원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2: 오늘도 자유의 땅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지만 단순히 태어난 곳이 이런 자유가 없는 곳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배고픔과 병마 그리고 억압과 압박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에게도 속히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리고 복음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 한반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송의 위험 가운데 있는 탈북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한마음으로 힘쓰고 있는 모든 한국, 미국, 전세계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저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기도회 상임위원이신 사랑의 교회 북한 사랑의 선교부 이기원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했더란 2부 출발하는 첫 찬양 세이머들이 들으셨습니다. 사랑했더란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는 극동방송에서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정자영 교수님을 만나고 있는데요. 찬양을 귀로만 듣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써내려가다 보면 어느새 그 가사가 우리 마음에도 깊이 새겨지거든요. 네, 오늘은 내 평생에 가는 길 준비돼 있습니다. 익숙한 찬송이지만 직접 써보고 묵상할 때 그 은혜가 더욱 깊어지니까 이제 펜 준비하시고 마음도 함께 준비해 주세요. 오늘도 찬송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감사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 한 곡 듣고 그리고 정자영 교수님 만나볼게요.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가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두 번째

주로 함께 나눌 찬송은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어제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통해 부족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면 오늘은 내 평생에 가는 길을 통해 상실과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 영혼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이 찬송은 평안한 자리에서 나온 노래가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잃은 자리, 무너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자리에서 태어난 고백입니다. 이 찬송을 쓴 호레이시오 스페포드는 한순간에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시카고 대화재로 전 재산을 잃었고 이어진 대서양 선박사고로 사랑하는 4명의 딸을 모두 잃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그는 딸들을 머금은 깊은 상실의 바다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스테포드는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내 영혼 평안해. 저는 이 고백이 참 놀랍게 느껴집니다. 이 찬송은 슬픔이 없어서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아픔을 다 이겨낸 사람이 담담하게 부른 노래도 아닙니다. 오히려 무너진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선 한 사람이 붙든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르거나 들을 때 특히 내 영혼 평안해 이 부분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네, 소프라노가 먼저 내 영혼 이렇게 노래하면 알토, 테너, 베이스가 마치 영혼의 메아리처럼 내 영혼 하고 조용히 노래합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화음처럼 들리지 않는데요. 마치 흔들리는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조용히 주시는 그 평안을 새기는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이 찬송에서 긴 음들은 단순히 박자를 채우기 위한 음이 아닙니다. 그 긴 음 안에는 차마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한 슬픔과 무너진 마음과 믿음의 몸부림이 함께 담겨져 있는데요. 그래서 내 영혼 이 부분은 절대 쉽게 지나가듯 노래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는 내 삶의 가장 깊은 자리, 말하지 못한 아픔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혼의 자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평안해. 이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평안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느끼는 가벼운 안도감이 아닙니다. 세상의 풍파를 넘어 하나님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깊고 절대적인 평안의 상태입니다.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아프고 상실은 사라지지 않았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내 영혼 평안해 라는 고백으로 흘러나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은 그런 우리에게 조용히 말해줍니다. 평안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참된 평안은 풍랑이 멈춘 뒤에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 평안은 풍랑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붙들고 계신다는 그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 평생에 가는 길이 고난이 없는 인생을 노래하는 찬송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증언하는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찬송은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써내려간 삶의 고백입니다. 오늘 필사하신 내 평생에 가는 길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조용한 위로가 되고 흔들리는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붙드는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 영혼 평안해라는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오래

않도록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길을 지나고 계시든 여러분의 영혼에 붙드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하루 깊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0: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1: 여기는
2: 여기는
3: 여기는 급동 방송
4: 써머.

네, 오늘 사랑했더라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한 말씀,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8장 11절 말씀.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모든 영광을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2: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죽봉대로에 위치한 광주 세안교회 김정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맥추절의 깊은 의미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3: 오늘 말씀은 맥추절의 깊은 의미입니다. 오늘 이렇게 맥주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고 그렇게 하도록 했죠. 그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월절은 뭡니까?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던 400년의 노예생활을 끝내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오라고 해서 모세를 보냈지만 애굽의 파라오가 안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쏟아붓는데 항복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 그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어미의 뱃속에서 나온 첫 번째는 다 죽어야 했던 그 어마어마한 재앙. 그러면 한 집에 한 명 혹은 두 명이 죽어야 했겠죠. 그런 엄청난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죽음의 사자가 거기를 그 집만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그때에 그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넘어갔다는 게 뭡니까? 유월절이에요. 그걸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게 했어요.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반드시 이걸 지키도록.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 절기는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은 너희들이 이것은 지켜라 하는 게 바로 맥주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지키죠. 이 맥주절을 꼭 지켜라.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한 해 동안 농사를 짓고 나면 가을이 되면 곡식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의. 그걸 뭐라고 합니까? 곡식을 거둬들여서 창고에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부르죠. 수장절을 가을에는 꼭 지켜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맥주절을 이렇게 지킵니다. 맥주절을 지키면서 이 맥주절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기를 괜히 힘들고 어려운데 힘들고 어려운 절기를 지켜라 고생시키려고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여호와 유일신앙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깨달으시고 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소도 주인을 알아봐요. 그리고 나귀도 자기 구유 밥그릇에 주인이 와서 먹을 것을 주고 간다는 걸 누가 압니까? 나귀도 알아본다고 말이에요. 근데 출애굽시켜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와서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럴 줄 아시고 이 절기들을 명령해서 반드시 여호와 유일신 사상을 지키고 살도록 하셨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맥주절을 지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맥주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알아봤으면 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그냥 우리가 해마다 있는 절기니까 아, 오늘 또 맥주절이구나. 주일날 한번 프랑카드 붙이고 맥주절을 지켰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왜 맥주절을 지키라 했는가? 깊은 의미를 새겨보면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돈독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숨겨진 의미를 찾기를 원합니다. 이름 안에서. 오늘 맥주감사 주일이잖아요. 여기 보면 출애굽기 34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에 낯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워서 이렇게. 이게 칠칠절입니다.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 7일이 일곱 번, 일주일이 일곱 번, 그걸 지키는 게 칠칠절이에요. 그래서 칠칠절을 지키라. 유월절 최대 명절 이후에 7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지키는 명절이 칠칠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50일 되는 날의 명절입니다. 이날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율법을 받아갖고 내려온 날이기도 합니다. 율법을 받아왔다는 날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백성으로 살려면 이런 것은 지키고 살아라 하고 주신 율법이지요. 십계명을 주셨고 또 각종 제사를 지키는 규례를 주셨고 또 민법을 주셨어요. 이웃과의 문제는 이렇게 저렇게 해결하거라. 이런 실수가 있으면 이렇게 만회하거라.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나라가 나라답도록 해주는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헌법이 없고 우리 국민들이 우리 스스로가 없다면 나라라 할 수가 없잖아요. 땅도 있고 국민도 있어도 우리 스스로 주권이 없으면 나라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헌법을 주신 날이 이 율법을 주신 날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태동하게 된 거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그러니 이 날은 이스라엘에게 큰 의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칠칠절을 그렇게 우리나라가 생긴 날로 기념하면서 지키고 있는 거지요. 두 번째는 초실절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초실절 출애굽기 34장 21절 22절 말씀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이라고도 다른 말로는 부르는 거예요. 초실절 레위기 2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명령하셨네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고 거기서 농사해서 첫 곡식을 거두거든 그 곡식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그럼 누구에게 드려라? 하나님께 갖고 가서 제사를 드려라 하고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 초실절이라는 건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고 첫 번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전투가 어느 전투였습니까? 여리고성 전투였죠.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차지하고 나서 그 어떤 것도 사람이 갖는 거 없다 그랬어요. 금이 나오든지 은이 나오든지 비단이 나오든지 좋은 무기가 나오든지 소나 양이나 말이나 그 어떤 것도 너희가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물 첫 것이거든요. 첫 것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 유대인에게 첫 것은 하나님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심지어 유대인들은요 맏아들 큰아들조차도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큰아들이 제사장으로 평생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속전을 냅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돈을 내서 큰아들이 그렇게 하나님 것으로 첫 것은 만물은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수확을 거두으면 그 곡식의 첫 단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할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성경과 가장 이해하기 좋은 나라예요. 문화가 너무나 비슷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밥상을 딱 차리면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아무나 먼저 먹습니까? 아니면 누가 먼저 먹습니까? 그 집 가장이 숟가락을 딱 들어서 첫 숟가락을 떠야 돼요. 그것을 가족이 딱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우리 집의 가장이십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 세워진 우리 집의 머리이십니다 하고 인정하는 거죠. 아이들이 그걸 배우고 자라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곡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초실절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당연히 이 만물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시인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농사짓고 수고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수고하고 농사지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은 한 톨도 거둘 수가 없어요. 태풍이 지나가고 홍수가 지나가고 극심한 가뭄이 들고 아니면 이렇게 평작을 이루는 때라 할지라도요, 만약에 햇빛이 일조량이 너무나 많아버리면 곡식의 수확의 70%밖에 안 나와요. 비가 없어도 안 됩니다. 햇빛이 너무 많아도 안 됩니다. 햇빛이 너무 작아도 안 됩니다. 바람이 안 불어도 안 됩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도 안 됩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수고하고 곡식을 거둬두려도 이 곡식의 첫 단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이것을 주신 분은 누구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는 게 초실절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면서 우리한테 이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농사를 짓고 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1월부터 6월까지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봉급받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도, 도시에서 살아가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받을 수가 없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초실절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기억하는 거죠. 나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 나의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또 세 번째는 이 맥주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전 열매를 거둠이니라. 우리나라는 보릿고개가 있어서 너무나 잘 이해할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수장절,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거두어서 놓고 먹어도요, 항상 양식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듬해에 봄 되면 양식이 떨어져 가요. 배가 너무나 고프지요. 그러면 뭐가 나와야 그걸 채웁니까? 보리나 밀이 나와야 돼요. 먼저 보리가 나오면 그 보리 가지고 조금 약 한 달 혹은 3주를 연명해 냅니다. 그 다음에 또 밀이 나오면 그 밀로 가지고 또 연명해 가는 거지요. 그러니 보리나 밀을 거두는 거, 이게 없으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굶어 죽는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밀과 보리를 거두고 나서 이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고 맥주절로 감사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안 주시면 우리는 굶어 죽는 거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칠칠절은 유월절이 지나고 일곱 번씩, 한 주가 7일이잖아요. 7일이 일곱 번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49일,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 신약에서는 뭘로 지켰습니까? 오순절로 지켰어요. 오순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가 백성들과 함께 수많은 곳에 나타나 보여주시고 이제 승천에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 가셔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위로자 보혜사를 줄 테니까 너희 모여서 기도하거라. 예! 그리고 예수님 가신 다음에 그들이 진짜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열흘째 되는 날, 그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날도 여전히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한 날 1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날 이미 한 곳에 모였어요. 근데 그날이 뭔 날입니까? 오순절 날이었어요. 근데 그때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거죠. 성령이 임재하신 거예요. 각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칠칠절을 지키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오면서 이스라엘이 정식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격을 갖추게 하셨다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뭡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여기 내재하면서 나를 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진짜 하나님의 영적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순절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 오순절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날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귀한 날, 성령이 역사하는 날, 신약교회가 태동된 날, 이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날을 지키는 거죠. 보리를 주신 분도 하나님, 미를 주신 분도 하나님, 나를 거듭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도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초실절로, 칠칠절로, 그리고 맥주절로, 오순절로 감사하면서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날이 오늘입니다. 그러니 너무너무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요,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예요. 10절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칠칠절을 지키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이렇게 얘기하네요.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복을 주신 대로,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정도를 따라서 받은 복을 말합니다. 어떤 이는 뭐 적게 받았네, 어떤 이는 많게 받았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 각 사람의 형편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힘껏 내가 받은 복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를 알고 살아야죠. 내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게 한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우리에게 가족도 주시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받은 복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저와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한 복을 주었어요.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옛날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까? 근데 지금 보십시오. 밥이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고 다이어트 하려고 안 먹는 나라.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주셨든지, 원조를 받는 나라, 유엔에서 원조를 받는 나라 중에서 원조를 해주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나라에 사는 게 너무 감사하십시오. 이 나라에 사는 거, 세계 10대 경제대국, 세계 군사력 5위,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 우리나라를 이제 함부로 합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프리카 땅을 생각해 보세요. 먹을 거, 물, 자연 환경, 얼마나 감사해요. 지루하지 않을 만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바뀌고, 나라만 옷을 갈아입은 게 아니라 사람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냥 다 바꿔입어요. 옷도 그냥. 그런데 여기서 마음껏 전도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나라, 예배할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 아니겠어요? 세계에 이런 나라가 있는가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찾아봐봐요. 이런 나라가 세계에 또 어디 있는가?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전도하고, 석 달마다 계절이 바뀌고, 옷도 바꿔입고, 물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좋은 나라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복음 전하고, 그리고 이 얼마나 평화롭고요. 세계에,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힘들었지만 지금은요 뉴스에 소매치기 있다는 뉴스 나온 적이 언제예요? 기억도 안 나. 3, 40년 전에 사라져버렸어.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 근본적으로 남의 지갑이나 카페에서 뭐 도도 가져가지도 않아. 저도 어디 가면은 제일 먼저 자리 맞춘다고 핸드폰 갖다 놔두고 뷔페에 물건 가지러 가죠. 음식 가지러 가죠. 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러더라고. 그런 나라. 이런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나라를 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큰 복을 받았는지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나라 감사하기 바랍니다.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나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력도 이만큼 세계 10위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런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살니 하나님 앞에 당연히 감사해야 돼. 우리가 나는 무슨 복을 받았냐, 왜 이렇게 복이 많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절을 지키면서 아 나는 복 받은 것도 없네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내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공자가 길 가다가 어떤 노인한테 사람들이 다 인사를 한대. 그 노인이 싱글벙글 막 웃고 가끔은 춤도 추고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노인은 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냐고. 그랬더니 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내실 때 뱀이나 개나 돼지나 이런 걸로 내지 않고 혹은 또 벌레나 곤충으로 내지 않고 나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나이가 즐겁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내 나이가 90인데 이렇게 건강하니 어찌 감사하지 않겠냐고, 또 내가 90인데도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이것이 감사해서 콧노래도 나오고 가끔은 덩실덩실 춤도 나온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감사할 것들을 생각하면 너무 많지요.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의 조건들, 여러분 보고 여러분 갑자기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가서 살라고 해보세요. 불편한 게 100가지, 1000가지가 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누리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감사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부모님을 주신 것 감사하시고, 좋은 아내나 남편을 주신 것 감사하고, 좋은 자녀들을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좋은 교회를 주신 것 감사하고, 좋은 목회자를 주신 걸 감사하고, 또 저는 좋은 성도들을 주신 걸 감사하고, 또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는 것 감사하고, 주변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감사하고, 마음껏 전도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맥주절의 깊은 의미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감사해라 이렇게 얘기하네요. 11절에 보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있는 내위인과 심지어 너희 중에 있는 객이라고 할지라도 또 고아라고 할지라도 과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에 가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면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즐겁습니까? 네. 예, 즐거워하라고 하셨네요. 즐거워하라고 하셨어요. 나만 가서 대표로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고아도 과부도 우리 집에 있는 내위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들어온 객이고 손님이라 할지라도 우리 집에 있는 종이고 노예라 할지라도 전부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려고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라고 얘기하네요. 유대인들은 맥주절 되면요 고기도 잡고 뭐 온갖 양고기 소고기 다 잡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노래 부르고요 온 잔치를 벌이죠. 우리도 그래야 돼요. 이 맥주절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절로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크게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그런데 모두 함께 와서 어디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신 곳, 거기에 다 모이라는 거네요. 오늘 우리가 한번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 말씀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예, 이렇게 얘기하네요. 예.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이 성전을, 자기 7년 반 동안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13년 동안 또 자기 궁을 지었잖아요. 그게 끝나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가, 내가 너의 기도 들었다. 내가 이곳을 택하여서 내가 내게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7장 15절과 1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눈이, 또 하나님의 귀가,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겠다는 거예요. 뭐 성전이 하나님이 거룩하고 특별히 성전이 예뻐서 그런 거 아닙니다. 성전이 비싼 것으로 지어놔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이 성전에 있고 하나님의 귀가 성전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성전에 있다는 뜻은 뭡니까? 거기에 와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기 백성들에게 있다는 뜻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내가 이걸 구별하고 선택했어요. 거룩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 여기 와서 기도해라. 노예든지 종이든지 주인이든지 레위인이든지 일반인든지 누구든지 따지지 말고 여기 와서 즐거워하고 여기 와서 기뻐해라. 여기를 찾아와서 나를 만나고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내 눈이 항상 거기에 있고 내 귀가 항상 거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고 내 마음을 나도 거기다 두고 살겠노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맥주절이 되면은 반드시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여라. 그리고 너희 가족들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즐거움으로 잔치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서 여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리십시오. 우리 온 가족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것이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키는 마음인 줄 아셔야 돼요. 어느 마을에 나무찜으로 근근히 먹고 사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셔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맨 나무를 해가지고 오면 지게를 내려놓고 교회에 들어가서 두 시간씩 기도를 하고 가. 그 목사님이 매번 지켜보니 날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번은 할아버지를 붙잡고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뭔 그렇게 소원이 많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뭔 소원이 그렇게 많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필요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뭔 기도를 하루에 두 시간씩 하요? 나무하고 오다 말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성전에서 들어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내려다보십니다. 하나님을 마주보는 거, 그것이 저의 유일한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네, 행복입니다. 너무너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냥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나와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족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예, 그러면서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 맥주절을 지키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1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되었던 것. 예전에는 우리가 누구였는지 안다는 거예요. 개구리 올챙이증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전에 내가 누구였는지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손 대대로 이 절기를 지키면서 예전은 너희가 애굽의 종이었었던 사람이다. 이거를 항상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전에 너희가 누구였는지 아냐? 애굽의 종이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 땅을 이렇게 주셨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나라는 일제 36년을 보냈잖아요. 그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알잖아요. 경험해보신 분들은 예. 얼마나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구나. 그때를 생각하면요, 지금 얼마나 감사한 나라인지 몰라요. 너무나. 우리는요 이미 개인당 GDP는요 일본을 넘어서 버렸어요. 일본이 전체 총 GDP는 우리나라보다 많아요. 왜? 인구가 1억 2천만이니까. 우리는 인구가 5,500만이니까. 그러지. 그걸 개인당 n분의 1로 나누면은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살아요. 더 풍요롭게 살고 차고 집이고 일반 생활하는 모든 것이 일본보다 훨씬 넘쳐납니다. 우리 일본 다녀온 장로님이 그래요. 일본에 가서 음식 시키면 일본말로 닭광, 단무지 두 개밖에 안 준대요. 두 명이 오면은 네 개 주고, 세 명이 오면은 여섯 개 주고. 세상에 모든 것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우리나라는요 얼마나 먹는 거, 타는 거, 사는 거 정말 풍족하게 살아요. 말할 수 없이. 예전에 우리가 일본에 그 억울한 생각해 보세요. 밥도 빼앗기고 농사 지으면 다 일본이 걷어가고요. 심지어 안 뺏기려고 거두어서 몰래 방에 꾸둘짝을 파가지고 방에 그 밑에다 쌀이나 곡식을 놓고 덮어둘, 거기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하니까 그렇게까지 하면서 숨기고 가족들 안 죽으려고 다 가져간 다음에 우리가 배급받아서 먹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었는데 지금은 이런 나라가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한테 너희가 예전에 종살이했던 것 좀 기억해봐라. 그러면 어찌 감사가 안 나오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종으로, 노예로, 죄의 종노릇하고 끌려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예.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고

0: 하나님 스스로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유를 누리시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1: 말씀의 보화. 지금까지 광주 북구 죽봉대로 211번지에 위치한 광주 세안교회 김정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526-7179 526국에 7179번 광주 세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말씀 한 구절 나누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종종 내가 왜 살아야 하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지? 고민하면서 가끔씩 찾아오는 혼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려주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앞으로를 위해 설계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기대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내 힘으로 해내려는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한 길은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길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으로서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문자 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 참여는 무료입니다. 광주 극동방송 친구 추가하시고 기도 제목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기다리며 첫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0: 아멘. 아,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 소망의 기도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자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아, 무료인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 광주 극동방송 친구 추가하시고 기도 제목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광주 남구 효우 1호에 위치한 그 은혜교회 신규식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1: 네. 네,
0: 오늘도 소망의 기도를 시작하면서요. 우리 모든 소망의 가족분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첫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소망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다양한 문제와 또 아픔과 고통들이 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하여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문제 앞에 또 우리의 삶의 절망과 고통 앞에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뒤편에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왜 이리도 많은지요.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과 아픔들이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0: 아멘.
1: 사도 바울이 정말로 죽을 것만 같았던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던 은혜의 시간이 바뀌었던 것처럼 이 시간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0: 아멘.
1: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신음과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0: 이 시간 나아갑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만나보겠습니다. 7373번님, 갑상선 수술 깔끔하게 진행되게 하신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상처가 깨끗하게 잘 아물고 회복의 과정이 순조롭게 하시고 복용 중인 약이 부작용이 없길 원합니다. 8월 중에 병원 진료가 있습니다. 의료진에게 지혜 주셔서 적절한 진료와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7373번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1: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고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7373번님 갑상선 수술 깔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멘.
1: 주님, 이렇게 우리가 비록 질병에 고통이 있지만 이것이 수술이 될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잘 수술받게 하셨으니 상처가 깨끗하게 잘 아물게 하여 주시고,
0: 아멘.
1: 또 회복의 과정도 순탄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또 앞으로 약을 복용해야 하는데 그 약이 어떠한 부작용도 일으키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특별히 8월 중에 병원 진료가 있는데 진료하시는 의사 선생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0: 아멘.
1: 또한 적절한 진료와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개입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주 작은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개입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귀한 7373번님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하여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다음은 7911번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삶의 터전도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짧은 기도문 속에 저희가 다 알 수 없지만 정말 이 간절함과 어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7911번님의 기도 제목을 위해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7911번님의 안타까운 사연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유 없는 고난은 없음을 믿습니다.
0: 아멘.
1: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7911번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특별히 삶의 터전까지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7911번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함을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0: 아멘.
1: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나 상황을 의지하지 않고 또 당장 지금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믿음으로 반응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극복될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이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요셉이 정말로 형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할 뻔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그 모진 고난을 겪어야 했을 때 하나님, 도무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서서 범죄치 아니하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해갔던 것처럼 우리 7911번님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의 싸움을 해갈 때 오히려 이 모든 고난의 시간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감사를

0: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6639번님. 남동생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동생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도록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남동생분 알코올 중독 끊어내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중독하는 우리 남동생 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0: 하나님, 이 시간에 알코올 중독에 붙잡혀 살아가는 귀한 이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6639번님의 남동생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알코올 중독뿐만 아니라 여러 모양의 중독에 붙잡혀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시켜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삶과 우리의 육체를 죄와 불의의 병기로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내어주는 삶,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귀한 삶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 알코올 중독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마귀와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 6639번님의 남동생을 이 시간 주님 성령으로 강권하셔서 그 모든 중독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6639번님의 남동생을 붙잡고 있는 모든 중독의 영들은 떠나갈 지어다.
1: 아멘.
0: 하나님, 그래서 남동생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모든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게 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어둠의 종노릇 하지 않고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노릇 하지 않고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정말로 거듭난 인생, 구원받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오늘은 광주남구 효우1호에 위치한 근혜교회 신규식 목사님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문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과 여러 가지 품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기다리면서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김도연의 주님여 이 손을.

0: 아멘. 은혜로운 찬양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기도 제목 만나보겠습니다. 5549번님, 병석에 계신 어머니의 요로감염, 방광염, 당뇨 등 병환을 하루속히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와 찬양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어머님의 이 병이 속히 치료돼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우리의 모든 질병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주님, 이 시간에 5549번님의 어머니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요로 감염과 방광염과 당뇨 등과 같은 다양한 이 병환으로 인하여서 귀한 어머니 이렇게 계속해서 병석에 누워 계십니다. 주님, 누구보다도 이 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0: 아멘.
1: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 있으신 치료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우리 5549번님의 어머니의 모든 병환에 치료의 빛을 발하시며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모든 그 질병을 털고 병상에서 일어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비록 질병 가운데 병상에 누워 있다 보면 마음도 연약하여지고 우울감도 찾아오고 낙심도 될 터인데, 주님, 분명하게 믿는 것은 우리 귀한 어머니의 몸이, 몸과 마음이 우리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인 것을 믿습니다.
0: 아멘.
1: 그러므로 주님, 병상에 있지만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병상에 있을 때 듣는 찬양, 병상에 있을 때 듣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살아 역사하는,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나아갈 때 그 병상에서 털고 일어나 정말로 하나님의 복된 딸로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 귀한 딸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 5549번님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다음은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두 딸의 믿음을 가로막는 무거운 짐들이 주님의 손길로 무너뜨려져 주님이 함께하시고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심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데 미혹이 많고 수많은 유혹들이 많은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때 두 딸이 정말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 또 이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1: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익명의 성도님의 두 딸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0: 하나님,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두 딸의 믿음을 가로막는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시간 두 딸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이것이 하나님 2000년 전에 무거운 종교의 짐인지 아니면 두 딸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가정에서 져야 하는 짐인지 그 어떤 짐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1: 아멘.
0: 주님, 이 시간에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 주님께서 두 딸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1: 아멘.
0: 하나님, 그 모든 삶의 여정과 또 맡겨진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친히 지혜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 주님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이 모든 과정들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은혜를 우리 귀한 두 딸이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 안에 놀라운 평강이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오빠가 사고가 나서 목줄 식사를 하시고 몸을 못 움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행하신 기적을 우리 오빠에게도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간절한 기도 제목 보내주셨고요. 더불어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소망의 가족분들 마음속에 소망들, 기도 제목들 많습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목사님 축복과 위로에 기도를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0: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이렇게 사고로 인하여서 목줄 식사를 하고 몸도 움직이지 못하는 오빠를 위해서 우리 익명의 성도님 간절한 심령으로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오빠를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1: 아멘.
0: 무엇보다도 이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오빠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오빠가 속히 병상을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아들에게 이러한 엄청난 사고를 허락하실 때는 우리가 다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오빠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우리 소망의 기도 방송 가족들 하나님 친히 찾아가셔서 저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의 모든 좌절과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이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뜬눈으로 밤을 지새울 때도 있고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억울함에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든 소망의 기도 방송 가족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도리어 이것이 나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고 도리어 이것이 나에게 간증의 이유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 모든 소망의 기도 방송 가족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0: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 남구 효의로에 위치한 그은혜교회 신규식 목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많은 것들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사랑 안에서 선하심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소망의 기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영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광은교회와 한국어린이교육선교회에서는 제6차 원데이 무료 성령 캠프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7월 25일 토요일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광주 광은교회입니다. 미자리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1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신나는 찬양과 코너학습, 에어바운스 물축제, 부흥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접수는 7월 11일 토요일까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7900-9741번, 010-7900-97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독교교단협의회에서는 연합 찬양 간증집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배우 신현준 안수집사와 색소포니스트 임유리 자매를 초청해 진행되며 일시는 7월 12일 주일 오후 7시,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49-8111번, 062-941-8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광주 제137차 기도회가 7월 14일 화요일 저녁 7시 15분 광주 남구 제성로에 위치한 봉선중앙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한국교회가 다가올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기도회에서는 탈북 방송인 정유나 자매가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32-1033번, 010-6632-10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무등교회에서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7월 19일 주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34번, 062-373-003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북구 삼각동에 위치한 생명수샘 교회 이종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광주 극동방송을 청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는 한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럽니다. 무엇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까? 과거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는 어떤 존재였는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속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 옛사람의 상태에 있을 때 그때 나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그때 나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상태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다 놓여 있었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이 모습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도 없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보배로운 피의 은혜로 원수되었던 우리들, 하나님과 정말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던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용서받았다, 구원받았다. 이 한 가지만으로 우리는 평생 감사하고 가장 인생의 최고의 복을 받았음을 우리는 알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 특징이 바로 내적인 평화입니다. 현대시대는 분열의 시대입니다. 양극화되는 시대입니다.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이기심 속에서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는 시대입니다. 이데올로기 문제로 여와 야가 나뉘어지고 동서가 나뉘어지고 보수와 진보가 나누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은 전부 다 갈기갈기 찢어지고 나눠지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이고 불안한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내일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내일 어떤 재난이 일어날지. 여러분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세계 곳곳에 얼마나 많은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내전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자연재해 때문에 폭염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폭우 때문에 홍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지진 때문에 죽어가고 현재 시대는 불안의 시대입니다. 이런 불안의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은요, 그 마음 안에 주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불안한 시대 속에서도 왠지 평안합니다. 모든 상황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늘에서 평화가 내려오네, 평화, 평화, 평화로다. 우리는 찬송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너무 불안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다 숨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맨 처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불안에 떠는 그들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 잡혀가고 언제 죽을지 몰라 두려워

0: 또는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불안한 시대 속에서도 모든 환경이 두렵고 모든 환경이 내가 정말 깊은 수렁 속에서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여러분 늘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평안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고 사람들 간에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요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새 사람을 입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게 했습니다. 이제는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피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다 원수까지도 용서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용서한 요셉처럼 우리는 용서합니다. 화평을 이루어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화평하고 있습니까? 원수를 용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들과 화목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피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오늘도 화목을 이루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내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북구 삼각동에 위치한 생명수샘 교회 이종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62-1172번, 062-574-1172번, 생명수샘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나들목교회 김형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들 동방송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생기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숨결을 극동방송을 통해서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 극동방송을 사용하여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극동방송을 들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강팍해진 마음, 싸나워진 마음, 포화간 마음들이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짐으로 말미암아 극동방송을 통해서 귀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방송을 들을 때마다 제자리로 돌아가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예수 믿은 것이 행복하고 신앙생활한 것이 행복하고 또한 극동방송을 들을 때마다 감격과 흥분과 희열을 느낄 수 있는 우리 극동방송 모든 청취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복음의 능력, 우리를 고쳐주신 복음의 능력 때문에 감격한 우리 청취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하나님은 은혜를 넘치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후서는 바울 자신의 사도권과 메시지를 진솔하게 변호하는 자서전적인 고백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교회를 돕기 위한 관대한 구제 헌금을 독려하면서 헌금으로 인해 혹시나 내 삶이 빈곤해지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인간적인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심으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신다는 선포는 구제로 인한 상실의 두려움을 완

완벽하게 사라지게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심는 자에게 하나님은 심을 씨앗과 먹을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하시며 의의 열매를 더하십니다. 믿음의 구제는 내 자원을 잃어버리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과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거룩한 영적인 유통망입니다. 우리의 재정적인 자원이 바닥나고 스트레스가 밀려올 때 기쁜 마음으로 이웃을 구제하고 헌금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걱정과 조바심은 내 유한한 지갑만을 바라보며 내가 구제의 주체라고 착각하는 데서 오는 영적 착시현상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자원에만 시선을 고정하던 잘못된 견해를 수정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무한한 하늘 창고의 전달자로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신령한 역사가 있으며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영광스러운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 품에 안겨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두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0: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
1: 하나님의 말씀을 온 누리에 널리 알리기 위해 Welcome to the Hour of Decision.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한 10여 년 넘은 것 같습니다. 극동방송 접한 거는. 예, 방송을 듣다가 극동방송 한번 듣기 시작하니까 다른 채널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다음에 근무 직장에서 근무할 때도 제가 여건이 되는 대로 계속 이어폰을 꽂고 예, 극동방송을 계속 청취하고 있고요. 어떤 때는 잘 때도 그냥 방송을 켜놓고 삽니다. 항상 극동방송이 친구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서 예.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0: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김순애 권사님으로부터 직접 본인 소개 들어봅니다.
1: 저는 경기도 안산에 살고 있고요. 꿈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 김순애 권사입니다. 병원에서 36년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무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전화 업무와 그다음에 전관 방송을 하는 목소리를 사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오픈 멤버고요. 지금까지 한 직장을 계속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0: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2013년 김순애 권사님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고 더 큰 복을 누린 해입니다.
1: 굉장히 저한테 크나큰 제가 감당하기 어려웠던 어떤 짐이라 그럴까요? 무게가 느껴져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극동방송 제가 계속 요청하면서도 전파 선교사 가입을 못해서 굉장히 제가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그 시절에 제가 저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가입을 했고요. 2013년도에 가입을 했거든요. 2013년을 마감을 잘해야 되겠다 그 생각하에 12월에 가입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힘들었던 부분이 다 치유가 되었고 다 해결이 되었고
0: 김순애 권사님이 극동방송을 애청하고 전파선교사로 동역하면서 받은 은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제가 2015년에 저희 딸과 아들에 대해서 2015년 6월 달에 전파선교사 모집을 하실 때 제가 전화를 직접 드렸어요. 방송사에 드려서 저희 딸이 지금 대학생인데 지금 약대를 준비하고 있고 저희 아들이 이제 군대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위해서 같이 함께 부탁을 드리면서 아들과 딸 이름으로 또 그때 가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 딸이 졸업하기 전에 미리 대한민국에서 그 또 빅3 뭐 이렇게 하는 병원들 중에 탑이라고 하는 병원에 지금 합격까지 최종 합격까지 됐습니다. 저희 아들 또 군대 문제가 해결이 돼서 1월 달에 제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은혜, 모든 축복 이런 걸 저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0: 서진아, 광수야, 너희들이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며 반주사로 열심히 봉사하던 수진이의 그 믿음과 헌신, 그리고 광수는 초등학교 때 수련회에서 임재하신 성령님을 체험한 감동을, 그리고 중학교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기도할 때 너의 등을 다 때리시면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신 감동을 엄마에게 간증하던 그 믿음이 엄청 그립다. 세상에서 인정받으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딸과 아들이 자랑스럽고 뿌듯하지만 이제는 아들과 딸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믿음이 회복되어 엄마와 함께 교회도 다니고 가정예배도 드리는 복음의 가정이 되기를 늘 기도한다. 또 하나님이 엄마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이 엄마에게 맡기신 기업인 나의 딸과 아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란다. 순이나 광수야, 엄마가 무지무지 사랑하는 거 알지? 엄마의 기쁨이자 보람인 딸과 아들 사랑해.
1: 자녀들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지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순혜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 이어집니다.
0: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도 했지만 저희 가정이 정말 복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해요. 제가 이제 친정엄마하고 동생 같이 함께 살고 있는데요.

0: 저희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동생이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일을 하고 받지 못하는 그 대금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지금 경제가 워낙 어려워서도 그렇지만 작년부터 좀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동생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예 그런 모든 대금이나 사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 손해나지 않는 그런 예, 사업이 될 수 있기를 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김순애 권사님이 이 복된 자리 전파 선교사의 자리로 방송가족 여러분이 함께 나아오시기를 권면합니다.
0: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저는 극동방송을 정말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어렵게 시작한 전파 선교사였는데 지금은 저희 온 가족들, 제가 저희 아들, 딸, 저희 어머니, 동생 다 해서 전파 선교를 자꾸 늘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많이 부족해서 더 전파 선교 헌금을 더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극동방송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정말 해주고 계시잖아요. 극동방송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예, 전파선교 가입도 해주시고 항상 애청해 주시기를 예, 부탁드립니다.
1: 네, 오늘 이렇게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또 전파선교사로 헌신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동역해 주실 방송가족 여러분을 저도 축복합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 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7월 7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느지막히 찾아온 장마철, 여러분 감기 조심하셔야 할 텐데요. 이 기간이 되면 촉각을 곤두세우는 곳이 있습니다. 비무장지대에 묻어둔 북한군의 지뢰가 집중호우 때문에 남쪽으로 떠내려올 수가 있어서 군 당국에선 거듭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일대에선 특히나 주의해야 한다고 하죠. 하천을 통해 지뢰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뢰로 추정되는 미상의 물체를 발견했을 땐 절대로 만지지 말고요.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휴전된 지 수십 년이 지나서 지뢰가 이미 오래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불과 2년 전에 북한이 비무장지대 지뢰를 추가로 매설한 것 같다는 보도가 있었죠. 매일같이 장벽을 올리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뢰를 매설하고 남과 북은 우리는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피 흘림 없는 복음 통일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남과 북 가운데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를 속히 이루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요.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기도의 한 줄로 함께 해주세요.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이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그 기도를 함께하고 계신지 계신 곳도 궁금합니다. 어디에서 방송 듣고 있어요? 무어람의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 출석 인사 기도의 한 줄이나 여러분이 계신 곳 지역까지 기다리면서 샵 1069번으로 기다리면서 첫 찬송 올려드릴게요.

첫 찬송 믿음으로 살겠네 함께 했는데요. 이찬양 너무 좋아합니다 하시면서 하얼빈에서 보내요. 우리 하얼빈에서 애청하고 계시는 청취자분 어플리케이션으로 참여해 주셨고요. 이동하는 차에서 듣고 있습니다. 새싹회원 찾아오셨는데 어디서 이동 중이실까요? 우리 군 장병들을 지켜주세요 라는 0490님의 기도에 한 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뢰 피해 같은 일이 한 건도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속히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소서 하시면서 수원에서도 기도에 한 줄로 출석해 주셨어요. 의정부에서 점심 식사하며 듣고 있습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오늘 또 북한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한 줄로 오 해피데이 출석 인사 기다리고 있고요. 신청 찬송 있으시면 우물정 1069번으로 함께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출석합니다. 남자 아나운서 어디로 가셨어요? 하시면서 7352님께서 새싹회원이신데 물어보셨어요. 그동안 애청자셨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떻게 첫 문자를 주셨어요? 우리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서머 스페셜 기간에는 우리가 한 주씩 여러분을 찾아뵈려고 하는데요. 더 많은 찬양과 함께 격주로 만나뵐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도 문자 보내주셔서 우리 7352님 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있어요. 오늘 첫 문자 주셨으니까 선물 같이 보내드리고요. 이렇게 출석 인사와 기도의 한 줄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함께 참여해 주시면 출석 선물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로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이 기간 우리 서머 스페셜에 특별히 또 만나보는 한편 차이 특집 시간 북한의 상식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까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찬양 후에 바로 함께 할게요.

썸머 스페셜 기간에 함께하는 오늘의 통일 배우기. 울산에서 듣고 계시는 5495님도, 점심 식사 하시면서 듣고 계시는 1103님도, 집에서 애청하고 계시다는 우리 새싹 회원 3797님도요. 오늘의 한 뼘을 함께 좁혀가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상식 퀴즈로 선물 스페셜 기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길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그 한 뼘 한 뼘 총 두 뼘을 좁혀갈 준비 되셨죠?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한 뼘 첫 번째 상식,

어제처럼 보기를 내어 드릴 텐데요. 지금 현재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연령대가 어떤 연령대일까요? 어떤 연령대의 탈북민분들이 가장 많으실지 저도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조금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1번은 20대, 2번은 30대, 3번은 50대. 북에서 오신 분들 가운데 가장 많은 연령대 1번이 20대가 가장 많을까요? 30대가 가장 많을까요? 50대가 가장 많을까요? 요거는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힌트를 드리기도 전에 가장 먼저 도전해주신 우리 3392님이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어쨌든 선물을 드리며 가보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조금 북에서 오시는 분들이 상승세를 타다가 꺾이던 때가 있었어요. 북한의 그 정치가 세대가 교체가 되면서 조금 강화하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000년대 초반에 가장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들어왔던 젊고 패기 있는 그 나이대가 지금 몇 연령대일까요? 아직 너무 생각해야 되는 문제죠. 그래도 우리 잘 맞춰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북에서 오신 분들이 어느 연령대가 가장 많을까요? 20대, 30대, 50대.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20대 분이 가장 많을지, 30대가 많을지, 50대가 많을지. 7368님의 요 이야기처럼 제 주위에는 전부 이 연령대시더라고요. 북에서 오신 분들 날씨가 후덥지근하니까 많이 더운데 더운 날씨에 힘내세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어떤 연령대가 많을지도 궁금한데요.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리면서 찬양 올려드릴게요.

목마른 내용은 찬양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식 퀴즈가 지금 북에서 오신 분들, 지금 이곳에 살고 계신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연령대가 어떤 연령대인지를 내어봤어요. 1번이 20대, 2번이 30대, 3번이 50대인데 50대가 가장 많을 것 같은데 40대도 많을 것 같아요 라고도 해주셨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보기에는 일단 40대는 없기 때문에 20대, 30대, 50대 가운데 정답은, 저희가 두 번째 상식도 남아있으니까요, 정답은 3번 50대입니다. 아까 한 분이 그러셨어요. 알쏭달쏭하지만 아마도 3, 40대가 아닐까요? 5757님. 그리고 20대 패기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3644님. 맞아요. 이게 처음에 들어올 때 나이로 따지면 이 20, 30대가 정답이에요. 20, 30대에 들어오신 분들이 절반 이상이신데 혹시 고난행군이 언제쯤 일어났는지 많이들 알고 계시죠?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 일어나면서 이때 탈북을 가장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3644님이 말씀하신 패기 있는 분들, 20, 30대 분들, 이분이 지금은 50대가 되어서 지금 가장 많은 연령대는 50대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 선물 드려야죠. 다시 생각해보니 50대인 것 같습니다. 틀려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5012님, 저도 항상 이런 고백으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틀려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5012님 선물 보내드리고요. 제주에서 방송 듣고 있어요. 50대인 것 같습니다. 자신있게 외쳐주신 8389님. 근데 그쵸. 운전 중이어서 긴 문자는 생략합니다. 3번 50대가 가장 많을 것 같아요. 뭔가 이 50대를 생각하신 그 이유를 쓰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정차하시면 또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이 시간이 통일을 대비하기에, 준비하기에 참 다양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50대가 가장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런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 하셨는데, 이 제 원고를 보신 건지 저희가 두 번째 상식 퀴즈로 준비하고 있는 요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0684님, 일단 저희가 선물을 드리면서 오늘의 두 번째 상식 함께 할게요.

탈북민 분들 중에서 오늘도 근데 퀴즈를 맞춰주시면서 제 주변에는 50대가 많았어요 하시면서 맞춰주신 분들이 더러 계신데 이 두 번째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문자를 나눠주시기를 기다려 볼게요. 탈북민 중에서 우리 이곳에 정착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분들 중에서 여자가 더 많을까요? 남자가 더 많을까요? 이게 조금 비슷비슷하고 그 차이가 적으면 제가 문제로 내지 않았을 거예요. 여자가 더 많을까요? 남자가 더 많을까요? 요거는 더 좀 생각해보기 쉬운 게 간증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관련 프로그램이나 영상, 콘텐츠를 자주 접하시잖아요. 그리고 OLPD의 애청자분이 계시다면 우리 이곳에 출연하는 북에서 오신 분들 가운데 이 성별이 월등히 많습니다. 요거는 오답률은 적지만 첫 번째 상식보다는 참여율도 적네요. 참여율이 적은 만큼 여러분 선물은 뭐 더 당첨될 확률도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우물정 1069번으로 오늘의 두 번째 상식 북한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지금

여자가 더 많을까요? 남자가 더 많을까요? 근데 이곳에 정착하시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도 요게 현저히 요 성별이 더 많기 때문에 남자는 중국으로 가나요? 5216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국으로 건너가신 그 무수한 분들 중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으로 다시 건너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중국으로 건너가는 그 성별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이 정답이랑. 8482님은 오늘도 저는 만납답니다 하시면서 오늘 만나신 분의 성별은 어떤 분일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저도 인터뷰를 할 때 이 적은 요 성별분들을 뵙는 게 훨씬 더 만나기가 어렵거든요. 는 여기까지 하고요. 샵 1069번으로 여성분이 더 많을지 남성분들이 더 많을지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로 기다리면서 찬양 올려드릴게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양까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만나보는 두 번째 우리 북한 상식. 탈북민 가운데 여자가 더 많을지 남자가 더 많을지 함께하고 있는데요. 요 남자가 더 많을 것 같아요. 0091님 얘기해 주셨고 6585님은 저희 교회에도 돌진한 딸아이와 북에서 온 자매님이 다니고 있어요 하시면서 와 같이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들도 더러 계신 것 같아요. 사연 읽어주시면서 힌트로 정답을 알려주시는 건가요? 남성은 중국으로 여성은 한국으로 라고 생각해요. 8087님 그쵸. 근데 중국으로 가시는 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 정답의 비율과 비슷한 것 같아요. 중국으로 가는 요 성별의 비율 그리고 한국으로 오시는 비율 그리고 한 분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라고 생각하시면서 정답을 도전해 주셨는데 여기서 힌트를 한 번 더 드리자면 북한에서 지금 그 경제 생활을 하는 주체가 여자

더 많을까요? 남자가 더 많을까요? 이게 조금씩은 변화가 돼서 지금은 이성별이 더 많거든요. 북한에서 배급제를 하고 직장을 여기여기를 배치를 해주고 통제를 하기 때문에 요 이렇게 반대 성별은 한 성별은 조금 묶여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보다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요 성별이 경제적인 주체활동을 하면서 중국으로 나가고 해외로 나가고 몰래 이렇게 나가다가 그곳에서 탈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 좀 힌트가 되었을까요? 샵 1069번으로 북한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어떤 성별이 더 많을지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리면서 어떤 선물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할게요.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 출석 체크를 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해피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지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청 차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과 함께 오늘의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상식 퀴즈, 북한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여자가 더 많을지 남자가 더 많을지, 지금 경제생활의 주체가 되어가고 있는 이 성별은 어떤 성별일지, 아, 또 우리 극동방송 애청자 한 분께서는 맞아요, 저희 간증을 들을 때면 요 분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하시면서, 9908님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가게 손님이 많아서 OFD 놓치는 줄 알고 슬펐어요. 손님 보내고 글 씁니다. 오늘 안 놓치셔서 너무 다행이에요. 저희가 정답은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정답을 맞춰주신 9908님께도 선물을 보내드리면서 찬양 한 곡 함께 하시는 동안 정답을 조금 더 기다려볼게요.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여러분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지역까지 같이 적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여자가 더 많을지 남자가 더 많을지 샵 1069번으로 함께 해주세요.

자신이 없지만 듣기만 하지만 자꾸 보내고 싶어서 한번 도전해봅니다. 3249님, 여자가 정답인가요? 여자가 정답이 맞습니다. 우리 자신감 내어주셔서 도전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저희 선물 같이 보내드리고요. 몇 분 더 선정할 텐데요. 일단 그 여자가 더 많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서는 지금 장마당, 그러니까 시장에 나가서 경제생활을 좀 주도하는 그 주체가 여자가 훨씬 더 많아졌대요. 그리고 중국에 나가는 건 남성, 이곳에 오는 건 여성이 아닐까요 하신 분도 계신데, 북한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대요. 여성은 눈에 좀 덜 띄고 중국에서 일하기 쉽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우리 흔히들 아시는, 뭐 이거는 공식적으로 가는 거지만, 북한 식당, 중국에서의 북한 식당, 그리고 몰래 몰래 일하시는 분들도 대체로 여성분이시고요. 그런 분들은 지금 통계적으로 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일부 인권단체나 정부에서는 만 명에서 최대 30만 명까지 규모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요. 수십만 명의 우리 북한 주민들이 중국 땅에서 몰래 살아가고 있는 중에 여성분이 훨씬 많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곳에 오신 분들이 아까 우리 9434님이 친히 또 검색하셔서 알려주셨어요. 지금까지 여성분이 72%, 남자가 28%라고 하네요. 맞아요. 차이가 참 크죠. 7962님은 답을 보내면서도 마음이 아픈 퀴즈인 것 같습니다. 평화통일, 복음통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북한 땅에 있는 이들을 도와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의 한 줄을 바로 또 올려주시고 참여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께도 선물 같이 보내드리고요. 데프리카인 대구에서 방송 듣고 있어요. 땀 흘리고 방송 듣고 있으니까 선물 주세요. 0697님 감사합니다.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저는 지금 에어컨에 있지만 우리 더위 가운데 계신 분들, 특히나 일하시는 그 일터에서 더위 가운데 계시는 분들 너무나 고생 많으세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최근 들어 에어컨이 조금 유행한다고는 하지만 평양을 중심으로, 또 고위급을 중심으로 그렇게 유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동력 땅에서도 이 무더위 가운데 있는 주민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포에서 듣고 있습니다. 퀴즈 상품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두 문제 모두 정답인 것 같아서 기대해봐요. 아, 이거 제가 놓칠 수도 있었는데 직접 적어주셔서 감사해요. 7486님도 제가 선물 보내고요. 제 주변에도 탈북민 여성분들이 꽤 계세요. 8821님. 와, 이미 그 작은 통일의 모습을 살아가고 계세요. 같이 선물 보내드릴게요. 저희 교회에도 여성 가족분이 계셨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327님 감사합니다. 엄마는 참 위대하죠. 그 엄마는 자식 행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죠. 그러다 보니 여성 탈북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0684님 와,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북에서 오신 분들 가운데 아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 강을 건너는 게 사선을 건너는 거잖아요. 그 결단을 하시고 혼자서 그 강을 건너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또 혼자서 이곳까지 오는 그 사선을 수많은 산과 강과 또 하늘을 가로질러 오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이 때문에 아까 한 청취자분이 마음이 아픈 퀴즈라고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오 해피데이를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서 또 극동방송 가운데 우리 북녘의 소식을 듣고 북한에서 오신 분들의 간증을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리라 믿으면서요. 제가 조금 더 우리 선물 당첨자는 방송이 끝나고 선정해서 샵 1069번으로 답장을 보내드릴게요. 링크가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이시니까요. 샵 1069번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 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막연하게 기도드렸는데 자세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와, 이런 마음에 저는 더 감사드려요. 북한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이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품고 기도하고 하나 되어야 할 준비를 해야 되는 지금 바로 알아가야 할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과 함께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 중에서 계속해서 기도의 산을 쌓아가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일도 한 뼘 한 뼘 더 좁혀갈 예정이니까요. 내일 오해피데이에서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오해피데이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임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해 이화여자대학교 정자영 교수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가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찬송은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어제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통해 부족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면 오늘은 내 평생에 가는 길을 통해 상실과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 영혼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이 찬송은 평안한 자리에서 나온 노래가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잃은 자리, 무너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자리에서 태어난 고백입니다. 이 찬송을 쓴 호레이시오 스페포드는 한순간에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시카고 대화재로 전 재산을 잃었고 이어진 대서양 선박사고로 사랑하는 4명의 딸을 모두 잃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그는 딸들을 머금은 깊은 상실의 바다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스페포드는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내 영혼 평안해. 저는 이 고백이 참 놀랍게 느껴집니다. 이 찬송은 슬픔이 없어서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아픔을 다 이겨낸 사람이 담담하게 부른 노래도 아닙니다. 오히려 무너진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선 한 사람이 붙든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르거나 들을 때 특히 내 영혼 평안해 이 부분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네, 소프라노가 먼저 내 영혼 이렇게 노래하면 알토, 테너, 베이스가 마치 영혼의 메아리처럼 내 영혼 하고 조용히 노래합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화음처럼 들리지 않는데요. 마치 흔들리는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조용히 주시는 그 평안을 새기는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이 찬송에서 긴 음들은 단순히 박자를 채우기 위한 음이 아닙니다. 그 긴 음 안에는 차마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한 슬픔과 무너진 마음과 믿음의 몸부림이 함께 담겨져 있는데요. 그래서 내 영혼 이 부분은 절대 쉽게 지나가듯 노래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는 내 삶의 가장 깊은 자리, 말하지 못한 아픔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혼의 자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평안해. 이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평안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느끼는 가벼운 안도감이 아닙니다. 세상의 풍파를 넘어 하나님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깊고 절대적인 평안의 상태입니다.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아프고 상실은 사라지지 않았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내 영혼 평안해 라는 고백으로 흘러나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은 그런 우리에게 조용히 말해줍니다. 평안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참된 평안은 풍랑이 멈춘 뒤에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 평안은 풍랑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붙들고 계신다는 그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 평생에 가는 길이 고난이 없는 인생을 노래하는 찬송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증언하는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찬송은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써내려간 삶의 고백입니다. 오늘 필사하신 내 평생에 가는 길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조용한 위로가 되고 흔들리는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붙드는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0: 합니다. 특별히 내 영혼 평안해라는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오랫도록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길을 지나고 계시든 여러분의 영혼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하루 깊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한 곡은 새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찬송을 들으시며 찬송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는 필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소망의 김경아입니다. 예전에 신문에서 재미있는 내용을 봤는데요. 영어 알파벳 A부터 G까지의 1, 2, 3 순서대로 점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단어 안에 모든 철자를 더해서 100점이 되는 영어 단어는 뭘까요? 정답을 빨리 말씀드릴게요. 돈, 머니도 아니고 사랑, 러브도 아니었어요. 정답은 태도, 마음가짐, 애티튜드라고 했습니다. 일리가 있죠. 특히 마음가짐에 따라서 인생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릅니다. 소설 속에 나오는 한 구절을 소개해드릴게요. 나의 행복은 슬픈 얼굴을 하고 있다. 너무 슬퍼서 오랫동안 나는 그것을 불행인 줄 알고 내던졌다. 행복을 행복으로 알았어야 되는데 인생을 긍정적으로 기쁨으로 다 축복의 관점에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시편 54편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그리고 2절에서도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부르며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답을 듣고자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저를 구원할 자, 변호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제 기도에 응답할 리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처한 상황은 항상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뢰는 것입니다. 다윗은 친족에게 배신당하고 숨은 곳까지 밀고 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외에 나를 구원할 리가 없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는 일상에서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사람은 절박하다 못해 더 나빠지는 상황에서도 이런 믿음을 갖고 견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시편 123편 2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점점 깊어지는 그런 귀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 이 시간에는 고향 북녘당 함경도에 계신 음악 선생님에게 쓴 편지를 만나보실 텐데요. 고향을 떠나온 지 어느덧 수십 년이 흐른 김혜영 자매가 쓴 음악 선생님에게 전하는 편지를 바로 함께합니다.
1: 오늘은 새롭던 시절 저의 재능을 꽉 피워주신 음악 선생님을 그리며 편을 들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천성적으로 재능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 들어서는 배우지 못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강한 훈련을 시키느라 밤잠 제대로 쉬지 못하고 배워주시던 선생님이라고가 얼마나 가볍게 생각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야외 훈련으로 먼 곳에 다녀갔을 때 저를 특별히 아껴주시고 옷도 여러 벌 사주시는 모습과 형제 많은 집안이라 풍족치 못함을 아시고 도와주시던 일, 선생님이 애탄 노력으로 더 축전에도 참가한 영광을 지닌 생각이 또 오릅니다. 귀한 선생님들이 아니었더라면 오늘 이 세상을 할배하며 다니지도 못했을 것이고 어떤 장소에 가든 재능을 마음껏 피울 수 있게 됨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마지막 모습 학교 졸업할 때 손풍금 더 연습시키느라 퇴근하시고 저를 만나주시는 따뜻함을 늦게나마 지금 느낍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시절, 꿈같은 듯 시절, 그 순간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지금 어디서 살고 계시는지 너무 그립고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봅니다. 저한테 부어주셨던 사랑 선생님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역당에 와서 정착한 기간 멀어서도 선생님을 많이 잊고 살아왔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못난 제자가 이제야 철이 들었는가 하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험악한 세상에서 누구를 살펴볼 수 없는 막연한

0: 생각이지만 자기 세상은 어둠을 물리치고 영생의 길로 나가시는 희망찬 시대를 걷고 있습니다. 통일이 그날을 그리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건강하는 모습으로 살아계셔서 꼭 만남의 기회를 그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의 건강과 온 가족의 행복을 바라며 이만 소식 전합니다. 선생님과 가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스승으로 자녀를 마음껏 꽃피울 수 있게 힘써주신 선생님을 잊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이 감사드립니다. 몇 년간 선생님을 잊고 전성적으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한 저희 죄 회개하며 철이 늦게 들어 세상을 판가름 할 줄 모르고 나 자신이 중심에서 살아왔음을 삐저르게 생각한 귀한 시간 되었습니다. 저 북한 땅에 계시는 선생님의 건강과 온 가족 행복을 위해 기도하오니 지켜봐 주시고 폐쇄적인 나라 저 북한 땅을 굽어 살펴주시고 옥합에서 해방시켜 주셨기를 바라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1: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지난날에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음악 선생님에게 전하는 김혜영 자매의 편지였습니다. 이렇게 감사와 사랑의 인사를 축복의 한마디, 중보의 한 줄을 방송을 넘어 언젠가 서로 마주하며 나눌 수 있는 그날이 머사는 줄 믿으면서 북에 띄우는 편지 함경도에서 온 김혜영 자매의 편지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자, 2026년 7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잘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를 통해서 한 영혼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잠깐 떠난 분들,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 다니다가 지금 잠깐 쉬고 계시는 분들, 우리 새깨라에서 방학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오늘 간절히 찾고 계시면서 보물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를 줄여서 새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여러분 핸드폰 꺼내시고요. 문자 보낼 시간, 어플 메시지 보낼 시간입니다. 오늘도 꽁투 퀴즈 재밌게 준비했거든요. 정답 보내시면 맞힌 분에게 추첨해서 좋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새끼라 보물 퀴즈 지금부터 출발!

0: 자, 숨겨진 보석을 찾는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고 청취자 가운데 교회 지금 다니고 있지 않는 보석 찾는 보물 찾기 시간이에요. 교회 다니고 있지 않는 보석분들 이 시간에 정답 문자를 주시면요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문자나 어플 메시지로 정답 보내시는 분, 교회 안 다니는 분들께 저희가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그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정답 옆에다가 방학이나 무교라고 써주셔야 저희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줄 알게 됩니다. 교회 방학생들, 방학 아니면 종교가 없는 무교, 이렇게 정답 옆에다가 써주시면 그분들께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학 가능하신 분들은 무교생 방학생들 가운데서 통학 가능이라고 써주시면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풍암교회 전영천 목사님,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 전영천입니다. 천사가 빠졌네.
0: 영원한 천사 그거 빠졌네 오늘.
1: 네, 예, 오늘 빠졌네요. 아이고.
0: 자, 고현 집사님도
2: 네, 너무
0: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네. 자,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꽁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귀 쫑긋하시고요. 잘 듣고 너무 웃지만 마시고 정답 보내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웃다가 정답을 안 보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1: 네. 네. 이게 문제예요. 이게.
0: 특별히 이제 방학생들, 방학생들, 지금 교회 안 다니고 계시는 분들 정답을 보내셔야 됩니다. 예. 아, 이거 재밌다.
1: 예.
0: 이러고 끝나면 안 됩니다.
1: 아, 그렇죠, 그렇죠.
0: 아우, 네. 재밌네 하고 이 라디오 끄면 안 돼요. 정답을 보내셔야 됩니다. 정답 옆에다가 한 문장, 한 문자로 보내셔야 됩니다.
1: 한 줄로 쭉.
0: 아, 쭉쭉쭉.
1: 쭉쭉 한 줄로.
0: 그래가지고 방학이나 무교라고 써있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무조건 무조건 선물을.
1: 아, 그럼요, 그럼요. 쭉 그, 나갑니다. 쭉 나갑니다.
0: 그분들을 위해서 아주 예. 선물이 많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1: 예, 많이 준비됐어요. 아, 자, 아주 그냥 너무 차요, 너무 차.
0: 문자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목사님?
1: 예, 정답을 아시는 분은 50원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마구마구 보내십시오.
0: 그렇습니다.
1: 우리 준비됐습니다.
0: 자,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1: 예.
0: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이 이제 샵 1069번은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예요.
1: 예.
0: 전국 어디서나 50번의 유료 문자인데 문자 샵 1069번으로 정답 보내시면 되겠고
1: 예.
0: 어플 메시지는 공짜입니다.
1: 예. 예.
0: 극동방송 어플.
1: 어플 있습니다.
0: 어플 가신 분들
1: 예. 어플
0: 그쪽으로 예. 회원 가입을 해야
1: 예. 그래야
0: 메시지를 가래, 예. 보낼 수 있겠습니다.
1: 예, 맞습니다.
0: 와, 전영천 목사님 기다렸다고.
1: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8845번이.
1: 예.
0: 자, 아주 좋아하십니다. 아주 아주 좋아하고
2: 벌써 계세요. 재밌대요.
0: 그러니까. 네. 너무 재미에만 심취하다 보면은 정답
1: 아, 문자는,
0: 보내는 걸
1: 문자는 못 보내.
0: 특히 방학생들.
1: 예.
0: 방학생 무교생들
1: 예.
0: 옆에다가 꼭 몇 년 방학
1: 예.
0: 이렇게 적어 주시면 더 좋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무교생들도 그렇죠. 기다리고 있고요.
1: 예.
0: 힘찬 목소리 기다렸다고 또 4827번 님도 오셨고 벌써 재밌다고 일반인
1: 이거 어쩝니까? 이거.
0: 자, 이제 다른 나라로 갑니다. 다른 세계로 갑니다.
1: 예?
0: 저희가 이제 꽁트 하니까요. 여러분 웃을 준비하시고 집중하시고 근데 끝에다가

0: 하는 무조건 예 저희가 퀴즈 낸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럼부터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1: 자 전국의 배고픈 영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구 홈쇼핑의 메인 쇼호스트 고현입니다. 오늘 가져온 상품 두 번 다시 이 가격 이 조건으로 만나보실 수 없습니다.
0: 맞습니다. 오늘 단 한 번 초특가 타임 세일. 자 냄새부터 맡아보세요. 국산 붉은 팥 100%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끓여낸 웰빙 야구 팥죽입니다.
1: 예, 구성이 미쳤습니다. 지금 주문하시면 뜨끈한 죽 한 냄비에 살얼음 동동 띄운 동치미 국물 여기서 끝이 아니죠. 달콤한 설탕 고명까지.
0: 와우, 꽉 찬 구성 너무 좋은데요. 자 결제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 오늘 카드는 안 되죠?
1: 당연하죠. 돈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오직 닭 한 가지 현물 결제만 받습니다. 바로 여러분 댁에 가지고 계신 장작권. 그 장작권 딱 하나만 양도해 주시면 이 모든 구성을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자 서두르시고 전화 주세요. 어머 벌써 첫 번째 전화 연결이 되었네요. 여보세요 고객님.
2: 산에서 토끼 한 마리 못 잡고 허탕쳐서 굶어 죽게 생긴 사냥꾼 애사라고 합니다. 아 화면 보니까 침이 고여 참을 수가 없어 그 죽 제가 삽니다.
0: 아이고 애사 고객님 목소리에서 이미 공복의 다급함이 느껴집니다. 자 결제 조건 확인하셨죠? 고객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명예로운 장작권 저희한테 넘기시는 거 동의하십니까?
2: 아 그래요 여기 장작권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그깟 장작권이 무슨 소용이야? 나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가져가 빨리 죽이나 주워. 현직진이 난단 말이야.
1: 네, 애서 고객님. 쿨거래 감사합니다. 장작권 양도 계약 완료. 바로 배송 출발합니다.
0: 애서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야곱 죽 세트 배송 완료됐습니다. 완료.
2: 와, 죽인다. 죽인다 죽여 촉촉 야 죽인다 정말 ASMR 아 너무 맛있어 와우
0: 에서 고객님의 충동 구매 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눈앞에 당장 배고픔과 유혹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중한 영적 축복과 가치들을 너무 쉽게 넘겨버린 건 아닐까요? 야곱 홈쇼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자, 청취자 문제 나갑니다. 에서가 사냥 후 몹시 허기진 상태로 돌아왔을 때 동생 야곱에게 장작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요구했던 이 음식은 무엇인가요?

0: 그렇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나갔어요. 동생 야곱에게 에서가 장자권 넘겨주는 대가로 요구했던 이 음식. 음식.
1: 예, 음식.
0: 저희가 꽁트하면서 답이 나왔어요. 답이 나왔습니다.
1: 예, 다 나왔어요. 네.
0: 그리고 막 보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막 뭐가 막 죽인다고 막 죽여. 아우, 죽인다.
1: 완전 죽였어.
0: 아우, 죽인다. 막 이러면서.
1: 아, 완전 죽였어.
0: 그러니까. 야, 이렇게 했습니다. 자, 먼저는 주간식입니다, 여러분. 예, 주간식.
1: 예.
0: 내가 정답 알겠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1: 예.
0: 그 정답을 보내주시면
1: 예.
0: 자, 빨리 보내도 선물 받을 수 있고 늦게 보내도 선물 받을 수 있고 마구잡이입니다. 자, 교회 다니는 분들 아무나 막 선정해가지고 와. 선물을 드리고 있고요.
1: 와, 죽인다.
0: 그 대신 이제 예.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분들이
1: 예.
0: 정답을 맞춰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드린다는
1: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그분들은 저희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니까
1: 예.
0: 방학이나 예. 무교라고 써주셔야
1: 예. 예.
0: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 그런데
0: 몇 년 방학이라고 써주시면 더 좋아요.
1: 그렇죠.
0: 몇 년 방학이라고 써주시면 더 좋고
1: 예.
0: 교회 안 다니는 분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써주시면
1: 예.
0: 저희가 선물을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팍팍 드립니다. 팍팍 드려요. 아, 완전히 내가 선물 고를 수 있어. 아, 거기다 또 덩달아 또 소개한 분들 또 특선물 드려.
0: 오, 와우. 좋습니다.
1: 예.
0: 자, 어떤 분이 지금 피자라고

0: 피자 먹고 싶어 피자. 장작과 피자 바꿀 수 있나?
1: 피자. 네. 그러게요. 아. 지금 뭐 이게 언제적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피자 땡이었습니다. 땡이었어요. 예. 샵 1069번으로 예. 여러분께서 정답 일단은 주간식이니까 예. 주간식으로 한번 보내주시면 자 방학생 무교생 받고 있습니다. 예. 방학생 무교생 어우 막 연기자 같다고 어우, 연기자급이네요 라고 모두 와우. 모두라고 했네요 목사님.
2: 네.
0: 아 모두 안 되나? 나 지금 피자가 먹고 싶어.
1: 자, 할 수 있어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정답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야곱의 축복이네요.

0: 야곱의 축복. 네. 찬양했는데요. 아우, 지금 저희가 놀래고 있습니다.
1: 야, 지금 기절할 뻔했어.
0: 방학생들이 오늘 아우, 뜨겁네요. 뜨거워. 뜨거워.
2: 와, 오늘 완전, 온도만큼 진짜. 오늘 30도가 네. 넘는데 온도만큼 네. 아우, 뜨거워, 뜨겁습니다.
0: 그러니까 우리 방학생들이 오늘 또 그리고 선물을 아주 지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1: 예, 예.
0: 선물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1: 예. 예.
0: 지금 방학생인데 아, 보낼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 확 보내시면 됩니다.
1: 예.
0: 확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보기를 준비했잖아요.
1: 예, 보기 준비했죠.
0: 일단은 목사님 우리가 예. 지금 예. 목사님이 에서였잖아요.
1: 예.
0: 목사님이 에서였고
1: 예.
0: 어, 야곱은 지금 어, 야곱은 안 나왔어요.
1: 아, 예, 예. 노래가 아, 나왔어 노래가.
2: 네.
0: 야곱은 노래가 나왔고 예. 우리 고현 집사님과 제가 쇼호스트로 변신해가지고
2: 네.
0: 장작권을 가지고 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좀 아, 쇼로 이렇게 좀 꾸며봤습니다. 홈쇼핑으로 예. 꾸며봤어요.
1: 예.
0: 그래서 지금 에서가 장작권

0: 권을 갖다가 이 음식으로 예. 야곱에다가 팔아버렸잖아요. 예. 그렇죠? 아, 이 음식은 뭘 그지? 오늘 목사님의 연기가 막 죽인다고 그렇게.
1: 아, 죽이면 네. 안 돼, 죽이면 안 돼. 살아야 돼, 살아야 돼.
0: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끝끝내 나는 피자다 이러면서 또 보낸 사람도 있고. 자, 피자는 아니에요. 피자는 네. 아니고.
1: 땡땡, 땡땡.
0: 자, 그러면은 예. 고기. 예. 나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 고기 한번 목사님 예. 내주십시오.
1: 1번 팥죽, 2번 깐죽, 3번 식은죽, 4번 시래기죽.
0: 그렇습니다. 자, 팥죽이냐 깐죽이냐 식은죽이냐 희죽 희죽이냐.
1: 아, 전복죽도 있고요. 호박죽도 있고요.
0: 그러니까 사죽을 못 쓴다.
1: 있고, 반죽. 사죽도 있어요.
0: 후보로 적어놓은 거를 다 지금 읽고 계시네 목사님.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팥죽이냐 깐죽이냐 식은죽이냐 희죽 희죽이냐 샵 1069 오물정 1069번으로 예.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예. 딱 땡기는 게 있습니다.
1: 예. 있어요, 그거.
0: 이걸로 장자권을 에서가 예. 팔았어요. 예. 야곱에다가.
1: 예, 맞아.
0: 아, 얼마나 배고팠으면. 아유, 참.
1: 아, 저도 가끔가다 예.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한참 못 나잖아.
0: 그러니까. 자, 샵 1069번으로 예. 정답과 함께 옆에다가 혹시 교회 안 다니는 분 방학 무교라고 써주시면 예. 선물 받을 수 있고 통화 가능 쓰신 분들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도 드립니다. 예. 극동방송 어플 지금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 회원 가입하시면 무료로 어플 메시지로도 보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오늘 방학생들이 아주 많습니다.
1: 예.
0: 목사님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웃다 죽겠다고. 오늘 뭐 죽는 사람이 많네. 죽인다, 뭐
1: 죽이다,
0: 죽이다, 죽는다.
1: 시청거리가
0: 식은 죽은 맛이 없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일단은 우리가 예. 아직 정답 발표하기 전에
1: 예, 제일 먼저 보낸 분들 한번 또
0: 좀 빠르게 네. 보낸 분들 있잖아요.
2: 가장 빠른 분. 예.
0: 가장 빠른 분.
2: 대단해요, 이렇게 가장 빠른 이게. 시간에.
0: 그다음 가장 빠른 6083.
1: 예, 축하합니다.
2: 와.
0: 6083. 이야. 아주 빠르게 보냈습니다. 그다음에 아슬아슬하게 좀 늦게 보냈지만
1: 예. 중간도 괜찮아. 이제 막 시작이
0: 늦게가 아니라
1: 예. 이제 막 시작이야.
0: 그래도 빨리 보낸 0430. 0430번이
1: 축하합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예, 축하합니다.
0: 축하드려요.
1: 예.
0: 중간은 가자 한번 해 볼까요?
2: 그래, 중간 한번.
1: 우리 중간도 괜찮아. 항상. 중간. 중간. 가만히 있으면 중간가 항상. 아.
0: 자, 중간은 가자. 중간은 가자. 8943.
2: 와.
0: 8943 축하드립니다. 자, 저기 좀 뒤로 좀 가가지고.
1: 뭐 끝도 괜찮아. 마지막도 괜찮고요. 끝도 괜찮아. 무조건 드려 무조건. 예.
0: 자, 저기 뒤로 가가지고.
1: 예.
0: 1399.
1: 13. 와우.
0: 1399.
1: 네. 예, 축하합니다.
2: 와, 좋아요.
1: 뭐 하나 더 하나 더
0: 하나 더 하나 더
1: 예 하나 더
2: 와
0: 꼴등에게 선물 좀
1: 예
0: 재미있게 잘해 주시니까 감사하게 잘 듣고 있대요
1: 예
0: 자 5537
1: 5537
2: 와 선물이 축하합니다. 넘치네요
0: 늦게 들어와도
1: 예.
0: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1: 예
0: 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1: 우린 전혀 괜찮아
0: 그렇습니다 팥죽이냐 깐죽이냐 식은죽이냐 희죽이냐 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과 함께 옆에다가 방학 무교 교회 안 다닌다라는 정체를 밝혀주시면 저희가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학생, 무교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 써주시면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 드려요. 잠시 뒤에 정답 발표합니다.

0: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윤상은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전국 생방송 새끼라 보물 퀴즈 오늘 꽁트로 우리 전영천 목사님 고현 집사님과 함께 재밌게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학을 오늘 보내셨어요. 예. 일단은 팥죽이냐 깐죽이냐 식은죽이냐 희죽 희죽이냐 정답을 고현 집사님께서 발표해 주시죠.
1: 네, 정답은 팥죽.
0: 그렇습니다. 팥죽. 아니 팥죽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러니까. 애서가 그걸 팔아요 장작권을.
2: 아 우리도 팔았잖아요 지금요.
0: 예?
2: 우리도 팔았어.
0: 우리도 팔았어요?
2: 지금 방금 팔았어요.
0: 팔았습니까?
2: 예, 팔았어.
0: 팔았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중요한 장작권을 팔아버려 가지고 예. 하나님의 축복이 애서가 아니라 야곱으로 간 거죠 목사님.
2: 물 건너갔어. 물 건너갔어. 아. 사실은 우리 삶이 그래요. 삶이 그런데 사실은. 이게 중요하니까 그걸 쫓아가거든요.
0: 네네.
2: 눈에 앞에 보이는 거 배고프니까 쫓아가고 삶이 힘드니까 쫓아가고 그러는데 그 쫓아가는 게 죽음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그러니까
2: 우리 이 시간
0: 예.
2: 싹 돌리는 것도 이게 네. 아니다 할 때 들려질 때 빨리 유턴하셔야 돼요.
0: 네.
2: 그러니까. 그게 필요해요.
0: 그렇죠. 그렇죠. 예. 인생에 팥죽 같은 거가 참 많잖아요.
2: 아,
0: 그거 보다가 아우 막 아우 여행이 팥죽이 될 수도 있고 주일날
2: 그렇죠.
1: 아, 맞아요.
0: 한두 번 막 빠지면서
2: 맞아요.
0: 이제 이렇게 방학이 되죠.
2: 친구도 팥죽이 되고 그러니까, 물질도 팥죽이
0: 그렇습니다.
2: 되고 뭐 건강하겠다고 띠박질하면서 등산도 팥죽이 뭐 가지 말라는 거 아니고 등산하지 네네. 말라는 거 아닙니다.
0: 네.
2: 예.
0: 자, 오늘 방학생들 많이 주셨는데
2: 예.
0: 오늘 잘 오셨고요. 여러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전화 연결을 하고 전화 연결이 생방송 중에 안 되면 방송 후에 저하고 또 목사님하고 같이 우리가 또 전화를 계속 돌리도록
2: 그렇죠,
0: 하겠고요.
2: 그렇죠, 그렇죠.
0: 무조건 선물을 방학생들 무교생들에겐 예.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예.
0: 자 그러면 지금부터
2: 예.
0: 우리 전화 되는 분들 한번 전화해서 어떤 선물을 받으실지 한번 여쭤보고
2: 예.
0: 우리 같이 또 이렇게 또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또 기도하고
2: 예.
0: 자 우리 방학 중에 최고의 방학생
2: 오우 대단해요.
1: 몇 년인가요?
2: 아 예, 3073번님 뭐 대단한 건 아니네요. 뭐 한 세대인데 뭐
0: 그러니까 그래도 오늘 방학생 중에서는 방학이 제일 그래, 길어가지고
2: 아 예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0: 받으신 것 같아요.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예예 자
3: 아,
0: 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전화 받아주셔서.
3: 네, 안녕하세요.
0: 어디세요? 어느 지역이세요?
2: 집이죠, 집.
3: 저 경남 양산이요.
0: 양산. 경남 양산.
3: 네.
0: 집이세요, 지금?
3: 아니, 차 안에 가려고 하다가
0: 네.
3: 갑자기 라디오에서 제자도 번호가 나와가지고.
0: 가려고 하다가
2: 오,
0: 네. 타이밍 너무 죽인다.
2: 죽인다
3: 제가 전화 가능이라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2: 아니요. 받으실 네, 줄 아니까.
0: 근데 일단은 오늘 최고의 방학생이어가지고요.
2: 예.
0: 25년. 예.
3: 깜짝 놀랐네.
0: 깜짝 놀랐어. 혼자 지금 어디 가시려고 준비 중이셨어요?
3: 네, 이제 병원을 좀 가려고.
0: 병원에 가려고? 아,
3: 네네.
0: 그래. 잠깐만 저희가 통화 한번 합시다. 방송은 네. 언제부터 들으셨나요?
3: 방송 들은 지는 좀 됐어요.
0: 좀 됐어요. 오늘 새싹으로 네. 문자는 처음 주셨네요.
3: 네, 처음 어제 정말 큰 그걸 받고.
0: 어제 뭘 큰 걸 네. 받았어요?
3: 어제 그 사무실 나오고 있는데
0: 예.
3: 오프닝 찬양 듣는데 너무 뭉클해가지고 아, 저 이제 방학
2: 끝내야죠.
0: 끝내야 될 것 같다.
3: 그 생각이 살짝 들었는데.
2: 예, 오늘 또 연결됐네.
0: 어제
2: 네,
0: 어제 전... 혹시 뭐 새끼라 오프닝이요?
3: 네.
0: 아 제가 어제니까 옛날 우리 추억 얘기하면서.
3: 네 맞아요.
0: 주님 내가 여기.

0: 이사원이 이찬양 들려드릴 때,
1: 제가 눈물 나려고
0: 그때 몽글몽글 네. 하셨거나 마음이.
2: 아. 네, 그 노래 제가 중학교 때
0: 그러니까
2: 너무 좋아했던 해가지고.
0: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제 오프닝에서 네. 옛날 제가 옛날에 읽었던 그 선교에 관한 책, 그 얘기하면서 옛날에 읽었던 책. 옛날에 썼던 네. 일기, 옛날에 불렀던 찬양, 옛날에 들었던 설교들 우리 한번 네. 생각해보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은혜 생각해보자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1: 예, 예, 예.
2: 네, 네.
0: 야, 어제 오프닝이 우리 와. 3073번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에게 쓰게 하셨네.
1: 와,
2: 와
1: 소름 돋아 지금.
0: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와,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썼는데 진짜 오늘 그래서 오늘 이제 문자를 보내야겠구나. 결심하셨군요.
2: 네, 네, 사실 어제 보내고 싶었었는데 운전 중이라서 못 보내고 오늘 조금 앉아가지고 오늘 근데 너무 재밌는 꽁트를 하셔가지고
0: 그러니까
2: 저분들 다 뭐지?
0: 저기 지금 배우 하셔도 되겠다고 목사님.
2: 맞아요.
0: 우리 목사님 팬이시죠? 예.
2: 아우 진짜 완전히.
1: 아, 잘 생겼어요.
2: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0: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얼굴 좀 빨개지셨네. 자, 우리 3073번님, 우리 선물 어떤 거 있는지 기억하세요?
2: 아, 저 기억은 많이 했는데.
0: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유산균. 아우,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유산균 선물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어제 것까지 같이 드려, 그냥.
0: 어제 것까지?
1: 하나 더.
0: 하나 더.
1: 아, 풀 때, 곶감 풀 때, 완전히.
0: 그럼 커피 하나 더.
1: 커피 하나 더.
0: 커피. 네.
1: 와, 분위기 맞다.
0: 아, 커피 하나 더.
1: 와, 분위기 맞아.
0: 자, 그러면 우리 3073번님, 우리 좋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내가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한다. 하나님께로 내가 이제 돌아오겠다. 아유. 예, 그런 마음으로 어제 그 오프닝 때 그 마음 있잖아요. 주님, 네.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세요라고. 저도 그때 네.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인가 그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만났거든요. 꼭 3073번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는 결단으로 우리 목사님과 함께 기도 한번 하시죠.
1: 예, 저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네. 하나님.
2: 좋으신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죄로 죽었던 저를.
2: 죄로 죽었던 저를.
1: 구원해 주시고.
2: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2: 지금 나는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25년 동안 주님을 떠났는데
2: 25년 동안 주님을 떠났는데
1: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기억하셨습니다.
2: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저를 기억하셨습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2: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예배드리겠습니다.
2: 예배드리겠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2: 아멘.
1: 아멘.
0: 아멘.
2: 감사합니다.
1: 아, 이분은 기도하는 패턴이 있어.
0: 네.
1: 아, 있어요.
0: 자, 우리 3073번님 양산에서 네. 어디 교회를 소개시켜드려야 될까요? 갈 교회가 있나요?
2: 아, 저 사실 집 앞에 큰 교회가 있는데 저 제가 큰 교회를 안 다녀봤다 보니까 좀 네. 두려운 게 있어서
0: 네.
2: 좀 작은 교회를 지금 금방 서치를 하고 있어요.
0: 그러면은 저희가 너무 크지 네. 않은 교회를 저희가 네. 소개시켜드릴게요.
2: 감사합니다.
0: 두세 군데 소개시켜드릴 테니까
2: 네.
0: 이번 주부터 네. 꼭 가셔서 다음 주부터는 네. 또 즐겁게 더 이 방송 계속 들어주시고.
2: 네.
0: 알겠죠?
2: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2: 아, 제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해요.
2: 와.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와.
0: 자, 이렇게
3: 너무
0: 또
3: 좋네요.
0: 그러니까요.
3: 진짜.
0: 이렇게 또 이분이 진짜 기분 좋게
3: 네.
0: 이렇게 또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방학생.
1: 아, 빨리 또 해야 돼.
3: 네.
0: 두 번째 방학생.
1: 예.
0: 자, 또 한번 연결을 한번.
1: 오, 이분도. 예, 7110번님.
0: 저희가 사전에 이게 연결이 아니라 지금 생방송 중에
1: 예, 예.
0: 이렇게 정답 보내신 분 가운데서 몇 년 방학이라고 주신 분
1: 주신 분 중에서 바로 전화 연결을 합니다. 21년 됐네. 7110번님. 팥죽도 맞추셨고.

0: 네. 자, 네. 신호 가고 있습니다.
1: 예.
0: 일반 전화예요. 7110 공부원님 꼭 받아주십시오. 나머지 분들도 어디 가지 마시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방학이라고 보낸 분들. 저희가 전화할 거예요. 무교도 전화할 겁니다. 7110 공부원님이 안 받으시네.
1: 한번 다시 해야죠. 한번 다시. 21년이라서 사실은 네. 시그널이 움직이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고 하나의 앞에 나올 수 없는
2: 연결이 꼭 됐으면 좋겠네요. 예,
1: 됐으면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0: 자, 우리 7110번님 받아주세요. 여러분, 그 저희가 일반 전화라고 합니다. 일반 전화. 오후 3시 시간대는 일반 전화는 그냥 받으시면
1: 네,
0: 돼요.
1: 받으시면 돼요. 예, 예.
0: 보이스피싱 아니고 아주 좋은 전화입니다. 아유, 안 받으시네.
1: 아유, 이런 참. 이런 참.
0: 안 받으십니다.
1: 예.
0: 그러면 이번에 예. 우리 무교 한번 전화해 볼까요?
1: 예.
0: 무교.
1: 와.
0: 무교 한번 전화.
1: 예. 팔쭉 맞추셨어요. 근데 아마 예. 옆에서 도와주신 것 같아. 꼭 도움자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유. 3062번님.
0: 3062 무교생. 예, 전화 갑니다. 꼭 좀 받아주십시오.
1: 예, 1번 전화입니다. 1번 전화 자. 갑니다.
0: 여보세요?
3: 아, 네, 여보세요?
0: 반갑습니다. 운전 중이신가요?
3: 아, 아닙니다. 운전은 아니고, 그, 일하면서, 그, 한번 문자를 했는데 연락이 왔네요.
0: 어우, 잘 됐네요. 잘 됐어요. 무교라고 보내신 분 맞죠?
3: 처음에 맞습니다.
0: 예?
3: 네, 맞아요.
0: 처음에, 무교. 응. 3062, 3062번님. 지금 어느 지역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3: 저는 경기도에서 일하고
0: 경기도
3: 있어요.
0: 경기도 어디요?
3: 경기도 초월이라고 있는데.
0: 어디요?
3: 초월이요.
0: 초월?
3: 네, 곤잠 쪽이에요.
1: 아, 곤잠 쪽, 예, 맞아요.
0: 곤잠, 초월. 곤잠,
1: 초월.
0: 예. 예.
3: 네네.
0: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데 일하시면서 지금 방송을 듣고.
3: 아, 예. 저희 팀장님이 이 방송을 좀 많이 계속 들으면서 일하셔가지고.
0: 팀장님이요?
3: 네네. 그래서 한번 그래서 저랑 일 몇 번, 저 집 많이 들어지면서 한번 몇 번 얘기를 나와가지고.
0: 예.
3: 한번 해봤는데, 되네요?
0: 팀장님이 옆에 계시는 거예요?
3: 아, 네네.
0: 팀장님 옆에 계시는구나. 팀장님이 네, 항상 이 라디오를 틀어놓으시나 봐요.
3: 네, 맞아요. 일하면서 계속 틀어놓고 계셨어요.
0: 그래서 오늘 정답도 맞추셨고. 팀장님이 알려줬나요?
3: 팀장님이요?
0: 예.
3: 네.
0: 팀장이 알려줬구나.
3: 네.
0: 그러니까 팀장님이 아주 죽이네 오늘 죽여.
3: 한번 해보내서 해봤는데 되네요.
0: 와, 진짜. 좋은 일터에서 좋은 팀장님과 함께 일하고 계시네요.
3: 네.
0: 자, 오늘 무교라고 보내셨는데 교회 한 네, 번도 맞아요. 안 나가봤나요? 아니면 어렸을 때 나가봤나요?
3: 군대 있을 때 말고는 없긴 한데.
0: 군대 있을 때. 군대 있을 때 좀 나가봤군요.
3: 근데 군대 있을 때는 뭐 선택권이 없었어요.
0: 진짜요?
3: 네. 그러니까
0: 종교별로 이렇게 선택권 있는 거 아닌가요?
3: 종교별로 선택. 그나마 저는 기독교가 제일 편했기 때문에.
0: 기독교가 좀 좋아서 어딘가는 갔어야 네. 되는데 기독교가 좋은 것 같아서 그냥 갔군요.
3: 네, 네 맞아요.
0: 아, 그렇구나. 옆에 계신 팀장님께서 가끔 이렇게 극동방송 들려주시면서 예수님 네. 얘기, 뭐 교회 얘기 한 번 정도는 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3: 피해님은 그냥 차 타고 하면서 그냥 좀 몇 번 말씀을 해주셨죠.
0: 그렇군요. 방송 들은 지는 그럼 꽤 되셨겠네요? 옆에서 일하시면서?
3: 네, 진짜 꽤 됐어요.
0: 예?
3: 몇 년 됐어요.
0: 막 이렇게 네. 전화 연결하고 이런 것도 이제 들으셨겠는데?
3: 그래요?
0: 전화 연결한 거는 못 들으셨나 보구나.
3: 저가 이렇게.
0: 그렇죠. 일하다 보니까 또.
3: 한국에서, 네, 일하다 보니까.
0: 자, 저희가 어떤 선물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3: 자세히는 못 들어봐요.
0: 저희가 이렇게 전화 연결되면은 선물을 드리는데 고를 수 있는 기회들이거든요.
3: 그래요?
0: 본인 거 하나, 팀장님 거 하나 고르면 됩니다.
1: 그치.
0: 황금 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3: 네네.
0: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과 도토리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택 순무 열무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관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루브로파리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어요. 어떤 거 고르시겠습니까?
3: 잠깐만, 저 친한 형 들려가고 있거든요.
0: 예. 아니, 일단 본인 거 고르세요. 본인 거.

0: 여보세요?
1: 아, 네.
0: 예, 선물
1: 연어,
0: 어떤 거?
1: 연어가 있다고요?
2: 예, 예 연어.
0: 연어 드려요?
1: 연어, 네, 연어. 연어도.
0: 연어?
2: 예.
0: 자, 연어. 네. 자. 네. 자, 왔다 갔다 하시네요. 자, 팀장이 옆에 계시죠?
1: 네네. 네,
0: 팀장이 한번 바꿔보세요. 팀장님.
1: 여기요. 아, 네, 안녕하세요.
0: 팀장님, 안녕하세요.

0: 같은데 전화 연결돼서 지금 선물
1: 네네.
0: 골랐거든요.
1: 아, 네.
0: 팀장님 것도 하나 드리기로 해가지고 팀장님 뭐 드릴까요? 세 개라 선물 가운데.
1: 전에 뭐 했나? 좀 연어로 했어요.
0: 연어로
1: 아,
0: 했습니다.
1: 네. 저도 연어.
0: 알겠습니다.
1: 예.
0: 연어로.
1: 예, 오늘
0: 자,
1: 연어 잘 팔린다.
0: 우리 지금 306이 우리 무교생하고 연격기도 할 테니까요. 이 이후에 우리 팀장님이 좀잘좀 옆에서 잘 케어해 주시고
1: 네.
0: 교회 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 예,
0: 우리
1: 알겠습니다.
0: 청년 다시 한번 바꿔주십시오.
1: 네. 네, 여보세요?
2: 예.
0: 네. 자, 우리 306이번님.
1: 네.
0: 군대에서 잠깐 몇번 교회를 다녀봤지만 이번에는 이제 제대로 교회를 갈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한번 드리고 싶거든요.
1: 네.
0: 하나님께서 우리 306이번 우리 형제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1: 네.
0: 오늘 이렇게 특별한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 목사님과 함께
1: 감사합니다.
0: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한번 모셔서 나중에 천국 소망도 좀 갖고 그런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사셨으면 좋겠거든요.
1: 네네.
0: 우리 목사님과 함께 기도 한번
2: 예,
0: 하시죠.
2: 저 따라 기도하실 수 있으시죠?
1: 아, 네, 그렇습니다.
2: 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2: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2: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2: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제로
2: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나의 하느님으로 영접합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1: 아멘.
0: 아멘.
3: 아멘.
0: 자, 우리 306이번님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1: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0: 우리 형제님, 청년이
1: 네네.
0: 아주 이렇게 수용적이신 것 같아.
3: 네.
0: 이렇게 팀장님이 방송 들으라고 하면 듣고,
2: 그러니까.
0: 정답 보내라고 하면 보내고,
1: 재밌어요.
0: 이게
1: 저도
0: 일터에서
1: 한번
0: 쉬운 게 아닌데,
2: 그렇죠.
0: 일단 우리 팀장님이 또 훌륭하신 분 같고, 우리
1: 팀장
0: 형제님, 예?
2: 잘해주시니까. 예,
0: 잘해주시고,
1: 잘해주시니까.
0: 잘해주세요. 그 팀장님이,
1: 네.
0: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거든요. 예수님 잘 믿는 팀장님이세요.
1: 네.
0: 아마 이렇게 보실 때 진짜 좋은 팀장님이실 것 같은데,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 예수님 믿고 교회 한번 나가보시고,
1: 네네.
0: 그래서 목사님 말씀 통해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알게 되는 계기 됐으면 좋겠어요.
1: 네, 알겠습니다.
0: 알겠죠?
2: 예, 이번 주에 꼭.
0: 이번 주에
2: 네.
0: 곤지암이라고 했잖아요.
2: 예, 주월. 예.
0: 팀장님이 곤지암에서 사시고 곤지암에서 교회 다니시나요?
1: 네, 맞아요.
2: 그럼 팀장님께서 이번
0: 네.
2: 덕분에 그냥 이렇게 모시고 같이.
0: 팀장님하고 같이 가셔도 되고,
1: 네.
0: 아니면 다른 교회 저희가 소개시켜도 쓸수 있으니까 방송 후에
1: 네.
0: 저희가 전화를 드릴게요. 또 주일날은 또 팀장님하고 같이 있기 싫을 수도 있어요. 싫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1: 그래서 방송에서 한다고.
0: 그거는 방송 끝나고 우리 비밀적으로 한번 대화를 해보자고요. 자,
1: 알겠습니다.
0: 오늘 아무튼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수고하세요.
2: 예.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이야, 이렇게
3: 와,
2: 또.
3: 오늘 유난히 너무 감사한 날이네요,
2: 그러니까
3: 진짜.
2: 말이에요.
3: 네.
0: 자, 유난히 감사하고, 유난히 또
3: 네.
0: 바쁜 날입니다.
3: 네.
0: 방학생이 오늘 너무 많아가지고,
3: 네.
2: 또,
0: 시간이 왜 이렇게, 오우, 왜 이렇게
3: 빨리
0: 빨리 가오냐.
3: 와.
2: 아직 할 일이 많은데.
3: 엄청 오늘 문자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0: 자.
2: 예. 8224번님.
3: 네.
0: 자, 8224번님.
2: 예. 방학 15년인데.
0: 15년 방학.
2: 예. 가장 애매할 때, 가장 힘들 때.
0: 이분이 지금 되게 바쁜 중에
2: 그렇죠.
0: 문자를 주신 것 같아요.
2: 예.
3: 네.
0: 오타가 오늘 어마어마하십니다.
2: 아니, 뭐두 개밖에 안 돼요.
0: 오타가 어마어마하신데 우리가 다 알아들어요.
2: 다 알아들어요, 우리는.
0: 다 알아들었습니다. 파죽이라고 했는데 파죽이고.
2: 예.
3: 네.
0: 15런인데 15년.
4: 감사합니다.
0: 여보세요?
4: 감사합니다.
0: 예. 저 새끼라 김인수 PD인데요.
4: 네,
0: 예, 지금
4: 많이 방송 들었습니다.
0: 운전 중 아니시죠?
4: 차를 세웠습니다,
0: 차를
4: 정각지.
0: 세웠어요?
4: 네.
0: 어느 지역이세요?

0: 광주입니다.
1: 전남 광주. 네. 15년 방학생 맞으세요?
0: 사실은 더 됐습니다.
1: 더 됐어요.
2: 더 가는.
0: 예, 뜸뜸 다니긴 했는데 안 간 지가 한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 아, 더 됐는데 그래도 15년 그 사이에 그래도 한두 번 가봤습니까?
0: 예, 그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니다가 또 멀리 일 다니고 그러면 못 가고 그렇습니다.
1: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자, 방송은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0: 화물차 운전하는데요.
2: 예.
0: 네, 다니면서.
2: 화물차 운전하시는데.
0: 네, 네, 은혜, 하나님 생각나면은, 기독교 방송 틀면, 우리, 저기, 듣고,
2: 예.
0: 은혜 많이 받고, 빨리 가야지, 가야지 하면서,
1: 네.
0: 빨리
1: 가야지, 교회 가야지.
0: 예, 그리고.
1: 우연히 듣게 됐나요, 방송은? 누구 소개로
0: 네,
1: 들었나요?
0: 방송을 원래 기독교 방송을 좋아합니다.
1: 아, 아 원래? 원래 옛날부터 좋아. 들었군요.
2: 예, 예.
0: 예, 다녔기 때문에. 예.
1: 다녔기 때문에.
2: 예. 예.
1: 자, 가야지, 가야지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잖아요.
0: 네.
1: 오늘 저희가 아주 그냥 잘 밀어드릴게요.
0: 네.
1: 잘 밀어드릴게요. 일단 선물 투척합니다. 자, 선물. 어떤 선물 드릴까요? 아까 그 선물 중에서.
0: 커피를. 좋아합니다.
1: 커피를 좋아하시면 예, 예, 예. 저희가 예. 더치 커피도 드리고
2: 예.
1: 드립 커피도
2: 예.
1: 드릴게요.
0: 예.
1: 두 가지 감사합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0: 네.
1: 그 대신 커피 드시고
0: 네.
1: 교회 가셔야 됩니다. 이제
0: 빨리 가고 싶습니다.
1: 이번 주부터 가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강한 사인 주셨을 때 미루면 안 되고 이번 주부터 네. 가셔야 되니까 자 결단의 기도 목사님과 함께 하시죠.
2: 예, 저 따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0: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었던 저를
0: 죄로 죽었던 죄를
2: 구원해 주시고
0: 구원해 주시고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0: 아멘.
2: 화물차 하시기 때문에 예. 힘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자 우리 8224번님 가실 교회가 광주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좀 소개시켜드릴까요? 건강한 교회를
0: 근교에 있습니다.
2: 있어요.
1: 갈 교회
2: 예.
1: 있습니까?
2: 예. 예.
1: 그래요. 그럼 이번 주에 금방 이렇게 기도한 대로요 결단하셔서 용기 내셔서 꼭 가시고 다음 주에 문자 한번 주십시오. 알겠죠?
0: 네. 감사합니다. 네?
2: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 자, 이제 마지막 네. 통화가 될 것 같은데
3: 네.
1: 알고 보니까 제가 예. 놓친 네. 분이 있어요.
3: 아~
2: 와,
3: 와우,
1: 최고의 방학생이 네. 또 있었네요.
2: 예, 6256번님.
3: 네, 오우, 30년
1: 방학생이 있었어요.
2: 와, 한 세대가 그냥 훌쩍 가버리네요.
1: 예,
2: 6256번님, 방학 30년입니다. 아, 일반전합니다. 일반전으로 가니까 이렇게 싹 받아주시면 저희가 같이 통화하고 교회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1: 예. 자, 30년 방학생 팥죽 맞춰주신 분 신호 가고 있습니다. 6256번님 오늘 첫 문자 주신 분인데
2: 예.
1: 오늘 초반에 주셨는데 제가 못 봤어요.
3: 네.
1: 30년 방학생이 있었습니다. 6256번님 아 어디 가셨을까? 아, 자,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2: 예.
1: 한 번만
2: 예.
1: 더 해볼게요.
3: 네.
2: 6256번님, 30년 방학이고, 30년 방학. 자, 이제 받으셔야죠.
4: 말을 안 했다는 거야.
1: 자, 예, 예, 예.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네네네. 저, 김인수 PD인데요.
5: 예예 제가 지금 운전 중인데
1: 혹시 정차 가능합니까?
5: 아 정차가 안 돼요.
1: 죄송합니다. 예. 아니에요. 30년 방학생이죠?
5: 예예 예.
1: 그럼 이따가 방송 끝나고 전화 드릴게요.
5: 예 알겠습니다.
1: 일반 전화 꼭 받아주세요.
5: 예.
1: 예, 예
2: 감사합니다.
5: 예.
2: 예. 예. 예. 예. 예. 좀 이따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아.

0: 시간이
1: 네. 그래도 한번
0: 아이고 한번 더 해요?
2: 한 번만
0: 예,
2: 할까요?
0: 예, 한번 더 해요? 빨리 빨리 빨리
2: 자 PD님 빛의 속도로
0: 자 우리 4088
1: 네. 예
0: 4088
1: 갑니다 4088님
0: 네. 4088
1: 12년
0: 12년
1: 12년
0: 12년
1: 4088 아, 일반 전화입니다 일반 전화입니다
0: 안
1: 일반 전화
3: 예. 안녕하세요
0: 네네네 저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3: 네.
0: 12년 방학생 맞죠?
3: 네
0: 운전 중 아니세요?
3: 아니에요
0: 어느 지역이세요?
3: 여기요 종로구 승인동이요
0: 종로구?
3: 네
0: 옆에 라디오 켜져 있으면 라디오 좀 꺼주시겠어요?
3: 네
0: 예예 예. 방송은 네. 예전부터 들었는데 오늘 처음 문자 주셨죠?
3: 네, 예전 여기는 저기 권사님, 장로님 하는 저기라 사업체라
0: 예.
3: 계속 듣고는 있어요.
0: 아, 거기서 일하시면서 어쩔 수 없이 듣게 되시는군요.
3: 네.
0: 권사님하고 같이 옆에 있어요, 권사님들?
3: 네.
0: 오, 권사님 있고 장로님 있고.
3: 네.
1: 근데
0: 12년 동안 방학인데 방송 네. 옆에서 계속 들으면서 찔리고 가야겠다는 생각 드셨을 것 같은데.
3: 아 조금
0: 조금
3: 15만 그 이 교회 문제로 갈등이 있어가지고
0: 갈등이 있어가지고 나오셨구나 아
3: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 시어머니가 너무 싫어해가지고 아. 시어머니가 때문에 갈등이 많아서
1: 예
3: 아. 그냥 지금 중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계시니까 마음 편하게 해줘요 너무 정 어느 정도 싫어해야지 근데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
0: 예예예 예, 예. 자 우리 4088번님 시간이 없어서
3: 네.
0: 일단 선물은 어떤 선물을 드릴까요? 본인 원하는 선물.
3: 아직 그렇게 말하니까 생각이 안 나.
0: 생각이 안 나. 그러면 방송 끝나고 우리가 선물을 네. 네. 본인한테도 드리고 옆에 우리 권사님들한테도 드리고 좀 드릴 수 있는 네. 거 할게요.
3: 네.
0: 방송 끝나고 저희가 다시 네. 전화 드릴 테니까 그 어려움도 네. 좀 얘기하시고 우리 다시 기도하면서 네. 네. 결단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3: 네.
0: 예.
3: 예.
0: 오늘
3: 네.
0: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1: 예. 예.
0: 잠시 뒤에 전화를 드릴게요.
3: 네.
0: 예.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3: 네.
0: 자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 이분까지 일단은 했지만 또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2: 네.
0: 자 오늘 멋진 연기를 보여주신 영원한 천사 전영천 목사님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조현출 김인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 구원에만 그치지 않고 온 피조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깨진 합창이 모아지고 찢어진 리듬이 회복되며 피조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노래로 합류합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드리는 찬양은 성령의 은혜로 살아 움직이며 창조 때 주어진 찬양의 본능이 예수님 안에서 새 창조를 향한 애국편으로 울려 퍼질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작은 목소리마저도 영원한 합창에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목소리, 깨어진 삶마저도 십자가 안에서 회복시켜 영원한 찬양의 합창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않았고 주님께 드릴 찬양을 가로채어 세상과 나 자신을 높였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회개할 때 십자가에서 찬양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끊어진 찬양을 이어주십니다. 이제는 세상의 소음과 허망한 노래를 벗어버리고 가정과 일터, 일상의 모든 순간에 오직 예수님만을 노래하는 찬양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울려 퍼지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광은교회와 한국어린이교육선교회에서는 제6차 원데이 무료 성령 캠프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7월 25일 토요일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광주 광은교회입니다. 미자리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1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신나는 찬양과 코너학습, 에어바운스 물축제, 부흥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접수는 7월 11일 토요일까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7900-9741번, 010-7900-97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독교 교단협의회에서는 연합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배우 신현준 안수 집사와 색소포니스트 임유리 자매를 초청해 진행되며 일시는 7월 12일 주일 오후 7시,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947-8111번, 062-941-8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광주 제137차 기도회가 7월 14일 화요일 저녁 7시 15분 광주 남구 제성로에 위치한 봉선중앙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한국교회가 다가올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기도회에서는 탈북방송인 정유나 자매가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32-1033번, 010-6632-10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무등교회에서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7월 19일 주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34번, 062-373-003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창원 명곡교회 소문난 전도왕 이영희 집사님입니다.
1: 제가 이제 24살에 안양으로 시집을 갔는데 남편을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시부모님은 교육자시고 두 분은 너무 훌륭하고 좋으신데 남편이 이상했어요. 알코올 중독에 분노 조절도 안 되고 도박 중독에 너무너무 이 분노가 일어나면 술병으로 막 때리고 찌르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맞아 죽을 뻔하고

0: 몸에 흉터도 많고 이렇게 힘든 지옥과 같은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신혼 때 남편하고 싸우다가 갑자기 입이 뜨끔하면서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제 초제를 제 입에 부어서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의사 선생님도 죽는다고 했는데 40일 만에 기적적으로 퇴원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5살 딸이 있는데 저를 정말 우리 딸 성인이 될 때까지 살려주시면 정말 예수 잘 믿을게요. 제가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 번 살려주셨다는 걸 제가 알고 빚진 자 마음으로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가족들이 많이 거절을 했어요. 그래 제가 교회 오시면 감사, 안 오시면 더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 제가 죽을 뻔한 그 지옥 같은 그런 생활에서 이렇게 또 주님을 만나다 보니 이 전도는 정말 너무 쉬운 거였어요. 제 인생 살아온 거, 그 힘든 거에 비하면 저는 정말 전도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작해보니 이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았어요. 그렇지만 정말 열심히 했고 우리 시부모님, 우리 남편, 왼수 같은 남편을 용서하고 전도를 했고요. 우리 시부모님 두 분을 전도를 했습니다. 내 자아가 자꾸 살아나면, 내가 부활하면 전도가 안 돼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서 나타날 때 전도가 되더라고요. 주위에 들어보면 전도가 정말 부담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전도를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천국 가서 누구 때문에 내가 천국 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성도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듣고 싶습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창원 명곡교회 이영희 집사님이었습니다.

0: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이사야. 하나님께서 깃발을 드셔서 먼 곳의 나라들을 부르시고 신호를 보내어 땅끝에서부터 백성을 부르신다. 보아라, 그들이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다. 그들 가운데 지치거나 쓰러지는 사람이 없고 졸거나 잠자는 사람도 없다. 허리띠가 풀린 사람도 없고 신발끈이 풀어진 사람도 없다. 그들의 화살은 날카로우며 활을 쏠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 말들의 발굽은 바위처럼 단단하고 전차 바퀴는 회오리 바람처럼 돌아간다. 그들의 함성은 사자가 울부짖는 소리 같고 어린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소리 같다. 그들이 함성을 지르며 사냥감을 움켜쥐지만 아무도 그들을 막지 못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의 파도처럼 함성을 지를 것이다. 사람들이 땅을 바라보면 오직 어둠과

고통만 보일 것이다. 빛 또한 구름에 가려져 어두워질 것이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셨다. 그리고 주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주님의 위쪽에는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마다 각각 날개가 여섯 개씩 달려 있었다.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렸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렸으며 두 날개로는 날아다녔다. 천사들이 서로를 부르며 말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시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스랍들이 내는 소리 때문에 문지방이 흔들리고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 내가 말했다. 재앙이 내게 닥쳤구나.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요 또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서 사는데 이런 내가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내 눈으로 직접 뵈었구나.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부집개로 제단에서 뜨거운 숯을 꺼내 손에 들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말했다. 보아라, 이 숯이 네 입술에 닿았으니 네 허물은 사라지고 네 죄도 용서받았다. 그때 내가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내가 말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셨다. 가서 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 백성을 고집센 백성으로 만들어라. 그들의 귀를 닫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듣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라. 혹시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마음에 깨달음이 생겨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걱정된다. 그때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이런 일을 계속하시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성들이 멸망하고 사람들이 사라질 때까지 집마다 살아남은 사람이 없고 땅이 멸망하여 황폐해질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나는 사람들을 쫓아버릴 것이며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이 땅 백성의 10분의 1이 남는다고 해도 그 땅은 다시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잘리더라도 그루터기는 남는 것 같이 거룩한 자손들이 그루터기가 되어 거기에서 다시 싹이 틀 것이다. 우시아의 손자이며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가 유다 왕으로 있을 때에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아람과 에브라임 군대가 서로 힘을 합쳤다는 소식이 유다 왕 아하스에게 전해지자 아하스와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바람에 흔들리는 수풀처럼 떨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숩은 세탁자의 들판으로 가는 길에 위치한 윗못으로 흐르는 물길 끝으로 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그리고 그를 만나 조심하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일러주어라. 두려워 마라. 타담한 연기나는 부지깽이와 같은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때문에 겁먹지 마라고 일러주어라. 그들이 화를 낸다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모여서 악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이 유다를 공격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유다로 올라가서 그것을 정복하자. 그리고 그 땅을 갈라서 우리끼리 나누어 가지고 그 나라에는 다브엘의 아들을 새 왕으로 세우자고 합니다. 하지만 주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들 뜻대로는 되지 않는다. 아람의 가장 강하다고 하는 도시가 수도 다마스커스인데 그곳을 다스리는 왕은 연약한 르신 왕이기 때문이다. 에브라임은 65년 안에 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는 수도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는 연약한 르말리아의 아들이 왕이 되어 다스린다. 너희의 믿음이 굳세지 못하면 너희는 결코 바로 서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이 모든 일이 일어날 표적을 구하여라. 저 깊은 죽음의 세계에서 저 높은 하늘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구하여라. 아하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표적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아하스여 잘 들으십시오. 왕은 백성의 참을성을 시험하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내심까지 시험하십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몸소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인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 아이가 옳지 않은 것을 거절하고 올바른 것을 선택할 줄 알 때면 그 아이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입니다. 왕은 지금 에브라임과 아람 왕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줄 알기 전에 에브라임 땅과 아람 땅은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의 백성에게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은 에브라임이 유다로부터 갈라져 나간 이후로 겪어보지 못한 일들일 것입니다. 주께서 아시리아 왕을 보내셔서 왕을 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신호를 보내시어 이집트 강 끝에 있는 파리떼를 부르시고 또 아시리아 땅의 벌떼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골짜기와 바위 틈에 가시나무 덤불과 샘물 곁에 진을 칠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면도칼과 같은 아시리아 왕을 이용해 유다를 심판하시고 유다의 머리털과 다리털을 밀고 수염까지 밀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날에 비록 한 사람이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밖에 키우지 못해도 그것들이 내는 젖은 넉넉하여 버터를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버터와 꿀을 먹을 것입니다. 은 1,000세겔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 1,000그루가 들어설 수 있는 모든 장소도 그날이 되면 찔레와 가시나무로 뒤덮일 것입니다. 그 땅이 모두 찔레와 가시나무 밭이 되어 야생동물이 들끓는 사냥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괭이로 땅을 갈아야 하는 산지에서는 잡초와 가시나무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다만 사람들이 소떼를 풀어놓고 양떼들이 밟고 다닐 것입니다.

말씀 낭독 콘텐츠를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광주 극동 방송을 검색해 보세요. 말씀 낭독은 유튜브 광주 극동 방송 채널에서.

0: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의 이화여자대학교 정자영 교수입니다.
1: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가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찬송은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어제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통해 부족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면 오늘은 내 평생에 가는 길을 통해 상실과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 영혼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이 찬송은 평안한 자리에서 나온 노래가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잃은 자리, 무너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자리에서 태어난 고백입니다. 이 찬송을 쓴 호레이시오 스페포드는 한순간에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시카고 대화재로 전 재산을 잃었고 이어진 대서양 선박사고로 사랑하는 4명의 딸을 모두 잃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그는 딸들을 머금은 깊은 상실의 바다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스페포드는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내 영혼 평안해. 저는 이 고백이 참 놀랍게 느껴집니다. 이 찬송은 슬픔이 없어서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아픔을 다 이겨낸 사람이 담담하게 부른 노래도 아닙니다. 오히려 무너진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선 한 사람이 붙든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르거나 들을 때 특히 내 영혼 평안해 이 부분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네, 소프라노가 먼저

0: 이렇게 노래하면 알토, 테너, 베이스가 마치 영혼의 메아리처럼 내 영혼 하고 조용히 노래합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화음처럼 들리지 않는데요. 마치 흔들리는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조용히 주시는 그 평안을 새기는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이 찬송에서 긴 음들은 단순히 박자를 채우기 위한 음이 아닙니다. 그 긴 음 안에는 차마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한 슬픔과 무너진 마음과 믿음의 몸부림이 함께 담겨져 있는데요. 그래서 내 영혼 이 부분은 절대 쉽게 지나가듯 노래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는 내 삶의 가장 깊은 자리, 말하지 못한 아픔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혼의 자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평안해. 이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평안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느끼는 가벼운 안도감이 아닙니다. 세상의 풍파를 넘어 하나님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깊고 절대적인 평안의 상태입니다.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아프고 상실은 사라지지 않았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내 영혼 평안해 라는 고백으로 흘러나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은 그런 우리에게 조용히 말해줍니다. 평안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참된 평안은 풍랑이 멈춘 뒤에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 평안은 풍랑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붙들고 계신다는 그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 평생에 가는 길이 고난이 없는 인생을 노래하는 찬송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증언하는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찬송은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써내려간 삶의 고백입니다. 오늘 필사하신 내 평생에 가는 길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조용한 위로가 되고 흔들리는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붙드는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 영혼 평안해라는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오랫도록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길을 지나고 계시든 여러분의 영혼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하루 깊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한 곡은 새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찬송을 들으시며 찬송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는 필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풍영전길 470에 위치한 예수나무교회 최준석 목사님께서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을 본문으로 비탄함에서 부르는 찬양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시편 108편은 아주 특별한 시입니다. 두 개의 시가 합해진 시입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과 시편 60편 5절에서 12절의 찬양이 합해져서 오늘 시편 108편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시편 57편과 60편의 제목을 붙여놨는데 비탄의 시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비탄이라고 하는 것은 슬퍼하며 탄식하는 마음의 상태, 이게 비탄이거든요. 슬퍼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그때에 지어진 시다. 그런데 시편 108편은 제목을 붙여놓기를 찬양의 시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두 개는 비탄의 시로 분류해 놓았는데 시편 108편은 찬양의 시로

분류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지어진 비탄의 시 두 편이 찬양의 시로 바뀐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시편 57편은 사울에게 쫓겨서 굴 속에 숨어 있었던 다윗이 지은 시인이 비탄의 시가 맞을 겁니다. 시편 60편은 전쟁에서 패하고 하나님이 마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 다윗이 고백한 시인이 그가 얼마나 두려움 중에 썼던 고백인 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한 해의 반을 살아온 것에 대하여 돌아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으로 바꾸는 맥추감사주일에 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비탄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었을지라도 찬양으로 바꾸어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는 우리의 마음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비탄의 날에 찾아낸 찬양이다. 비탄의 날에 다윗은 놀랍게도 그곳에서 찬양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슬프고 고통스럽고 어찌할 바 모르는 두려움의 현장에 있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작정하고 그 찬양한 것을 실제로 그의 입술에서 고백하면서 마음으로 삶으로 살아냈던 그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이다. 내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찬양하기로 정했습니다. 노래하기로 정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경이 되고 있는 57편의 이야기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 속에 숨어들었던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을 통해서 그가 끊임없이 죽음의 협박을 받았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굴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굴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생의 마지막 막혀있는 그런 상황처럼 그에게는 여겨졌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터널과 굴이 다른 것은 터널은 끝에 가면 통로가 열리지만 굴은 막혀있다고 여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보기에 오늘 여기 굴은 그의 인생의 모습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사울도 그대로 있고 굴도 그대로 있고 위험도 그대로 있고 도망자의 신세도 그대로 있고 그런데 한 가지 바뀐 게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내 마음을 바꾸고 내 마음을 정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은 찬양과 감사의 시간들이었습니까? 아니면 비탄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까?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 이 상황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해답도 보이지 않고 아무리 도망간다고 한들 사울의 추적권 속에 있게 되어지고 지나가는 사람도 다윗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위협을 느끼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6개월은 어떻습니까? 비탄함입니까? 감사함입니까? 상황은 많이 바뀌었는가요? 6개월 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바뀌었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하느냐? 다 바뀌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해답이 없는데 내 마음의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정하고 감사하기로 찬송하기로 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내 앞에 많지만 여전히 나는 굴 속에 있지만 여전히 나는 사울에게 쫓기고 있지만 나는 오늘 찬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그리고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은 뭐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악기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이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 온갖 악기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각자의 악기들이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고백할 것인가? 내가 선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깨우고 무엇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것인가? 그것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고백하죠. 새벽을 깨운다고 말했어요. 사실은 내가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새벽이 나를 깨우는 거예요. 아침이 나를 깨우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아침을 깨우는 거예요.

그가 고백하고 있는 비유적인 이야기일 텐데요. 살아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계속 새벽에 아침에 해가 떴으니까 나는 일어나야 하고, 알람 소리가 울리니까 나는 그것에 일어나서 준비해야 하고, 월요일이 되었으니까 월요일날 출근해야 하고, 그 하루가 지나가고 나면 또 밤이 되었으니까 그 밤을 맞이해야 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야 하고, 계속 그런 시간들에

결정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부터 새벽을 깨우기로 작정했다. 아침을 깨워내서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기로 작정했다. 내 안에서 지금 잠들어 있는 것이 무엇이고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살아왔다면, 어쩔 수 없이 지나왔다면, 어쩔 수 없이 밀려서 내가 하루하루를 지나왔다면, 이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깨워낼 것들을 찾아내리라. 감사를 깨워내고, 찬양을 깨워내고, 내 믿음을 깨워내고, 내 예배하는 것을 깨워내고.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 어때요? 예배드리는 것이 주일날 오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내가 이 시간을 내 영혼을 깨우고 마음을 깨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끌려가는 삶을 사는데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일에 대하여 깨우겠습니다. 내 인생을 깨우겠습니다. 내 삶을 깨워내겠습니다. 내 감사를 깨워내겠습니다.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밤새도록 그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거예요. 저쪽에 횃불 하나만 보여도 혹시 사울의 횃불인가 싶어서,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도 그 소리가 혹시 나를 잡으러 오는 소리가 아닌가 싶어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시간, 새벽도 겨우 일어나서 눈을 비비고 일어나면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지, 오늘은 어떤 동굴 속에 숨어야 될 것인지,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려올 것인지, 오늘은 무슨 일이 없었는가요?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요? 온갖 이야기들이 자기 속에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생각을 온통 뒤죽박죽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은 무엇이 살아있었는가 하면 두려움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사울을 향한 두려움이 그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감사는 잠들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잠들어 있고, 기도는 잠들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들은 잠들어 있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정했습니다. 이제 두려움은 묻고, 두려움은 내가 소멸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일어서도록, 감사가 잠들어 있는 것을 깨워내도록, 내가 찬송함이, 예배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다시 한번 깨어나도록 내가 이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6개월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돌아보세요. 무엇이 잠들어 있고 무엇이 묶여 있고, 또 반대로 나는 무엇을 깨워야 하고 무엇을 일으켜 세워야 할 것인지. 온통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내 삶에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나를 주장하는 겁니다. 다윗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비탄이라고 하는, 슬픔이라고 하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를 주장했어요. 이것을 묶어내고 내 속에서 내가 이제 결단했습니다. 내 마음에 작정했습니다.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노래가 깨어나고 찬송이 깨어나고 수금이 깨어나고 내가 새벽을 깨워서, 아침을 깨워서, 이 하루를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깨울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잃어버렸던 것들이, 묶여있는 것들이 깨어나고요. 그리고 맡길 것은 온전히 맡기는 역사가 우리 속에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비탄의 순간에서 자기가 찾아낸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비탄의 순간에서 아, 이것이 묶여 있었던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깨워야 될 것인가를 발견해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하기를 원한다면, 지켜내기를 원한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깨우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는 것을 깨워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비탄함이 바뀌어서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동굴이 바뀌지 않았어요. 사울이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 자신의 모습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의 마음이 정화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신앙 고백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오늘 시는 비탄의 시에서 찬송을 발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굴 속에서 찬양을 배웠다고 말해요. 우리의 삶에 굴이 있어요. 들어가면 캄캄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

않아 보이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의 인생이 어떤 모습인지를 발견하지 못할 때, 그럴 때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해답이 되신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제 노래하겠습니다. 이제는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깨어있지 못한 것들을 깨어내서 기도하고 깨어내고 감사하게 깨어내고 찬양하도록 깨어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고백 우리에게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탄을 바꾼 찬양 다윗에게서 오늘 우리도 배울 찬양이 있는가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뒷부분 6절에서 13절은 시편 60편이 배경입니다. 시편 60편은 전쟁의 때에 지어진 시인데요. 아람의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그 아람의 연합군에게 패하고 다른 쪽에서는 에돔의 군사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다윗에게 함께 있었던 군사들이 에돔을 물리치러 떠난 상황에서 다윗의 군대는 그들 안에 있었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패하고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윗의 인생에서요,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의 결과는 승리였습니다, 늘. 그런데 이와 같이 그의 전쟁의 상황 중에는 패할 때가 있었어요. 11절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마치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하죠. 다윗은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가 다윗의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마음을 정합니다. 12절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어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에 그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람의 도움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시미로다. 내가 용감히 다시 행하여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 가운데 내가 맞서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전쟁에서 무너지고 처음에 57편은 내가 비탄에 빠진 것이지만 60편의 이야기는 민족이 우리가 비탄에 빠진 거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비탄에 빠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나라 이민족이 비탄에 빠진 것이라고 말해요. 내가 있는 회사가, 내가 있는 공동체가 비탄에 빠진 것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는 뭐라고 하나요?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겠습니다라고 찬양을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을 노래로, 그것을 찬양으로 바꾸어 내는 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찬양은요,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뭐, 망상적으로 현실과 상관없이 찬양만 하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보다 하나님이 커 보일 때 드디어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현실을 모르는 망상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현실 속에서,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이 정확히 보여요.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우리를 떠나서 우리와 동행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다윗이 파악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신앙을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현실 속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고 현실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감히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108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주 더 깊은 고백으로 이 시편 108편을 읽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시는 말씀드렸죠. 다윗의 고백이라고. 그런데 이 시가 도대체 누가 비탄의 시는 버리고 뒤에 있는 찬양의 시만 가져와서 붙여서 두 개의 시를 하나로 만들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두 개의 시가 합해졌을 때 비탄의 시로 분류되었던 것이 어떻게 찬양의 시가 될수 있었을까? 역사적인 문헌들을 제가 뒤져보니까
오늘 시편

편이 언제 불려지기 시작했는가 하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돌아오고 난 이후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의 찬양으로 불려졌던 것이 시편 108편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해 볼수 있는 것은 이두 개의 시편을 합한 이들이 아마 그들이어 쓰지 않았을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돌아와서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오늘 자신의 모습들을 다시 살펴보면서 두 개의 시 중에 비탄은 버리고 그리고 찬송의 시를 합하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비탄의 고백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37편에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도요,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렇게 탄식하며 고백했던 이들이 바로 이 포로들이었어요. 바벨론의 강가에서 그들은 울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들을 위로해 주거나 소망이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너희들에게 이제는 기대해도 좋다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절망 중에 바벨론의 강가에서 울 수밖에 없었던 그들, 그게 비탄함이 아닙니까? 슬프고 고통스럽고 두려움밖에 없었던 그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은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시온으로 돌아가라. 시편 126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그들이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기대할 수도 없었어요. 말할 수도 없었어요.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고 어떤 이는 죽어가고 어떤 이는 태어나는 그때 이제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고 여기지는 그 순간 어느 순간 하나님은 그들에게 시온으로 돌아갈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돌아오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은 무너지고요. 예루살렘 성벽은 훼파되고요. 돌아오면 모든 게다 해결될 것처럼 여겨졌는데 와보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때의 그들은 아마 시편의 다윗의 고백을 떠올렸을 겁니다. 개인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진 비탄의 시 속에 다윗은 그것을 바꾸어서 찬양이 되게 했던 그 순간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비탄의 것은 애초에 묶어버리고 찬양의 시를 모아서 하나님께 노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을 정하고 내가 깨어있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서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에요. 이 심정이 다윗도 통하였고 바벨론에 있었던 이 포로들도 그들의 심정이 온전히 합해질 때그 결국은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고백하게 만드는 이 일들을 그들이 찬양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말하죠. 우리 잘 알고 있죠.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여종의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아마 처음에는 찬양이 안 나왔나 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밤중쯤 되어져서 그들의 마음을 정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억울한 중에 어둠이 있고 그 감옥에 갇혀있는 그 순간이라도 그의 마음을 정해버렸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그리고 옥터가 흔들리고 그 감옥의 문이 열리죠. 그리고 그곳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선포를 하게 하시죠. 놀라운 이 고백은 그들의 마음이 정해질 때 시작된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비탄할 때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정한 거예요. 찬송하리라 그렇게 말입니다. 내 마음을 바꾸리라 그렇게 말입니다. 바울의 찬송을 통하여 우리도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의 찬송을 통하여 우리도 이 시간 배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나온 시간을 어떻게 보내오셨나요? 그 시간들이 여전히 현실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데 다윗은, 바울은 놀랍게도 그 상황을 바꾸어내어서 찬송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있고 나니까
환경이 아니라 그들을 묶고 있었던 그들을

온전히 잠재우고 찬송의 입술을 고백하게 되었다. 우리는 어떤가? 탄식하고 울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나온 날들의 은혜를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일들 속에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전히 현실 속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는 그 속에서도 감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현실, 그 현실 속에 그는 다윗의 동굴, 그 동굴 속에서 그는 찬송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돌아온 그때에도 그들의 현실은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파해지고 아무것도 남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고 주위의 외세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그들을 방해하여도 놀랍게도 그들의 입술에는 찬송이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감사한 일은 바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겠습니다. 이건 미래적인 이야기입니다. 내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용감하게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가 먼저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내일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내일을 깨우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밀려가서 새벽에게서 내가 깨어나는 게 아니라 그 새벽을, 그 찬양을, 그 감사를, 그 소망을 깨워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다시 오늘 묻죠. 왜 이 두 시편에 찬양 부분만 결합했을까요? 왜 비탄의 상황은 버리고 왜이두 찬양의 찬양하는 부분만 결합하여 시편을 다시 만들었을까? 이 두 시편의 찬양과 확신 부분만 선택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입니다. 의도적인 거예요. 탄식은요, 당시 상황을 묶어놓게 만드는 것이지만 믿음과 찬양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겁니다. 왜 찬양만 바꾸었습니까? 비탄시가 비탄시에서 끝나지 않고 온전한 찬양의 시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쓴, 다시 쓴 시, 다윗의 시편이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였지만 나는 이제부터는 나의 찬양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굴속의 눈물을 버리지 않았어요. 전쟁의 패배도 그냥 두지 않았어요. 그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동굴에서 통곡하는 다윗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엉엉 울면 그 울음소리가 동굴에 울렸을 거예요. 그 울음소리가 계속 또 누구에게 들릴까요? 다윗에게 또 들려요. 내 울음소리가 내 안에서 우니까 끊임없이 나는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마음을 딱 정하고 찬송을 시작했어요. 찬양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이 동굴은 어떻게 될까요? 천연 콘서트장이 되고 천연 이 스피커가 될수 있는 곳 아닙니까? 동굴 같은 데서 노래 불러봤죠. 괜히 잘하는 것처럼 들리잖아. 그렇죠? 울려서. 오늘 우리의 동굴은요, 그렇게 돼 있어요. 울면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나를 더 두렵게 만들어요. 그런데 노래를 시작하고 찬양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찬양의 콘서트가, 찬양의 심포니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을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모두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십자가 밑에는 통곡만 있었습니다. 십자가 밑에는 온통 피눈물만 있었던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새벽이 오는 날, 그날은 비어있는 무덤은, 비어있는 동굴은 찬송으로 가득한 날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서 놓치지 말고 통과하여 부활의 새벽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1년의 반을 지나온 시간이에요. 지금까지는 비탄의 시가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 비탄의 시를 다 묶어버리세요. 그리고 찬양을 다 하나로 다시 가져오세요. 우리의 비탄의 시가 변하여 찬송의 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하루하루가 다시 주 안의 찬송으로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풍영정길 470에 위치한 예수나무교회 최준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971국에 3230번 예수나무교회나 062-373국에 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학문으로서의 하나님을 접근할 수 있다, 학문으로서의 하나님의 신의 존재를 연구할 수 있다 한 분이 누구냐? 토마스 아퀴나스야.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에 임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본절의 영이신 하나님이 내 가슴에 임했을 때에, 아, 이 내가 책 쓰고 이것은 다 건불, 죽은 지푸라기 건불 알아요? 난 농부의 아들에 잘 알아. 볕단 해가지고 다 털고 후 날리는 건불, 생명이 없는 건불, 건불 맛도 못하는 내 책 쓴 게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영적인 사귐과 교제 속에서 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야, 학문이라는 이 존재가 내가 하나님을 대해서 연구했는데 학문이라는 건 아니구나. 그 제자들이 그 책을 쓰라고 해도 안 쓰고 생애를 마쳤어. 그거를 연구한 사람이 우리 신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못 닮을까? 그 사람을 왜 그 사람을 못 닮지 않고 왜 그분을 우상화시킬까? 신학자들을 왜 우상화시킬까? 신학의 철학의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제일 철학이라고 하는 가운데에서 신학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가상의 인물을 두고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세상의 배후에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원리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탐구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을 신학이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 속에서 말한 신학이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신학은 인간의 이성에 기초한 학문으로서 철학이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한 신학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도 신학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신학이 본격적으로 학문화된 것은 중세 12세기 서구의 대학들이 설립되기 시작할 때부터 된 거예요. 대학은 학문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전당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을 이어받아서 대학에는 학문의 전당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에 대해서 이 대학에 들어옴으로써 학문으로 큰 인기를 얻었고 다른 분야도 신학을 아리스토텔레스 마냥 학문 방법으로 사용해서 서구에 큰 인기를 얻었지요. 이것이 문제 중에 문제요. 그게 본질이 잘못된 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학문 방법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증명하고 체계화시킨 것이요. 이러한 방법은 전적으로 이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어요. 세상에 대한 지식을 얻기에는 탁월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자신의 이성을 최대한 사용하여 구분하고 추론하고 논증하고 세상을 쉽게 이해하려고 하는 학문으로서 접근을 한 방법이었어요.
0: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동을로에 위치한 광주 동암교회 박현덕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을 본문으로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감사의 열매를 거둡니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맥주절은 말 그대로 보리를 거두는 절기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절을 지키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맥주절은 보리를 거두는 절기이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확한 모든 곡식 중에서 가장 먼저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고백했습니다. 사실 감사는요, 특별한 날에만 고백하는 게 아니죠.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감사는 성도의 일상이고 매일의 삶 속에서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별로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지금 처한 형편만 보면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여요. 그런데도 성도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상황만 보지만 성도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기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감사의 고백에는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감사할수록 감사거리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감사할수록 감사할거리가 늘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의 씨앗을 계속 뿌리다 보면 그 감사의 씨앗이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불평과 원망의 씨앗을 계속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뿌린 대로 불평과 원망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준 예가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나그네 생활과 그리고 혹독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직접 심판을 애굽 사람들에게 내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죠.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또한 그들을 직접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가나안 땅 바로 인근까지 도착을 했던 거예요.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에 들어가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참 이상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눈앞에 있거든요. 이제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요, 그걸 넘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한번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오게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잖아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둘러보고 오거든요. 그들이 백성들에게 한 말이 뭐예요? 대부분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봤더니 그 땅에는 강한 민족이 살고 있고 그들이 사는 성읍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그들 발에 짓밟히기라고 하는 날에는 우리는 다 끝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말들은 백성들은 밤새 통곡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거나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째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 아내와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온갖 불평과 저주의 말을 쏟아냈던 거예요. 단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자,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하자 설득했어요.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완전히 통제 불능의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말한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 말대로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총 40년 동안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랑생활을 하게 하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말이 뭐가 된다고요?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불평과 원망의 말이 정말 현실이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이 각인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부정적인 말이나 원망의 말이 딱 나올라치잖아요. 그러면 제 머릿속에 딱 이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희 말이 너에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이 떠올라요. 그러면 이래서는 안 되지. 또 마음을 돌이키게 된다고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들의 말들을 하신 겁니까? 그들의 말은 사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함부로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은 무슨 말과 같은지 아세요? 하나님 믿지 못합니다 말과 같아요. 여러분, 성도가 자기 입으로 나는 하나님 못 믿어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합니까? 그러지 않죠. 그런데요, 사실은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 말 자체가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이거 같은 말이에요. 불순종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불순종의 극치를 보여준 거예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 보세요. 그들도 정탐꾼이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 성읍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다,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저들이 한 말로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주장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비가 온다고 불평해요. 날씨가 흐리잖아요. 그러면 흐리다고 마음이 안 들어해요. 날씨가 아주 좋잖아요. 그러면 오늘따라 햇볕이 따갑다고 불평해요. 커피가 뜨거우면 뜨겁다고 불평해요. 식으면 맛이 별로라고 불평해요.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꼭 하나는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찾아내요. 뭔가 불평과 불만을 찾아내는 특별한 은사가 있으신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대단해요, 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늘 불평하고 인상을 찌푸리고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 축복이 임하겠어요? 감사도 그래요. 감사의 씨앗을 계속 뿌리는 사람은 결국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감사할 거리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도에게는 언제나 감사해야 할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가나안 땅까지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도 보세요. 그들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죠. 가나안 땅 정복을 주장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40년의 세월 동안 광야에서 지내다가 생을 마쳐야 했던 거예요. 이것은 참 비극적인 일이죠. 자,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환경이 척박한 곳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의 생활에서는 감사할 일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있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무려 200만 명 정도에 달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척박한 광야에서 그들이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매일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내려주시잖아요. 그 메마른 광야에서 그 많은 수가 먹을 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필요한 때에 적절하게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는 동안 유리하며 방황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들 앞에는 늘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하고 있었다고요. 그들은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움직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말년에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던 거예요. 이 40년 동안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물으셔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지만 그 광야 생활 중에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기로 하셨어요. 이처럼 겉으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게 맞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얼마나 서운하고 아쉬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요, 그들에게는 또 한 가지 감사해야 할 큰 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비록 자신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 했지만 그들의 자녀 세대만큼은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광야에서 먹고 지내며 산다 할지라도 내 자녀 손들도 계속해서 그 척박한

광야 생활을 해야 된다면 무슨 큰 소망이 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은 이제 현실이 된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여호수아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40년간 광야사를 마치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감격적인 장면을 전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넜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밟게 되었어요. 이 장면에 대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무슨 말씀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농작물을 먹었더니 그 다음날부터 더 이상 그들에게 뭐가 주어지지 않아요? 만나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왜요?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더 이상 만나를 먹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가나안 땅에 농작물이 있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기왕이면 가나안 땅에서도 매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면은 좋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과감하게 이제 됐어. 이제 안 줘. 끊으셨단 말이에요. 서운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먹은 만나나 가나안 땅에서 먹은 음식은 공통점이 있죠. 음식의 종류는 다르나 이 모든 것이 그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먹은 만나라고 하는 음식은 하나님이 매일 공급해 주신 음식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먹은 것도 그들이 직접 키운 작물이 아니에요. 이미 그 땅에서 자라 있던 것을 그들이 취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광야에서나 가나안 땅에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환경은 달라졌어요. 광야와 가나안 땅은 분명히 다르죠. 그러나 절대 바뀌지 않는 게 있죠.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는 이제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을 손수 일구고 씨도 뿌리고 열매를 거둬야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도 결국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얻은 첫 열매를 당신에게 바치라고 묘하셨던 거예요. 먼저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그들은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주워 먹으며 살았어요. 다시 강조하지만 그 음식은 그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신 은혜의 양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더 이상 만나는 주어지지 않아요. 왜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양식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걸 먹고 살아가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놓쳐선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광야에서 먹던 만나나 가나안 땅에서 먹게 된 수산물이나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공급의 방법은 달라졌고

환경도 변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돌봐주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요, 광야를 걷고 있는 시기가 있어요. 삶이 척박하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이 약해지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광야에서도 우리를 먹여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가나안 땅과 같은 시기가 있어요. 일이 너무 잘 풀려요. 별로 걱정이 없어요. 가정이 평안하고 삶이 안정이 돼요. 그러나 그때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모든 것은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를 내게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곡식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은 재물을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러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 지난 상반기 동안 여러 순간을 지내왔어요. 어떤 분들은 기쁜 일도 경험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실패도 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를 겪고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게 된 게 감사한 거예요.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된 거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 가정이 있음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교회가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큰 감사죠. 우리의 삶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숨을 쉬고 걸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고 입을 옷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지나쳤을 뿐 사실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죠. 세상 사람들은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해요. 그러나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을 심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생을 마친 거예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과 감사를 심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렸던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평소에 무엇을 심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자고요. 불평입니까? 원망입니까? 염려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감사입니까? 감사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감사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감사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 감사의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요, 사실 힘든 일이 있을 때일수록 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사탄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좀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큰 문제로 바라보게 해요. 도저히 어떻게 헤어날 수 없는 문제로 바라보게 해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안 될 거야. 하나님이 널 도와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유혹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그게 감사예요.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뭐 해야 돼요? 웃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려움이 생겼네. 아, 하나님께서 또 이걸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려나?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의 삶인 거예요. 감사의 씨앗을 심는 사람 반드시 감사의 열매를 맺어요. 맥주감사주의는 단순히 감사헌금을 드리는 절개가 아니에요. 지난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를 선택하는 그러한 믿음의 절기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최고봉은요, 결국 감사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0: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신앙이 최고예요. 감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댁에 가시면요, 시편 136편 말씀을 한번 천천히 묵상해 보시길 바래요.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함께 예배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인도자가 이렇게 선포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그 자리에 모인 모든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화답했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인도자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선포하면 백성들은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화답했다고요. 인도자가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하는 동안 친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선포하면 백성들은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화답했어요. 인도자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선포하면 백성들은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화답했다고요. 그런데요, 인도자는 이렇게도 선포했어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비참한 처지에 놓여있을 때에도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선포했던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아니라 고통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선포했어요.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싫은데요? 안 해요. 이건 아닙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선포하면 백성들은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화답했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이죠? 권능과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좋은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136편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선포하는 고백으로 끝을 맺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고백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냥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감사를 입에 달고 사세요. 계속해서 감사의 씨앗을 그냥 막 뿌리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늘 행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감사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씨앗을 심는 사람은 반드시 감사의 열매를 맺습니다. 상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하반기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북구 동울로에 위치한 광주 동암교회 박현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513-7620번 광주 동암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알게 됩니다. 노력이 배신할 수도 있다는 걸요. 지나온 시간 동안 우리는 애쓴 만큼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일들을 너무도 많이 목격했고 또 직접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더 노력하면 된다라는 말보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 마음이 더 크게 다가오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노력보다 하나님께로 돌리라고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 말씀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선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분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때로는 실패를 통해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기다림 속에서도 가장 선한 때를 준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결과가 보이지 않아 낙심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노력의 한계를 바라보기보다 그 노력을 아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으니까요.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7월 7일 화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시작합니다.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두 곡의 찬양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아이노스의 오 신실하신 주 찬송과 함께 하셨고요. 이어진 곡은 웨이홈의 달리기였어요.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우리는 흔히 결과를 보면서 내 삶을 평가하곤 합니다. 잘 되면 내가 잘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요. 때때로 되지 않으면 내가 부족했나 보다 하면서 스스로를 책망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 우리의 중심을 먼저 보십니다. 사람들은 열매를 보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뿌리를 보시는 분이시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흘린 눈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수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다시 일어섰던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 때가 이르매라는 말이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니까요. 오늘도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니까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 썸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찬양 가득 담아서 여러분과 함께할 텐데요. 퇴근길에 함께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문자 주시면 소개하고 또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참여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 카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여러분 잘하고 계시죠? 이튿날이니까, 네. 아직 3일 안 됐으니까. 작심삼일 이런 거 아니죠? 네. 그래요. 혹시 필사 노트가 없는데 필사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개인 노트를 만드셔서 찬송가 가사를 필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과 일정 확인을 원하시는 분은 이 시간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필사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과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찬양 맛집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에 참여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 아마란스에서 종합화장품,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전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 향기가 가득한 커피 B&G 커피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를, 캘리그라피 작가 그향 장미라 선생의 글씨와 그림이 있는 말씀액자를,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 진도농부의 진심을 그대로 담은 진도향에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하나님의 기쁨 썬팜킴에서 방울토마토를 선물로 드립니다.

네, 이어지는 찬양은 신청 찬양입니다. 9917님, 경기도 기숙학원에 있는 딸이 8월 1일에 경찰대 시험을 봐요. 주님께서 도우사, 딸아이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남겨주셨는데요. 네, 염원이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분명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할게요. 찬양 요게벳의 노래 함께합니다.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어제는 박철수 목사님과 함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하면서 가사와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오늘 필사 찬송가는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이 찬송은 1873년 시카고에 성공한 변호사였던 호레이쇼 스페퍼드에 의해 쓰여졌는데요. 그는 시카고 대화재로 재산을 잃은 직후 가족들의 휴식을 위해 아내와 네 딸을 먼저 유럽행 배에 태워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배는 대서양 한복판에서 다른 배와 충돌에 침몰했고 네 딸은 모두 목숨을 잃고 아내만 겨우 살아남았죠. 아내로부터 혼자 살아남았음이라는 전보를 받은 스페포드는 황망한 마음으로 아내를 만나러 가기 위해 배에 올랐습니다. 선장으로부터 딸들이 수장된 바로 그 지점을 지나고 있다는 말을 들은 밤, 그는 비통함 속에 눈물로 기도했죠.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영혼을 덮었습니다. 그는 펜을 들어 고백합니다.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편안하다. 이 찬송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자리에서만 피어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결정체입니다. 그럼 오늘의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가사를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들어볼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함께 기도합니다. 평강의 주님,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다 고백했던 스페포드의 믿음을 저에게도 허락하소서. 제 삶에 불어닥치는 이해할 수 없는 풍랑 앞에서도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시고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저의 필사를 통해 터져나오게 하소서. 내 영혼의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람들 북적이는 바다 대신 찬양 속 주님과 단둘이 있는 여름. 이건 나만 알고 싶은 은혜의 플레이리스트. 지금부터 마음까지 맑아지는 서머 스페셜. 여기 극동방송이에요.

신청 찬양 띄워드립니다. 2473님, 하늘이 참 푸르네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신청합니다. 남겨주셨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찬양, 소리엘의 음성으로 함께할게요.

3477님이 신청하신 찬양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어서 띄워드립니다. 아, 필사하니까 너무 좋네요 하시면서 필사하신 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어제 1772번님께서도 필사 사진 보내주셨거든요. 네, 이렇게 보내주시니까 좋네요. 오늘도 필사 사진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한번 보내드려 볼까 봐요. 네. 내가 이렇게 필사했다 하고 필사 노트를 찍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듣고 올게요.

네, 썸머 스페셜로 함께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이 쓰셨어요. 주어진 자리에서 다들 최선을 다하셨을 텐데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었다고 해서 오늘의 수고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흘린 땀과 눈물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결과를 기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과정 속에서 드린 믿음과 순종을 기억하시죠. 그러니 오늘 하루도 너무 자신을 다그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맡겨진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일 겁니다. 노력은 배신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일도 신실하게 함께하실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직 필사 전이신 분들은 오늘 꼭 내 평생에 가는 길 필사하시고요.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수연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화요일 오늘은 아로마 라이프 선교회에서 지역교회를 섬기는 시간으로 남구 주월동에 있는 하늘씨앗교회 김지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자, 우리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새 친구들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넣겠다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끝까지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십계명의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절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18절에 보시면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풀무불 앞에서 분명히 금신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합니다. 이 말은 뭐냐? 지금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풀무불 온도를 7배나 올리라고 명령해서 결국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결박한 채 풀무불 속으로 던져넣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묶었어요. 묶어가지고 풀무불, 뭐 오늘날로 치면 용광로 같은 곳에 이제 불이 맹렬히 타는 곳에 던져넣는데, 자, 느부갓네살 왕이 그 던져넣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세 사람을 던져넣는데 네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세 사람을 묶어가지고 던져넣는데 결박해서 세 사람을 던져넣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풀무불 가운데. 자, 25절 말씀 보시면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25절 말씀을 보면서 지금 풀무불 속으로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두 가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변화가 뭔가? 풀무불 속으로 던져지기 전과 후에 두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풀무불 속에 던져질 때는 분명히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이었는데 그 안에는 지금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사람이. 또 그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25절을 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 신들의 아들은 예수님,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 신들의 아들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말씀을 지킨 이 세 사람과 하나님이 네 사람, 한 사람이 더해졌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세 친구들이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타지 않고 그 풀무불 속에서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신들의 아들

불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풀뭇불에서 견딜 수 있었고 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자, 우리 성도가 이 고난의 풀뭇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알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고난의 풀뭇불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우실 때는 이 고난의 온도를 뭐 갑자기 낮춰주신다거나 고난의 풀뭇불을 즉시 꺼내주시는 것으로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거기에서 즉시 꺼내주시는 것보다는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광야라는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광야에 막 오아시스를 만들어서 도와주신 게 아니고 광야의 기간을 단축시켜 가지고 도와주신 게 아니라 그곳에서 너희를 안으사. 오늘 풀뭇불 안의 모습과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광야에서 함께 하심으로 안아주심으로 광야의 기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견디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셔요.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어요, 예수님에게도.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시옵소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잘라주시거나 십자가를 경감시켜 주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없애주시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없애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예수님에게 힘을 더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안아 주심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 그 힘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새벽에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내 삶의 가운데 지금 내 삶에 있는 이 고난을 이 풀뭇불을 통과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분명히 결박돼서 지금 풀뭇불에 던져졌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 결박이 끊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본문에 보면은 결박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등장해요. 이 5번이나 등장했다는 것은 뭔가 지금 성경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박된 상태로 들어갔는데 들여다보니까 결박되지 않는 네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말해요. 자유롭게. 예, 묶여 있었는데 자유롭게 그 풀뭇불 가운데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 이 묶여 있는 결박을 태워버린 게 뭐였냐면 풀뭇불이었습니다. 자, 이 불이, 맹렬히 타는 불이 뭘 태워버렸냐면 이 결박을 태워버렸어요. 예, 사람은 안 타고 뭣만 탔냐면 결박만 탔어요. 포승줄만 타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 이 고난이요. 풀뭇불이라는 이 고난이 뭘 태워버리냐면,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을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고난이요.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을 태워버려요. 왜 그렇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뭐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묶여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 묶여 있는 결박들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태워버리고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만듭니다. 고난은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만들어요. 예배당에 찾아와서 말씀을 듣게 되고 또 기도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여러분 말씀

0: 듣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뭐가 풀어지냐? 죄악의 결박이 풀어져 버려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 모든 죄악들이 벗어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죄악의 결박, 거짓의 결박, 불의의 결박, 음란의 결박, 중독의 결박, 온갖 질병의 결박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되므로 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고난에서 빨리 건져 주시옵소서. 물론 그 기도도 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동시에 해야 될게 이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지금 묶여 있는 것들이, 이 결박들이, 그것들이 풀어져야 될, 끊어져야 될 결박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여러분, 우리 삶에 얽어매고 있는 잘못된 죄악과 중독과 모든 결박들을 푸는데 이 고난이 여러분 소용하는 그 믿음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아니면 우리의 죄악을 벗어버릴 수 없어요. 고난이 아니면 우리의 중독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고난이 아니면 우리의 묶여 있는 것들이 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묶여 있는 모든 것들이 풀려버리고 우리 내 사람이 자유롭게 돌아다닌 것처럼, 그리고 마침내 풀무불에서,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풀무불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화요일 저녁 지금까지 아로마라이프 선교회에서 지역교회를 섬기는 시간으로 남구 주월동에 있는 하늘씨앗교회 김지혁 목사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671국에 1885번, 062-671-1885번 하늘씨앗교회로 연락주시거나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0: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극동방송입니다. 광주 전남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광은교회와 한국어린이교육선교회에서는 제6차 원데이 무료 성령캠프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7월 25일 토요일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광주 광은교회입니다. 미자리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1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신나는 찬양과 코너학습, 에어바운스 물축제, 부흥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접수는 7월 11일 토요일까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7900-9741번, 010-7900-97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독교 교단협의회에서는 연합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배우 신현준 안수집사와 색소포니스트 임유리 자매를 초청해 진행되며 일시는 7월 12일 주일 오후 7시,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47-8111번, 062-941-8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광주 제137차 기도회가 7월 14일 화요일 저녁 7시 15분 광주 남구 제성로에 위치한 봉선중앙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한국교회가 다가올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기도회에서는 탈북방송인 정유나 자매가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32-1033번, 010-6632-10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무등교회에서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7월 19일 주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34번, 062-373-003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에프에비씨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인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을 본문으로 아벨의 피보다 나은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제목의 말씀

0: 있음 전해 주십니다.
1: 아벨의 피보다 나은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 세상에는 끊임없는 갈등과 분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없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려운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람 사이에도 끊임없는 갈등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분쟁이 있고 가인과 아벨의 형제 사이에도 서로와 같이 분쟁이 있었던 것처럼 평화가 없고 우리 마음 내면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것과 육신의 갈등으로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 원인은 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히고 사람 사이에 죄가 가로막히고 죄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간 길 가로막고 있어서 우리 마음에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벨의 피가 호소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비롯하여 자손들을 많이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 사이에 그러니까 여러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 화평했으면 이런 기록이 있지 않았을 텐데 가족 사이에도 분쟁이 일어나서 형제끼리 서로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목축을 하는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어쨌든 제물을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므로 그러잖아도 아벨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이번 계기로 인하여 내가 저 아벨을 제거하고 말겠다는 결심이 가인에게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감추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이 아벨 보고 사람이 없는 성경에는 사람이 없는은 없습니다. 우리 들에 가자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없는 들에 가서 일을 처리하면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이제 자기 원수가 제거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형제지만 비록 형제지만 그는 원수나 마찬가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시편 11편 4절에 야훼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야훼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눈이 인생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의 모든 일들을 보셨고 같은 집안에서 아브라함을 같이 모시고 있던 사라와 하갈이 갈등을 일으키자 사라가 여종 하갈을 쫓아냈어요. 하갈이 도망가서 죽을 지경에 처했을 때 샘물이 터져나왔는데 샘물이 보였어요. 샘물이 보였다. 그래서 하갈이 살아났는데 그때 하갈이 얘기합니다. 창세기 16장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야훼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니라. 하나님은 어디나 어떤 인생이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갑질하는 자나 당하는 사람이나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벨이 죽은 후에 아벨은 소리치를 수 없지만 아벨의 피가 호소함으로 피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아, 그건 이상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수사관들이 핏자국을 보고 그 범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의 호소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은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DNA 분석이나 재반 그런 상황을 통하여 그 핏자국을 통하여 외치는 억울한 자의 소리를 수사관이 듣는 것이죠. 이건 예사피가 아니다. 함으로 범인을 색출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부터 그 핏소리를 들으시고 그 고통소리를 하감하사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이하에 보면 의인들의 외침인데 하나님이 참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얼마나 순교자들이죠. 순교자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신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그들은 의롭기 때문에 흰 두루마기는 주셨어요. 그러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순교자의 피가 외쳐도 하나님이 참으라, 너희 말대로 그 모든 사람을 다 죽이면 누가 구원을 받겠느냐, 참으라.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그야말로 무지한 피를 흘렸는데 그 무지한 피는 아벨과 비교할 수 없는 아벨보다 더 나은 피입니다. 그리고 이미 사형언도를 받기 전에, 예수님은 정식 재판 절차를 통했는데 그 사형언도를 받기 전에도 나는 이 무지한 사람을 죄를 찾지 못했다, 그 무지한 사람을 나는 방면하겠노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중들이 대중들이 외쳐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법을 어기고 대중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그 피가 오늘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데 그 호소하는 내용은 우리가 예수님 있는 핵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호소한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용서해달라는 구원의 외침이에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예수님의 피의 외침은 우리에게 사랑과 구원을 외치는 소리입니다. 과거의 시내산의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죄 지은 사람을 율법으로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언약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강림하는 것이 백성들이 눈에 보였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오늘날 2000년 교회사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하실 때 사람들이 우레소리가 났는가 하는 그런 정도로 알아듣는 건 있어도 일반 사람들은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죠.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심령에 들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내산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았고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시고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는데 그 시내산의 언약보다 더 위대한 언약을,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새 언약에 따르는 증언들이 오늘 읽은 말씀에, 오늘 읽은 증언의 말씀을 우리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우리말 성경 히브리서 12장 22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 다다른 곳은 시온산, 시내산이 아니라 이제 시온산이죠. 그런데 그 시온산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잔치에 운집한 수많은 천사들의 무리와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교회와 만물의 심판주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소식을 전해준 예수께서 뿌리신 피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의 증거는 교회에서 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증언을 우리가 듣고, 그런데 이제 끝부분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소식을 전해준 예수께서 뿌리신 피라. 그 예수님의 뿌리신 피는 원수를 갚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저주와 질병과 다툼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갔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창시자가 있지만 어느 사람도 자기를 갈고 닦고 그래서 화평하게 살고 도의 길에 이르라고는 얘기하지만 근원 문제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일을 수행하는 이 세상의 종교 지도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근본 원인이 죄에 있다는 것을 알고 피를 가진 인간의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있는 이사야 59장 1절 이하에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피를 우리가 믿고 피의 외침 소리를 들으면 오늘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달두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소식,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소식은 사실 복음입니다. 이 참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다 청산하시고 씻어버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은 즉 우리가 하나님과 그 사이에 장애물이 제거되었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아뢰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생명의 길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어져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졌다. 우리가 천국 갈 때 유일하게 가져가는 것이 우리의 양심이요 우리의 마음인데 더러워진 우리의 양심은 물 같은 것을 가지고 씻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어요. 아무리 깨끗한 피를 수혈한다 할지라도 그 피는 순식간에 한 달 정도 있다가 바뀐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 피가 사라져버리고 이전의 죄악의 피가 만들어지고 우리는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죄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씻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다는. 욥의 새 친구가 그 오래된 친구가 욥 보고 한 얘기 너 분명히 숨은 죄가 있지. 인생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지 않고 우리 마음이 양심이 깨끗하지 못해. 기쁠 때에도 정말로 내가 로또 복권 당첨돼도 기쁘지만 당신이 로또 복권 당첨돼서 너무 기쁘다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로또 복권 당첨됐다면 축하한다 밥 사라고 하면서도 아니 저놈이 나보다 뭐 잘난 것이 뭐가 있는데 로또 복권에 당첨됐나 하면서 기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참 예수님 믿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양심이 깨끗해져요.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요. 그런데 이 마음을 어떻게 씻느냐?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양심이 더러워지고 다른 사람이 괴로워할 때 웃음이 나오면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진정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쁜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는 양심이 깨끗해야 돼. 마음이 깨끗해야지 아무리 손을 씻고 목욕 재개하고 그건 세상에 다른 종교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새벽에 얼음물 깨고 세수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아무 필요 없어. 마음이 깨끗해. 양심이 깨끗하려면 물 같은 것은 씻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내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마다 지금 더 양심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는 끊임없이 질병이 다가와서 우리를 괴롭히게 하고
질병이 다가와서 우리 몸을 연약하게

마음도 연약해진다. 사람이 병이 들면 자기 자식에게도 함부로, 부모님에게도 함부로 대. 왜? 몸이 아프니까 신경질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병을 치료해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뜰에서 온등이 갈기갈기 찢어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우리는 씻음을 받고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질병이 우리를 괴롭하고 엄습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었다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한 번, 두 번, 정말 한번딱 말씀을 생각할 때 병이 나았어. 참 그런 기적 같은 일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가지고 안 나왔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1000번, 10000번을 해야 돼. 중세 때 수도사들은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0번씩 외웠다. 1000번씩. 아, 그런데 그 수도사들은 별 문제가 없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1000번씩 기도했다. 그러면 질병에 걸렸으면 10000번은 기도해야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건강하게 한다. 10000번씩 외친 것입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어린 양같이, 양은 시력이 나빠가지고 그냥 풀만 쫓아나가서 아 좋은 풀 있으면 그냥 헛된 길로 가다가 벼랑에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자꾸 내 인생 살고 내 맘대로 살고자 가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버지 내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면서 자기의 원하는 것을 억누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신지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흘렀다. 자기 뜻을 굴복시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래도 내가 낫다는 것을 그야말로 죽을 때까지 가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항상 기뻐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몸이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그런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유일하진 않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절대적인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부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은 더욱더 온전해지고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은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 있어요. 부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기뻐하라.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어제보다 오늘은 더 이루어졌고 저는 내일을 기대합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뜻이 더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고 내년에는 하나님의 뜻이 더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가까이 갈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기쁩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뜻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내 뜻을 굴복시키고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내 뜻을 예수님의 보혈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피로써 우리가 외치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요 나의 기쁨이다.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다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내 이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혹시라도 내 형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면 나는 기뻐 뛰며 춤추며 찬양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은 누구나 열등의식이 있어요.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열등의식을 우리가 갖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나는 반드시 승리밖에 없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아마 다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는 항상 이기고 지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최후의 승리가 있을 것이고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여덟 다시 일어난다고 했어요. 여덟 번째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열등의식을 딛고 나는 일어서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등의식과 패배의식, 저주의식을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저주의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보혈을 의지하여 그 저주의식에서 벗어나서 최후의 승리를 소망하고 남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여유와 평화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의식을 예수의 보혈로 이기는 것입니다. 패배의식을 이기는 것입니다. 열등의식이 생길 때마다 예수의 보혈을 주장하여서 그것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힘과 용기를 가지고 내일의 승리를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후 원수는 사망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셨으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래 너무 죽음이 가까운다고 해서 떨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아 100년만 10년만 더 살아면 좋겠다 하고 결코 초라한 모습 보여서만 안 됩니다. 우리가 죽어서 주님의 나라에 갈 때는 잠자는 것처럼 잠깐 우리 몸에서 빠져나간다고 그럽니다. 크게 두려울 것 없어요. 그래가지고 안 믿는 사람은 황천길을 가는데 아 이거 누가 안내자가 없이 두려워하지만 아 거지 나사로에게도 천사 두 명 붙여줘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백성을 주님께서 죽은 후에 깨어나서 이렇게 보면 아 천사가 우리를 붙잡고 예수님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죽어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의 어떤 공포와 최후의 원수인 죽음까지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살아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최후의 승리 가운데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화목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서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딸이 시집가기 싫다고 막 울면서 사랑하는 엄마 아빠 그 품 안에서 내가 어찌 떠나 살랍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 뭐 자매 뭐 동생들 다 이 아름다운 그런 처소를 떠나 내가 어찌 저 멀고 낯선 곳에 갑니까? 하면서 울고불고 시집 안 간다고 할지라도 신랑을 딱 보니까 마음에 들어서 모든 거 팽개치고 가는 거예요. 친정을 이제까지 살아왔던 수십 년의 그 삶보다 신랑이 더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그 같은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금은보화와 세상의 온갖 것이 우리를 얼고 잡아당겨 그런 거 필요 없다. 아 그건 친정이야. 나는 하나님이 더 좋다는 거야. 하나님과 화목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죽기를 무서워하고 천국 가기를 천국 가도 좋지. 그렇지만 여기서 참 이 또 지저분한 얘기입니다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데 여기가 낫지. 그런 사람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0: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어요. 주님과 화목하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를 얽매일지라도 나 하나님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이 세상에 대한 미련과 애착의 줄을 끊어버리고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 보혈이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했다. 그 예수님이 마련한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열망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벨의 피는 억울함을 해결해달라는 의로운자의 피입니다. 그러나 그 의로운 심판이 임할 때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모두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면서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외칩니다. 주여, 이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마다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질병에서 치료하여 주옵시고 양심이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패배의식과 저주의식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죽음의 공포가 떠나 하나님과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게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의 피의 외침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예수님의 피가 지금도 우리에게 외칩니다. 왜 아프다고 절망하느냐? 예수님의 피가 치료를 외칩니다. 세상에서 취업도 안 되고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다고 주저앉을 때 내가 저주를 받았는데 왜 낙심하느냐? 예수님의 피가 외칩니다. 질병과 죽음의 공터에서 몸부림칠 때 예수님의 피가 외칩니다. 너에게 건강과 영생이 있는데 왜 절망하느냐?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외침과 보혈의 능력을 굳게 믿고 승리하는 자녀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광주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12-111번, 062-512-0111번, 광주 순복음교회나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사는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채 사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사는 크리스찬들은 당당하고 확신을 찰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나의 인생길을 알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길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자신감이 넘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아야 할 확실한 이유를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밤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다양한 찬양 함께 나누시면서 세상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 나누시다가 참심과 참 위로가 머무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오늘 순서 문을 열겠습니다.

8월 20일 화요일 순서 세 곡의 찬양으로 출발했습니다. 윌러브가 찬양하는 나는 오늘을 살리, 이어서 강성훈의 찬송, 내 진정 사모하는, 그리고 저의 2집 앨범에 실려있는 타이틀곡이었는데요. 경배해요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는 크리스찬은 나이가 어리거나 많거나 상관없이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렇게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찬양 함께 나누실 텐데요.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여러분 듣고 싶으신 찬양 있으시면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0074번님께서 충북 보은에서 문자 주셨는데요. 성령이 오셨네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이 찬양 잠시 후에 듣도록 하고요. 그리고 1323번님께서는 힘든 하루 마무리하며 힐링하는 행복한 시간이시라고요. 요게벳의 노래 신청합니다 해주셨습니다. 한 분 더 나눌까요? 3002번님께서 오래전부터 팬이시라고 또 이렇게 저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방방곡곡에서 내 삶의 노래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누리시라고 신청해 주신 찬양들 나누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0074번님의 신청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찬양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곡의 찬양 듣고 오셨습니다. 김관호가 찬양하는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이어서 땡스기빙 밴드의 찬송 예수님은 누구신가였습니다. 0743번님께서 저의 간증 듣고 너무 많은 위로 받으셨다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가 좋다고 찬양 신청해 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또 함께 듣겠습니다. 그리고 0541번님께서는 한동안 몸이 안 좋아 힘든 시기 보내셨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분들 평안하세요 라고 또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4279번님의 신청 찬양도 잠시 뒤에 나눌게요. 지선 찬양 사역자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계속해서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여러분 듣고 싶은 찬양들,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또 문자로도 함께 해주세요. 방방 곳곳에서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먼저 함께할 신청 찬양입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함께 듣고 오시죠.

우리의 인생길을 이미 알고 계시는 주님께 찬양으로 송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남은 시간도 극동방송과 함께 찬양이 끊이지 않는 밤 되시고요. 저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문자로 참여해 주시고 애청해 주신 모든 청취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끝곡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의 이화여자대학교 정자영 교수입니다.
1: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가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찬송은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어제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통해 부족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면 오늘은 내 평생에 가는 길을 통해 상실과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 영혼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이 찬송은 평안한 자리에서 나온 노래가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잃은 자리, 무너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자리에서 태어난 고백입니다. 이 찬송을 쓴 호레이시오 스페포드는 한순간에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시카고 대화재로 전 재산을 잃었고, 이어진 대서양 선박사고로 사랑하는 내

0: 2명의 딸을 모두 잃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그는 딸들을 머금은 깊은 상실의 바다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스태포드는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내 영혼 평안해. 저는 이 고백이 참 놀랍게 느껴집니다. 이 찬송은 슬픔이 없어서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아픔을 다 이겨낸 사람이 담담하게 부른 노래도 아닙니다. 오히려 무너진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선 한 사람이 붙든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르거나 들을 때 특히 내 영혼 평안해 이 부분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네, 소프라노가 먼저 내 영혼 이렇게 노래하면 알토, 테너, 베이스가 마치 영혼의 메아리처럼 내 영혼 하고 조용히 노래합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화음처럼 들리지 않는데요. 마치 흔들리는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조용히 주시는 그 평안을 새기는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이 찬송에서 긴 음들은 단순히 박자를 채우기 위한 음이 아닙니다. 그 긴 음 안에는 차마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한 슬픔과 무너진 마음과 믿음의 몸부림이 함께 담겨져 있는데요. 그래서 내 영혼 이 부분은 절대 쉽게 지나가듯 노래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는 내 삶의 가장 깊은 자리, 말하지 못한 아픔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혼의 자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평안해. 이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평안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느끼는 가벼운 안도감이 아닙니다. 세상의 풍파를 넘어 하나님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깊고 절대적인 평안의 상태입니다.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아프고 상실은 사라지지 않았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내 영혼 평안해 라는 고백으로 흘러나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은 그런 우리에게 조용히 말해줍니다. 평안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참된 평안은 풍랑이 멈춘 뒤에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 평안은 풍랑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붙들고 계신다는 그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 평생에 가는 길이 고난이 없는 인생을 노래하는 찬송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증언하는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찬송은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써내려간 삶의 고백입니다. 오늘 필사하신 내 평생에 가는 길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조용한 위로가 되고 흔들리는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붙드는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 영혼 평안해라는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오랫도록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길을 지나고 계시든 여러분의 영혼에 붙드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하루 깊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한 곡은 새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찬송을 들으시며 찬송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는 필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0: 주일 드라마 버려진 사람들 시리즈 16번째 시간 예수님의 용서. 이 세상에는 건강하고 멋지게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살다 보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간과하기 쉽죠.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 주류에 들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외되거나 무시를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나 있으신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리즈 버려진 사람들은 이 질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을 바탕으로 한 그 16번째 이야기 예수님의 용서를 들어보시겠습니다.
1: 아랏 벤 요셉은 한 가난한 유대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가진 것도 어떤 희망도 없이 살던 그는 10대 때부터 도둑질을 시작해 어른이 되니 이미 예루살렘 거리의 좀도둑으로 알려진 사람이 되어 있었죠. 가족도 없이 살아온 아랏은 먹고 살 길을 찾지 못하다가 결국 열심당이라는 조직의 비밀요원이 되어 나홀이라는 아주 악명높은 범죄자 밑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열심당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어떤 잔인한 폭력 행사도 마다하지 않았지만 결국 그들이 가진 돌과 막대기로는 로마의 창검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뜰에서의 시위는 실패로 돌아가고 대장인 바라바는 잡혀 감옥에 갇혔으며 나홀과 나머지 부하들은 각자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열심당원들은 숨어서 죄 없는 이웃들을 털어 자금을 모으고 늦기 전에 바라바를 구해낼 새로운 계획을 세웠죠.
2: 알아, 내가 신호를 주면 길 건너편으로 가서 사람들 시선을 좀 끌어.
3: 예, 알겠어요.
2: 자, 다들 준비됐지? 혹시 질문이 있나? 좋아 좋아 좋아. 자, 그럼 바라바의 목숨이 우리 손에 달렸다는 거 다들 명심하라고. 타이밍이 생명이야. 응? 자, 야.
3: 절대 성공 못할 거야. 결국 우린 다 죽게 되겠지. 어? 신호가 떨어졌잖아. 도둑질로 시선을 끌어볼까?
4: 응? 아이, 아이, 이봐! 지금 뭐 하는 거야? 계산하고 가야지! 에?
5: 잠깐, 지금 나보고 도둑이라 했어요?
4: 아, 그래, 도둑 맞네, 이 도둑놈아!
5: 어? 뭐요? 아니, 내가 왜 이런 누더기 같은 천조각을 훔치겠어요? 이런 건 우리 개한테도 안 입히겠구만!
4: 뭐지? 이건 예루살렘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최고급 천이라고. 안 돼, 천도로 가져와. 아니면 돈을 내든지.
5: 뭐요? 돈을 내요? 아니, 아까 돈을 냈는데 또 내라고?
4: 뭐라고? 이게 어디서 거짓말이야?
5: 아, 참 이상한 사람이네. 분명히 돈을 받아놓고선 누굴 도둑의 거짓말쟁이로 모으는 거야?
4: 당신이 지금 도둑질하고 거짓말까지 하고 있잖아.
5: 나 참 이거.
4: 당신이 언제 나한테 돈을 줬다고 그래?
5: 나도 참.
6: 여긴 무슨 일인가?
4: 아이고, 아이고, 백부장님 오셨군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제 천을 훔쳐가려고 하지 뭡니까?
5: 당신 미쳤어? 백부장님. 이 사람이 지금 절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7: 아, 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5: 다들 조용!
4: 백부장님, 제 차를 돌려주라고 해주세요.
5: 제 돈을 돌려주라고 해주십시오. 다들 입다물지 못하겠나?
6: 자,

0: 이제 문제가 뭔지 누가 한번 말해보게.
1: 제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데 이 젊은 친구가 제 차를 훔치려고 하지 뭡니까?
2: 저 사람이 지금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절대 그런 적 없다고요. 조용!
0: 자네 아무래도 나와 함께 가줘야겠네. 젊은 친구.
2: 하지만 전
0: 저는 주인에게 돌려주게. 자넨 같이 좀 가야겠어.
3: 예, 백 부장님.
1: 저봐 내 천천히.
0: 내가 천을 쭉 지켜보고 있었네. 그런데 얼마 전엔 평상시에 활동하던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있더군.
3: 절 지켜보셨다고요?
0: 한 열흘 전쯤 배단위에서 뭘 하고 있었지?
3: 네? 아, 전 거기 간 적이...
0: 자네가 왜 나사로 뵌 유다의 집에 있었을까? 그것도 혼자서.
3: 아니, 제가 거기서 도둑질이라도 했다는 말씀이세요? 백 부장님? 제가 활동하던 곳이 아니라고...
0: 아니. 그랬던 말은 아니고. 그래도 가서 몇 가지 좀 더 물어봐야겠어. 자, 그럼 손을 이리 내라. 말에 묶어서 갈 테니까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요새까지 질질 끌려서 가게 될 테니까.
3: 백 부장님, 저건 연기 아닌가요? 성문에서 뭔가 소동이 일어난 것 같은데요. 백 부장님, 저 좀 불러주십시오.
0: 나도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고 널 풀어줄 수는 없지. 저 소동은 곧 제압될 거야. 가서 구경이나 해야겠군.
3: 백 부장님, 잠시만요. 너무 빨라요. 따라갈 수가 없다고요.

0: 알았? 알았? 너 맞아? 나홀?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거냐고요?
1: 이 놈들이 다 알고 있었어. 성문으로 들어오자마자 계획대로 불을 냈는데, 근데
0: 그랬는데요.
1: 우리가 배신을 당했어.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불이 나기 시작하자 우린 파라반을 찾으러 복도로 들어섰는데 갑자기 수백 명의 무장한 경비대가 우리를 포위하더군. 우리가 누군지 다 알고 찾고 있었던 것 같았어. 수적으로 전혀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었지.
0: 몇 명이나 살아남은 거예요?
1: 모르겠어. 두세 명 정도 상대하고 돌아서는데 뭔가 머리를 세 개 얻어맞았어.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여기 감방에 누워있는 거야. 근데 자는 어쩌다 잡힌 건가?
0: 백부장이 제가 시선을 끌려고 했던 걸 알아챘는지 절 체포해서 여기에 가뒀어요. 가만 생각해보니 백부장이 저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1: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놈들이 어떻게 우리 계획을 알았냐고.
0: 백부장 말로는 계속 절 미행했다고 하더라고요.
1: 널 미행해? 어디서부터? 대체 언제부터?
0: 대단위에서 절 봤다니까.
1: 그럼 널 미행한 게
0: 최소 2주는 된다는 말이죠. 아마 더 될 수도 있고.
1: 이 망할 놈.

0: 그럴 거야 아마. 바라봐, 바라봐.
1: 아마 안 들릴 거야.
0: 아니야 아니야, 분명 들릴 거야. 지금 화가 나서 대답을 안 하는 것뿐이지. 바라봐, 바라봐.
2: 왜 자꾸 불러?
0: 이제 어떻게 할까?
2: 기회만 되면 난 우선 간수부터 해.
3: 상황은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그리고 나홀의 예상대로 로마 정부는 별다른 재판 없이 그들을 바로 처형하기로 했습니다. 체포된 사람들은 로마군의 요새 안쪽 아주 깊은 곳에 갇혀 있었고 아무도 그곳을 탈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계략을 꾸미죠. 갇혀있는 바라바나 다른 요원들에겐 알리지 않고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고 불리는 그 선생을 대신 희생 제물로 삼으려는 음모가 은밀히 진행됐습니다.
4: 아, 들어와.
5: 빌라도 총독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4: 손님?
5: 대제사장입니다.
4: 아, 그래. 그렇지 않아도 기다리던 참이네. 어디 계신가?
5: 마당 안쪽들에 계십니다.
4: 이들이 그 선생이란 자도 데리고 온 게인가?
5: 예, 그렇습니다, 총독님.
4: 근데 그 선생은 어떤 자인가? 듣기론 그 자가 체포될 때 자네도 거기 있었다던데.
5: 아, 그게...
4: 아, 왜 그러나 말해보게.
5: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총독님.
4: 뭐야? 그 말은 저 유대인들 말처럼 그 자가 위험 인물이라는 얘긴가?
5: 꼭 그렇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총독님. 겉으로 드러난 것만 봐서는...
4: 아, 겉으로 드러난 게 어떤데?
5: 차분하고 인자한 거리에서 가르치는 선한 선생입니다.
4: 그래서 위험한 자는 아니다.
5: 아주 특이한 인물이면은 틀림없지만...
4: 그렇지만 위험하지는 않다.
5: 예, 그런 것 같습니다.
4: 유대인 대제사장은 저 사람이 살인자 바라바보다도 훨씬 더 로마의 위험한 인물이라고 아주 확신을 하고 있더구만.
5: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총독님?
4: 그래, 말해봐.
5: 제가 보기엔 이 예수라는 사람이 로마보다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훨씬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한테 인기가 아주 대단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분명하고 쉬운 말을 사용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며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병든 사람들이나 다리를 저는 사람들을 고쳐주기까지.
4: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아, 자네 지금 그 사람이 병자를 고친다고 했나? 응? 증거가 있어?
5: 총독님, 사실 그 선생이 병으로 죽어가던 제 총도 고쳐줬습니다. 올라온 보고에 의하면 죽은 사람도 다시 살렸다고 합니다.
4: 아, 자네 종이 병이 나았다니 그건 다행이네만 백부장. 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느니 하는 그런 소문을 믿는 건 아니지. 게다가 그런 게 어떻게 유대 지도자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그러나?
5: 저, 그게 사실 이 선생과는 달리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대중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반인들과는 상대도 안 할 뿐더러 가난한 사람을 돌본다든지 돕는 일은 전혀 없고 오로지 자신들 이익 챙기기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중의 지지는 당연히 없고 유대인 사회에 이방인이 발붙이지 못하도록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자신들의 지도자를 대신할 만한 사람을 찾은 것 같습니다.
4: 그렇구만. 하지만 대제사장은 권력 있는 친구들이 많잖아. 또 로마의 정보통도 많고. 대제사장은 이 위협적인 선생이란 자를

0: 어떻게든 처리해 주지 않으면 로마에 직접 요청하겠다고 분명히 말하더군.
1: 예, 총독님.
0: 그래서 말이야. 이 내가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어.
1: 예수를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0: 공개적으로 매를 몇 대 때리고 풀어줄까 하네.
1: 그 정도로 대제사장들이 만족해할까요?
0: 아니, 그 정도면 되지. 뭘 더 바란단 말인가?
1: 지금 그들이 원하는 것은 갈릴리에서 온 그 선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0: 십자가에 매달라고? 아니, 내가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이 거리 설교자를 죽여야 한단 말인가?
1: 대제사장에게 위협이 되니까요.
0: 난 그 선생을 죽이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데 말이야. 와서 직접 보고, 이 대제사장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 아니야, 지금. 난 이런 이 골치 아픈 일에 끼어들고 싶지가 않아.
1: 총독님, 피하실 방법이 있기는 한데.
0: 응? 그래, 말해보게, 백부장.
1: 대제사장이 총독님께 예수를 처형하라고 요청하는 그 현장에 많은 군중들을 모을 수만 있다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만.
0: 군중은 얼마든지 모을 수 있지.
1: 그럼 총독님 전인자께서 만드신 관습 같은 건데.
0: 전임 총독이라.
1: 예, 이번 주에 있는 유월절 같은 유대인의 축제 때는 누가 됐든지 간에 군중들이 원하는 죄수를 풀어주곤 하셨습니다.
0: 그러니까 군중들에게 그 결정을 넘겨라.
1: 바로 그겁니다. 만약 대제사장이 예수를 처형하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하면 군중들이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사랑하는 그 선생과 또
0: 또 자신들이 싫어하는 대제사장 중. 아주 좋아, 백부장. 아주 마음에 들어. 자, 그럼 이 골치 아픈 대제사장을 만나러 가볼까? 우리 계획이 꼭 필요할지 아닐지도 살펴보고 말이야.
1: 예, 총독님.

0: 바라봐! 바라봐! 자꾸 몰라!
1: 소리 들려! 무슨 일이지?
2: 익숙해지라고 이 친구야. 저건 광장에서 공개 재판이 열리는 소리지. 누군가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저러는 거라고.
3: 십자가에 달아 죽인다고요? 우리 중 하나를요?
0: 누굴 처형한다는 거야? 우리?
2: 아니, 우린 아직 재판도 안 받았잖아. 아마 다른 사람일 거야.
3: 다른 사람이요? 하지만 누구요? 왜요?
0: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언제 저 로마놈들이 유대인들을 죽일 때 이유가 필요했나? 아마 답은 우리 차례겠지. 아니, 저건 또 무슨 소리야?
2: 정확히는 잘 안 들리는데, 잠깐만,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같기도 하고.
3: 저 소리는 무슨 구호를 외치는 것 같은데요? 아니면
0: 이름 바라바! 저 사람들이 바라바를 외치고 있어. 뭐?
2: 사람들이 내 이름을 내 이름?
3: 이름을 외치해 이름을 왜 외치는 거예요?
0: 사람들이 이름을 외치는 건 무슨 뜻이야?
2: 이제 난 끝이란 얘기지. 사람들이 내 피를 원하고 있어. 바라바를 끌고 나와. 총독이 오늘 날 채용하기로 했나 보군.
4: 그랬지. 하지만 저 생각 없는 무리들이 뒤집었다. 따라와.
2: 뭐야? 무슨 말이야?
4: 유월절 관습에 따라 총독님께서 죄수 한 명을 풀어주시겠다고 하셨지. 너하고 나사렛에서 온 그 선생 중 한 명을 택하라고 하셨더니 들리나? 바보 같은 인간들이 누굴 선택했는지. 자, 그럼 빨리 따라와. 맘 바뀌어서 내가 직접 없애버리기 전에.
2: 내가 풀려나는 거야?
4: 그렇다. 따라와.
3: 나홀, 아니 저 사람들이 왜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택했을까요?
5: 모르지.
3: 그럼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5: 나도 몰라. 아마 처형시키겠지.
3: 하지만 왜요? 예수님께서 무슨 죄가 있어서요?
0: 그걸 왜 나한테 물어?
5: 바라바가 풀려나는 건.
3: 바라바가 풀려나면 하나만 더 물어봐도 돼요?
5: 뭔데?
3: 우리도 풀려나게 될까요?
5: 곧 있으면 알게 되겠지.
4: 너희 둘 다 나와!
5: 우리도 풀려나는 건 아니지요. 혹시 우리가...
4: 너희는 아니야. 너희는 도시 밖에서 그 선생이랑 같이 처형될 거다. 자, 어서 남자답게 최후를 맞이해라.
0: 아니야! 아니야!
6: 바라바는 풀려났습니다. 대신 로마 총독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대로 선한 치료자이자 진정한 선생님이셨던 나사렛 예수님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나홀과 아랏을 양옆으로 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듯한 검은 먹구름이 온 천지를 뒤덮었습니다.
3: 나홀,
5: 왜?
3: 난 사람으로 태어났었으면 하는 생각 해본 적 없어요? 훨씬 더 좋은 사람으로요.
5: 입 닥치야!
3: 미안하단 말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5: 내가 뭘 미안해해야 하는데
7: 당신을 아예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8: 내가 바라는 게 뭔지 알아? 여기 이 선생이라는 자가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내려가게 해주는 거야.
7: 나 홀.
8: 왜?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며? 하나님의 아들 아니신가? 우리도 한번 구원해보란 말이야.
7: 그런 말을 하다니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우린 당연히 우리 죄값을 치르는 거지만 이분은 아무 죄도 없으시다고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9: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하니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알아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거나 환영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인생은 항상 문제가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그 짧은 순간,

0: 예수님께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고 부드럽게 말씀하실 때 아랏은 자신이 바라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아랏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랏은 잃은 자였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친히 찾아오신 것이죠. 당신도 잃은 자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당신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로 믿고 매일 그분을 따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주 예수님, 제 삶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믿음이 매일매일 자라도록 도와주시고 저에게 핍박이 올 때 믿음이 더 강해지도록 도와주세요. 저를 절대 혼자 두시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핍박을 받고 있는 예수님 안에서 형제자매된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버려진 사람들 시리즈 16번째 시간 예수님의 용서. 출연 서령범, 김종환, 홍성원, 박영재, 장민혁, 신범식, 해설 서혜정, 번역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빈.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를 수신자 번호에 입력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늘 배운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는 말씀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은 변치 않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나왔던 뉴스 가운데 한 회사에서 면접시험을 보고 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도에 대기자들이 긴장하며 기다리고 혹은 머리를 매만지거나 옷 매무새를 가다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휴지가 하나 바닥에 떨어져 있었는데 아무도 거기에 신경을 안 쓰는 중에 한 수험생이 그걸 휴지통에 버리려고 집어들었답니다.

그 긴장되는 순간에도 미래의 쓰레기를 발견하고 치울 정도면 정말 기본이 되어 있는 그런 청년이겠지요. 아니라 다를까 구겨진 그 휴지를 펼쳐 올려둔 순간 그 안에 입사를 축하합니다라는 글귀가 씌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뭐를 맡겨도 충성스럽게 해낼 사람이었겠지요. 저는 그 청년이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방송 가족들도 오늘 주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해서 하나님께 칭찬 많이 받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4편 말씀 함께합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

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 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지혜 말씀 시편 84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이에요. 시련이 영육을 단단하게 함을 믿고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뚫고 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편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의 관계입니다. 오늘 밤 그 놀라운 초대를 기억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이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은 김도연의 내 사랑으로 빚은 들으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친구라는 말이 가볍게 이렇게 아니면 서슴없는 뭐 이렇게 흉어물 없는 가벼운 관계라고 들릴 수 있는데 예수님 당시의 문화에서는 엄청난 의미였다라고 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명령과 복종이었는데, 종은 주인의 뜻을 물을 수도 없었고, 주인도 종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하신 겁니다. 친구는 서로의 마음을 나눕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뜻이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될 자격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대해주시기로 선택하신 게 아닐까. 친구라는 이름 속에는 친밀함이 있고 또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체리티 게일의 You Have Me Glad, 이스라엘 휴튼의 Friend of God, 그리고 Come Now is the Time to Worship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그리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샬롬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람들 북적이는 바다 대신 찬양 속 주님과 단둘이 있는 여름. 이건 나만 알고 싶은 은혜의 플레이리스트. 지금부터 마음까지 맑아지는 서머 스페셜. 여기 극동방송이에요.

3828번 쓰시는 분, 도현님 안녕하세요. 늘 수고 많으세요. 이 시간 늘 방송으로 평안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청취자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사역과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힘으로 힘내세요 라고 하시면서 Phil Wickham의 Living Hope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응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778번님께서는 엄마랑 오랜만에 싸우고 듣는데 언제나 좋은 찬양 감사해요. 주님, 제 어릴 적 상처와 엄마의 상처 모두 치유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도 저희 어머니랑 싸운 지가 참 한참 전이라서 요즘은 좀 어머니랑 싸우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말이 웃기지만 어머니가 건강하지 않으셔서 요즘은 이렇게 싸울 수가 없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연이 물론 서로 안에 상처를 남기는 것도 있지만 우리 또 0778번님은 상처 치유해달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게 서로 의견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결국에는 뭐 다툼으로 뭐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런 시간들이 저 개인적으로 좀 그립네요.

네 곡 들려드렸습니다. 3828번님이 신청해 주신 Phil Wickham의 Living Hope, 그리고 Victory의 I Don't Have to Pretend, None Like You, Stephen McWhorter의 You Hold On To Me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6주간 함께하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에서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어렸을 때 주일 학교에서부터 참 많이 듣고 배우고 외웠던 것입니다. 아홉 가지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번 주는 사랑을 테마로 합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그리스도의 희생적 성품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서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왕찬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곡 송정미의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6주간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데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함께합니다. 6주 동안 어떻게 9가지를 하느냐. 한 주는 한 가지 테마 가지고 하고요. 또 그 다음 주는 두 가지 테마로 함께해서 이렇게 하면 6주 동안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첫 번째 열매인 사랑입니다. 이 9가지 열매가 각각의 열매이지만 사실은 이게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9가지 맛이 있는 한 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이고요. 이웃을 향한 열매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향한 열매는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열매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는 계속해서 사랑에 관련된 테마로 그 찬양으로 꾸며드립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찬양이 나오면 함께 따라 부르시기도 하고요. 또 기도 제목이 생각나신다면 기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특별히 서머 스페셜 동안에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신청곡을 올려주셔도 잘 들려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를 구하면서 또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이었는데요.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저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 찬양 여러분에게 띄워드릴게요. 러빔의 찬양입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유료 문자 샵 1069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인데요. 샵 1069 유료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올려주시는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계속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포근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요. 사랑하면 할수록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하트 PD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친구를 가지는 유일한 길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라고 랄프 왈도 에머슨은 이야기했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먼저 다가서고 사랑으로 먼저 품을 때 비로소 우정을 나눌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을 계산하고 나의 필요가 충족될 때에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아셨음에도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친구라 부르신 그분은 먼저 우리의 가장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신 것이죠. 계산적인 관계가 아닌 먼저 친구가 되어 사랑하고 섬겨주는 삶, 그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 복음으로 빛을 비추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조찬미의 같이 걸어가기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김범수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연희엘의 주 사랑에 웃어요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프라이트의 줄을 더 알수록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홍지승의 주 음성 외에는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한경미의 오신실하신 주 띄워드리고요. 여섯 밤 키의 In Christ Alone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니콜리아스의 그런 사랑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임바울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기프티드의 주를 바라보며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한이의 동행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소진영의 내 주의 보혈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윈드월십의 내 주의 보혈은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호우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호우 예보 지역과 시간을 미리 확인해 주변 사람과 공유하고 대비합니다. 산간,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 지역

으로부터 대피하고 지대가 낮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건물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이나 시설물 보호를 위해 하수구나 집 주변 배수구를 미리 점검하고 막힌 곳은 뚫어야 합니다. 건물의 출입문, 창문은 닫아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되도록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다수누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차단하고 감전 위험이 있는 시설은 만지지 않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호우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간다라고 하지요. 각자가 처해진 환경이나 또 상황들이 다르긴 하지만 어느 누구 하나 짐 없이 홀가분하다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질병이든 경제 문제든 또는 지금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또 환경의 어려움들로 근심 걱정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 이건요, 주님께서 나의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라는, 너는 내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라는 그런 명령이기도 합니다. 무거운 짐을 혼자 드는 것보다 또 나눠들고 그 어려운 길을 혼자 걷기보다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표현인데요. 그 무거운 짐과 또 근심 걱정 어려움들 주님께 아뢰며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참 평안을 주시며 그리고 이겨낼 힘과 해결할 지혜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남북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첫 찬양으로 함께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전해드렸는데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구원의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돌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지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4375 성도님, 무거운 짐, 또 어려운 일들, 머리를 꽉 채운 근심과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때 듣게 된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또 해결의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내 곁에 계시면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그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또 대한민국 각 지역에서는 FM 채널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죠. 특별히 이 시간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께는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을 품게 해드리고요. 그리고 북녘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는 외부의 소식과 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 관련된 대내외 소식을 분석해보며 기도 제목을 나누는 북한 바로보기 준비하고 있고요. 또 임바울 목사님의 나의 하나님, 북한군으로 복무하시다가 휴전선을 건너 넘어오신 귀순하신 지금은 목회자가 되신 분이세요. 임바울 목사님이 전하는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만나보실 거고요. 또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양 함께 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복음 통일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 한 줄 기도, 또 북녘 성도들에게 보내고 싶은 이야기

이야기들 남겨주세요.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대중교통은 버스나 기차같이 공공의 대중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운송수단을 뜻하죠. 그래서 발전한 나라일수록 이 공공서비스, 대중교통이 촘촘히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은 철도는 곳곳에 꽤 많이 부설이 돼 있습니다. 일제시대부터 다양한 노선의 철도가 놓여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버스 등의 운행은 잘 발달하지 않았는데요. 게다가 이동의 자유가 없는 북한이다 보니 수요도 많지 않고 그나마 부설된 철도 이용도 어렵고 또 시설도 노후화돼서 이동하는 데 수일이 걸리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최근 북한에서는 지방에 사는 가족이 부모님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북한에 낙후된 대중교통 때문이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대중교통이 열악한 이유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0: 그리고 북한의 경제 회복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점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1: 자, 오늘은 북한의 교통난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최근 데일리 NK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지방교통난 때문에 부모가 위독해도 심지어 사망해도 찾아갈 엄두조차 못 낸다고 합니다.
1: 네,
2: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 그래요. 북한 황해도와 함경남도 사이에 교통 상황이 어렵다. 그래서 이제 벌어진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까요?
2: 황해남도 소식통에 따르면요, 지난 2일 전해진 것인데,
1: 네,
2: 지난달 중순경 함경남도 금야군에서 60대 부부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황해도에 사는 딸이 뭐 부모 사망 부고를 듣고도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 네.
2: 그 이유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출발을 해도 장례가 모두 끝난 뒤에야 도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 네,
2: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 우선은 이 60대 부부는 어떻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걸까요?
2: 네, 소식통에 따르면 평소 생활이 어려웠던 60대 부부는요, 황해도에 시집가 살고 있는 딸이 연락 오기를 오시면 달 20kg 정도는 챙겨드리겠다라고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1: 네.
2: 예, 군인에게 시집가서 황해남도에서 정착한 딸 집에 가기 위해서 노부부는 함흥역에서 열차로 출발했는데요.
1: 예.
2: 그러나 이 열차가 바퀴가 탈선하는 사고를 당하면서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네. 친정 부모님을 도와주려고 했던 이 딸은 사고 소식을 듣고 엄청 자책을 했을 것 같은데요.
2: 그렇습니다. 이 부부의 딸 역시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어려운 친정 부모를 조금이라도 돕고 싶은 마음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으로 오라고 연락을 했는데요.
1: 네.
2: 부모가 사고로 사망하게 되면서 결국 딸은 부모를 돕기는커녕 마지막 길조차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1: 네,
2: 것입니다.
1: 그런데 이 황해도에서 함경도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2: 네,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1: 예.
2: 딸이 사는 지역은 황해도의 산간 지역이고요. 여기서부터 가장 가까운 기차역까지 차량으로 이동을 해도 3시간 이상 걸린다는 것입니다.
1: 네.
2: 그리고 역까지 갈 수 있는 교통 형편도 마땅치 않다는 것인데요.
1: 네.
2: 이 어려운 상황을 남편이 근무하는 군부대에서 차량을 지원받아서 또 기차역으로 이동한다고 해도 또 친정까지 가는데 그 기차 상황이 최소 3일 이상 걸린다는 것입니다.
1: 네.
2: 그러다 보니까 산 넘어 산이고요. 장례가 모두 끝난 뒤에 도착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다른 것입니다.
1: 예, 북한이 뭐 남한보다 국토 면적이 넓다고는 해도 또 산간 지역이라고 해도 그렇지 황해도에서 함경도까지 가는 게 사흘이 넘게 걸린다. 북한의 교통 사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겠지요?
2: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교통 사정을 좀 보면,
1: 네,
2: 이 평양 등 대도시에 교통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이나 산간 지역 주민들은 사실상 이용하기 어렵고요. 또 장거리 이동은 대부분이 기차에 의존하고 있는데,
1: 네,
2: 기차를 타려고 여기까지 이동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요.
1: 네.
2: 이 때문에 부모가 유독하거나 또 사망해도 제때 찾아가지 못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것이 이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1: 네. 그러니까 북한의 열악한 대중교통 상황 때문에 주민들이 참 많은 피해를 받고 또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찾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내용들 살펴봤는데요. 목사님,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한번 북한 대중교통 상황도 분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예, 조금 몇 가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1: 예.
2: 자, 이번 사건은 열악한 북한의 대중교통 때문에 발생한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북한 내에서 대중교통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하루 이틀 걸리는 것도 아니고 단기간 해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안타까운 문제는 계속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 네.
2: 두 번째로 볼 것은 북한의 대중교통이 열악한 것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경제가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만성적으로 전력과 연료가 부족하니까 대중교통이 작동하지 않은 것도 있고요.
1: 예.
2: 또 북한의 시장이 활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예.
2: 자, 이런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북한 경제력이 올라가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1: 예.
2: 세 번째로는 북한의 평양에는 지하철, 기차, 또 무궤도 전차, 전차는 전차인데 궤도 달리는 전차가 아니고,
1: 네,
2: 무궤도 전차, 택시 등 교통 환경이 좋습니다.

0: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량이 많아서 밀리는 일도 있거든요.
1: 네.
0: 하지만 지방의 대중교통은 정시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 정시성을 맞추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1: 네.
0: 그 이유는 경제력도 약하고 에너지난도 있지만 또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속도가 느리고요. 또 시설이 노화된다 기술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장이 나도 언제 고칠지 알 수 없다 그런 것입니다.
1: 네.
0: 그래서 북한의 동포들은 그러려니 하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기차여행도 정기사정으로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몇 시간 거리를 며칠씩 걸려서 가기 때문에 기차여행을 하려면 먹을 것을 준비해서 떠나야 되는 그 정도 사정이라고 합니다.
1: 네.
0: 네 번째로 볼 것은 공공대중교통이 재기능을 못하자 이제 등장한 것이 개인시설 교통수단입니다.
1: 네.
0: 일명 서비스차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서비스와 자동차의 줄임말입니다.
1: 예.
0: 기관이나 기업소의 명의를 빌려서 중고 트럭이나 버스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물자를 전국으로 실어나는 그런 그 교통이 이 서비스차인데요.
1: 네.
0: 이것을 통해서 돈주들이 돈을 버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서 이것을 통해서 북한에서 장마당이 활성화될 수도 있는데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장사하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서비스차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의 정부가 사설교통 활성화를 반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1: 예.
0: 마지막으로 북한은 외부 소식을 철저히 통제하고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처럼 거짓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탈북자들이 소식을 전하고
1: 네.
0: 또 한류 드라마 K컬처의 유입으로 외부 소식이 북한에 전달되면서 북한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1: 네.
0: 북한 정권이 뭐 노력하면서 나름대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소짐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전 속도가 더디고 또 말로는 인민대중제일주의인데 사실상은 유일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1: 네.
0: 이 유일독재 체제 때문에 북한의 발전이 어렵게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자,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통해서 북한의 열악한 대중교통 상황들을 살펴봤는데요. 목사님, 이런 분석과 또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기도 제목 세 가지 나눠주십시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의 대중교통 사정이 좋지 않아서 부모가 교통사고를 당해도 또 가족이 상을 당해도 찾아가기 어렵다고 합니다. 북한의 대중교통이 발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러시아도 중국도 베트남도 이렇게는 어렵지 않습니다. 북한이 40여 년 전부터 경제상이 어려워지고 또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회복도 되지 않고 대중교통도 발전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 베트남처럼 대중교통이 더 좋아지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이 유일지배 체제에서 벗어나서 인민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시고 북한의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남한으로의 교통도 중국과 러시아의 교통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좋아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오늘도 마음에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북한 바라보기 지금까지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임바울 목사의 나의 하나님.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군 병사로 복무하시다 휴전선을 넘어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1: 안녕하세요. 국도방송 청취자 여러분, 임바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자유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자유가 없는 나라가 북한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동의 자유도 없고, 표현의 자유도 없고, 사상의 자유도 없고, 모든 것이 당과 국가에 의해서 통제되고 감시받는 나라, 우리가 억압받는 사회가 북한 사회입니다. 직장도 국가가 정해주고, 내가 살아가는 장소도 국가에서 정해주고, 개인의 삶은 철저히 억압받는, 그래서 국가의 이익이 중요시되는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살아보니까

0: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국가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마음만 먹으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갈수 있고요. 서울에서 미국으로, 유럽으로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갈때 안전부에 보고하거나 또 통행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가면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직장도 자기 스스로 능력만큼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대통령도 평범한 주민들이 선택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수령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말합니다. 일반 주민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 자기 나라의 지도자도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 사실을 경험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존재하는구나. 세상에 이런 자유로운 나라도 존재하는구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자유 의지를 넣어주셔서 인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유를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서 대한민국에 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놀랍게도 그렇게 스스로 자유를 선택한 수만 명의 우리 북한에서 넘어온 탈민들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제도가 주고 있는 엄청난 자유의 혜택들을 누리면서 정말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의 동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서 억압받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되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를 찾아서 한번 도전도 해보시고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한국에서 우리 북녘 동포들, 특별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실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땅에서 억압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고, 이제는 더 이상 당과 수령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바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기 인생을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루속히 그 지옥 같은 자유가 없는 나라를 떠나길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자유의 은혜들을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북한군 병사로 십수년 전에 우리 한국으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께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개막한 가운데 미국과 유럽의 갈등 속에서 동맹 결속 유지가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이란 새 최고 지도자인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부친의 장례식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건강 이상설과 권력 장악력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태평양 초대형 해양 열파가 지구 표면에 13.5%를 덮으면서 태풍과 폭염, 폭우 등 이상기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은 올해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40% 늘며 관광 소비도 크게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월드컵 소식입니다. 노르웨이가 혼란의 멀티골을 앞세워 브라질을 꺾고 월드컵 8강에 진출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미국 의회가 중국에서 석방된 조선족 김명일 목사를 환영하며 종교의 자유를 위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과 중국을 잇는 신압록강 대교에서 시범 운행이 포착되면서 개통 준비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는 북한 당국이 중단됐던 탄부 가족 분조 재가동을 지시하자 주민들 사이에서 노동력 동원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32개 회원국 정상들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터키의 앙카라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정세, 방위비 분담, 동맹 결속 강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합니다. 이번 회의는 그린란드 문제와 이란 전쟁을 거치며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어느 때보다 커진 가운데 열리는 만큼 향후 대서양 동맹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시험대로 평가됩니다. 유럽 국가들은 국방비 증액과 자체 방위력 강화를 강조하며 나토 탈퇴 가능성을 거론해온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는 회원국들이 집단 방위 원칙을 다시 확인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중동 안보 문제도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 자격으로 처음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회원국들과 안보 협력을 논의하고 유럽 방산시장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에르도안 터키의 대통령과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이 미국과 유럽의 갈등을 조율하며 동맹 결속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인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부친인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국가 장애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건강 이상설과 권력 장악력을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례식에는 세 형제가 참석했지만 차남이자 최고 지도자인 모스타바는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이란 국영 방송도 그의 불참을 확인했습니다. 모스타바는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얼굴과 다리에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지금까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상 정도가 예상보다 심각한 것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미국과 이스라엘의 추가 암살 가능성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공개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국가적 결속을 보여줘야 하는 부친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최고 지도자로서 권력 기반이 아직 충분히 안정되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란 정부는 오는 9일까지 테헤란과 종교도시인 곰, 이라크 카르발라와 나자프 등을 거쳐 고향인 마슈아드에 시신을 안장하는 국가장 일정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태평양의 지구 표면의 약 13.5%를 뒤덮는 초대형 해양 열파가 형성되면서 앞으로 수개월 동안 전 세계 기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해양 열파는 바닷물 온도가 평년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는 현상으로 이번에는 북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각각 발생한 해양 열파가 합쳐지면서 규모가 더욱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영향으로 서태평양에서는 제9호 태풍 바비가 강한 세력을 유지하며 북상하고 있고 미국 서부에는 이달 중순 강력한 열돔이 형성돼 폭염과 산불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가을과 겨울에는 따뜻해진 해수의 영향으로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 서부 해안에서 해수면 상승과 폭우, 강한 폭풍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유럽 지중해 역시 고수온의 영향으로 폭염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전 세계 바다의 37% 이상이 해양 열파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해양 열파가 발생하는 바다 면적은 1980년대 말 약 9%에서 최근에는 30% 이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올해 5월까지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약 194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증가하며 전국 평균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국가별로는 대만 관광객이 가장 많았고 중국과 일본, 미국이 뒤를 이었는데요. 부산시는 전국 최초의 24시간 크루즈 터미널 운영과 항공 철도 연계 크루즈 상품, 지역 축제와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써왔습니다. 특히 지난 5월 부산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약 9배 증가했고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 관광객도 꾸준히 늘어나면서

관광객 국적도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도 크게 늘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부산에서 사용한 관광 지출액은 4,544억 원으로 집계됐고 서울에 이어 전국 두 번째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역대 최다인 364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데 이어 올해는 연간 400만 명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1로 꺾고 2026 북중미 월드컵 8강에 진출했습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이후 28년 만에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은 노르웨이는 이번 승리로 월드컵 출전 사상 최고 성적을 새로 썼습니다. 특히 1998년 대회 조별리그에서도 브라질을 2-1로 꺾었던 노르웨이는 월드컵에서 브라질을 상대로 두 차례 모두 승리하는 진기록도 세웠습니다. 경기에서는 브라질이 페널티킥과 여러 차례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지만 노르웨이 골키퍼 웨르얀 뉠란의 연이은 선방에 막혀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이후 혼란이 후반 34분 헤더로 선제골을 넣은 데 이어 후반 추가 시간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브라질은 경기 막판 네이마르가 페널티킥으로 환골을 만회했지만 끝내 승부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이날 두 골을 추가한 홀란은 이번 대회 7골로 리오넬 메시, 킬리안 음바페와 함께 득점 공동 선두에 올랐으며 노르웨이는 멕시코와 잉글랜드 경기 승자와 4강 진출을 다투게 됩니다. 반면 월드컵 최다 우승국인 브라질은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이후 36년 만에 16강에서 탈락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의회가 중국에서 9개월 동안 구금됐다가 석방된 조선족 김명일 목사의 석방을 환영하며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박해받는 사람들을 계속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김 목사가 대통령과 미 의회의 지속적인 압박 끝에 석방됐다며 미국은 중국 공산당의 종교 탄압을 받는 사람들과 계속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초당적 기구인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도 김 목사가 가족과 재회하게 된 것을 축하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직접 석방 문제를 제기하고 미국 외교당국이 물밑에서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앞서 김 목사의 딸이 의회에서 부친의 상황을 직접 증언하도록 지원했고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상하원이 초당적으로 석방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신앙을 이유로 한 탄압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는데요. 전직 미국 대사와 영국 상원의원 등도 이번 석방을 환영하면서 중국에는 여전히 종교인과 인권운동가 등 수천 명이 부당하게 구금돼 있다며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정부가 허가한 교회 외에 종교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지하교회에 대한 단속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과 중국을 잇는 신압록강 대교에서 북한 무역회사 소속 버스가 운행하는 모습이 처음 포착되면서 대교 개통이 임박한 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당시 버스에는 일반 승객이 없었고 운전기사와 관계자만 탑승한 것으로 알려져 정식 운행이 아닌 개통 전 동선과 시설을 점검하기 위한 시범 운행으로 평가됐습니다. 신압록강 대교는 기존 압록강 철교의 물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설됐지만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북중 관계 경색 등의 영향으로 장기간 개통이 미뤄져 왔습니다. 현재 중국 측 공사는 모두 끝났고 북한 측 세관과 연결 도로 공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지난달 북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 기술 인력들이 매일 북한 공사 현장을 오가며 시설 점검과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도시락과 생수 등도 매일 북측으로 반입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에서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개통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신압록강 대교는 북중 경제협력의 상징성이 큰 사업인 만큼 실제 개통 시점은 양국 지도부의 정치적 판단과 외교적 조율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대교가 개통되면 단둥과 신의주를 중심으로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고 북중 교역도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데일리 NK는 북한 당국이 1990년대 식량난 시기 운영됐다가 사실상 중단된 탄부 가족 분조를 다시 가동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당국은 탄부 가족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현재에서는 농장의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탄부 가족 분조는 탄광 노동자 가족들이 인근 농장에서 함께 농사를 지어 식량을 마련하도록 만든 제도로 식량난 시기 생계 지원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들이 농사보다 장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늘어나 대부분의 가족 분조는 사실상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석탄산업을 국가경제의 핵심 분야로 육성하고 탄부 생활 개선을 강조한 이후 내려진 후속 조치로 알려졌습니다. 각 농장에서는 가족 분조를 다시 조직하고 경작지를 배정하는 준비를 시작했지만 주민들은 이미 장사를 중심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 다시 농사에 참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에서는 당국이 생활 개선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농촌 노동력 부족을 메우려는 정책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으며 지방 공업 확대 정책처럼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7월 8일 수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북한 지역 전 지역에 비 소식 없이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5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0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도 지역은 종일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 23도, 신의주 22도, 낮 최고 기온은 평양 28도, 신의주 26도가 되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비 소식 없이 온종일 구름 많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개성의 아침 기온은 21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도 지역 역시 전 지역 구름이 가득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함흥 22도, 청진 20도로 시작해 낮 최고 기온은 함흥 27도, 청진은 24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흐리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모두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8일 수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이야기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이나 또 북방에서 여러분의 이야기, 복음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들, 탈북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성 1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성 1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2: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알려드립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 수산물, 폐사 등의 재산 피해와 여름철 전력 급증 등으로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더위가 잦은 여름철에는 다음 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름철에는 항상 기상 상황에 주목하며 주변 사람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합니다.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무더위와 관련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의 증상과 가까운 병원 연락처 등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사전에 파악하고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를 알아둡니다. 셋째, 어린이, 노약자, 심뇌혈관 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더위에 약함으로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넷째, 폭염 예보에 맞추어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이나 준비사항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집안 창문의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도록 커튼이나 천 필름 등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출하는 경우를 대비해 창이 긴 모자, 햇빛 가리개, 선크림 등 차단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안전상식을 알아보길 원하시는 분은 기상청 날씨누리 사이트에서 폭염에 대한 국민행동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극동방송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산에는 원래 나 있는 길이란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같은 곳을 계속해서 왕래하다 보니 풀이 꺾이고 나무가 뽑혀서 길처럼 보일 뿐이죠. 길이 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사람이 자주 다닌다는 뜻이 아닐까요? 산과 숲을 그렇게 거니는 사람은 저마다의 목적이 있었겠죠. 산 정상을 목표로 하는 사람, 다른 마을을 방문하려는 사람, 집을 짓고 살려는 사람, 귀한 약초를 찾아다니던 사람까지. 그런 사람들의 발걸음이 쌓이고 쌓여 생긴 것이 바로 길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 길을 갈망이 만든 길이라는 뜻으로 해서 Desire Path라고 부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사람이나 동물이 자주 다녀 생긴 길이지만 다시 말하면 Desire, 욕망이 만든 길이라는 뜻이죠. 처음 누군가 그 길을 가지 않았다면, 그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 길을 가지 않았다면 길은 생겨나지 않았을 수 있죠. 그리고 한 번 생겨도 금방 사라졌겠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습관에도 수많은 길이 나 있겠죠. 건강해지고 싶은 사람은 운동의 습관으로 그 길을 내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은 더 많은 일로 길을 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길은 얼마나 나 있을까요? 가장 자주 찾고 가장 즐겁게 거닐 수 있는 주님을 예배하는 경건의 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길이 되도록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매일같이 매 순간 거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울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예수께로 가면, 그리고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을 것이니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삶에 주님을 향한 길만이 나기를, 오직 주님께로 향한 우리의 걸음만이 있기를, 우리 주님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리고 더 가까이 가까이 나아가면서요, 오늘의 이 새벽의 문을 계속해서 열어봅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누가복음 8장 4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어떤 여자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다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혈액암이었을 거예요. 혈루증을 앓다가 12년 동안 재산을 다 탕진하고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신다고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으틱으틱이 쑤시고 가서,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날 것 같아서, 그건 믿음이지요. 쑤시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자기 12년 동안 앓았던 혈루증이 싹 가셨어. 예수님이 누가 내 두루마기를 만졌느냐, 제자들이 아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가 만진 걸 어떻게 압니까 하니까,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때 그 여자가 무릎을 꿇고 제가 예수님 옷깃을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니시면서 예수를 통해서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마실 것을 주시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가나안 잔치

0: 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해서 그 잔치집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양반만 믿으면 내 문제는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차 대전 말기에 독일의 히틀러는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였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들이 갇혀있는 지하실 감방벽에 그들의 상징인 다윗의 비율을 걸여놓고 거기 글귀를 하나 써놨어요. 비록 태양 빛은 내게 비춰오지 않으나 태양이 있는 것을 나는 믿노라. 나는 비록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해도 진실한 사랑이 있음을 나는 믿는다. 비록 하나님은 내게 침묵하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는 믿는다. 그것이 지하 감옥소에 기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믿음.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내가 하나님만 만나면 내 문제는 해결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나. 믿음. 암만 사람들이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없다고 말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남과 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혈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세 곡의 찬송 이어서 올려드렸죠.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예수가 거느리시니 그리고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이전의 찬송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사역자 조수아 씨였습니다. 이어서 한 곡의 찬송 더 올려드릴 텐데요. 찬양 후에는 어제에 이어서 우리 북한에서 온 한 형제의 이야기 이곳에 정착한 지 5년이 채 되지 않은 김준우 형제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0: 안녕하세요. 평안도에서 서울로 이사 온 지 5년쯤 된 김준우입니다.
1: 이곳에 이사 온 지 5년 정도 된 우리 김준우 형제와 함께하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형제님.
0: 안녕하세요.
1: 네. 지난 시간에 우리 북한에서 어떻게 이곳까지 건너오게 됐는지, 북한의 실상을 깨닫고 위험해진 상황 가운데 큰 결단을 하고 여행 가는 느낌으로 출발했던 그 여정들을 나눠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어쨌든 이곳 저곳을 거쳐서 비행기를 타고 이곳에 들어오셨죠?
0: 네, 맞습니다.
1: 처음에 들어올 때 계절이 어떤 계절이었어요?
0: 제가 들어올 때는 겨울이었어요.
1: 겨울이었어요?
0: 겨울이 아니고 2월달 봄이었어요.
1: 봄?
0: 네.
1: 2월이면 뭐 그래도 겨울이죠. 3월까지 추운 경우도 많잖아요.
0: 네네, 맞아요.
1: 추웠겠어요. 옷차림은 어땠어요?
0: 제가 그 옷을 사실 몇 벌 가지지 못하고 이제 떠났거든요.
1: 그러니까.
0: 챙기지 못하고 떠나서 그 가을 옷을 입고 겨울을 버텼어요.
1: 감기 안 걸렸어요?
0: 아, 뭐 그 밖에 나가지 않고 이제 건물 안에만 있다 보니까 괜찮긴 했습니다.
1: 그래요. 이곳에서 맞이한 첫 공기가 참 차가웠을 것 같은데.
0: 맞아요.
1: 그러면 여기에서의 첫인상은 어땠어요?
0: 첫인상

0: 사실 뭐 인천공항에 들어왔을 때가 제첫 인상이었어요. 그 인천공항에 들어와서 이제 서울로 가는 길이었었는데 저는 첫 인상이 되게 사람들이 되게 좋은 차를 많이 타고 다닌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 아, 차 종류를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나
0: 아,
1: 봐요.
0: 네. 제가 차에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북한에 있을 때부터.
1: 네.
0: 그래서 차에 대해서 좀 지식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뭐 북한에서도 살아봤고 이제 다른 곳에서도 뭐좀 살아봤거든요. 근데 그쪽은 거의 차 보면 막 연식이 30년 이상 된 차들도 많고 막 네, 보통
1: 그래요.
0: 2, 30년 된 차를 많이 타고 다녀요. 근데 여기 한국에 딱 와서 이제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에 보니까 거의 차들이 거의 다 새고 이제 반짝반짝 빛나고 새고 뭔가 브랜드들도 다 이제 현대, 기아 이제 국산 차들도 많고 해서 되게 뭔가 발전돼 보인다. 차들도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럼 보통 드림카라고 하잖아요.
0: 네.
1: 나에게 꿈과도 같은 차가 있어요?
0: 아, 그쵸. 당연히 이제 드림카는 있죠.
1: 무슨 차예요?
0: 저의 드림카는 아우디입니다.
1: 브랜드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아우디?
0: 아, 네, 아우디인데 좀 이제 그 있어요. 그거 스포츠형이라고 해서
1: 스포츠형이요?
0: 네, 그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평생 살수 있을지.
1: 아주 쌩쌩한 꿈을 갖고 계세요.
0: 네.
1: 또 하나님이 곡간을 부어주시면
0: 아, 네.
1: 어떻게 또 사용하실지 모르니까.
0: 그렇죠.
1: 근데 그렇게 다행이에요. 그래도 저는 겨울에 왔다고 해서
0: 네네.
1: 쌀쌀한 공기면 괜히 막 마음까지 차가워질 때도 있거든요.
0: 네, 맞습니다.
1: 근데 또 빛나는 차들의
0: 네.
1: 시선을 아사가고. 그렇게 저희가 보통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고
0: 네.
1: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또 이곳에 나오잖아요.
0: 네, 맞아요.
1: 지금은 그러면은 교회 다닌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0: 저는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된것 같아요.
1: 나오고 나서 그래도 꽤긴 시간이 있었어요.
0: 네, 나와서 이제 처음에는 사실 교회를 다니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뭐 면접 보러 다니고, 그리고 이제 일도 좀 하고 하면서 좀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1: 면접도 다니고 경제생활도 또 해야
0: 맞아요.
1: 되니까. 그 하나원에서는 근데 종교생활 할수 있는 선택지가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때는 그럼 종교생활을 아예 안 하셨어요?
0: 아, 그때는 사실 기독교를 다니긴 했습니다.
1: 아.
0: 저희 하나월에 매주마다 이제 뭐 불교에서도 오고 이제 기독교도 오고 뭐 천주교도 오고
1: 그쵸.
0: 다양한 종교 이제 그가 들어와요. 근데 저는 기독교를 선택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를 매주마다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듣긴 했었어요. 하나원에서.
1: 왜 기독교를 선택하셨어요?
0: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느낌상으로 기독교가 제일 좀 친근해 보였어요.
1: 너무 또 의아한 게,
0: 네.
1: 북한에서는
0: 네네.
1: 기독교를 제일 또 탄압하는 종교기도 하고,
0: 맞아요.
1: 기독교에 대해서 제일 조금 안 좋게 교육하잖아요.
0: 맞아요.
1: 또 어떻게 그게 친근해 보였어요?
0: 저 그냥 잘 모르겠어요. 제 느낌이었어요.
1: 느낌으로,
0: 네.
1: 감동으로.
0: 네, 감동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제가 딱 기독교 가야지 하고 막 의식적으로 생각하기보다 그냥 느낌으로 그냥 제가 느낌으로 그냥 저기 목사님 설교 듣고 싶다 그런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아, 목사님을 그러니까 기독교 선택하기 전에 얼굴을 먼저 봤었어요?
0: 아니 얼굴은 못 봤어요. 그냥 이제 기독교랑 그 불교 천주교가 들어오는데 그 하나원 직원분이 물으셨거든요. 어디 가보겠냐고. 저는 그냥 기독교를 가겠다고 했었거든요.
1: 혹시 그럼 그 이전에 극동방송을 라디오로 들었었다고 했잖아요.
0: 네네네.
1: 근데 그때 들었던 방송이 기독교인 건 알고
0: 네,
1: 있었어요?
0: 알고 있었어요. 아마 그래서 더 친근해 보였던 것 같기도 해요.
1: 친구랑 같이 갔어요? 아니면 나는 이곳에 정말 가겠다 해서 혼자 갔어요?
0: 아, 친구랑 그때 같이 갔었던 것 같아요. 거기 같이 이제 생활하고 있었던 친구랑 같이 갔습니다.
1: 그 친구는 혹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나요?
0: 안 하고
1: 진짜요?
0: 있어요. 네.
1: 전도 대상자겠어요.
0: 제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게 나와서 혹시 아, 교회 가볼까라는 생각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집을 배정받고 나서 해본 적이 있어요?
0: 네, 이제 초반에 제가 교회를 좀 다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여유가 안 됐어요.

0: 교회 일요일에 매일 나가야 되잖아요, 교회로.
1: 그쵸.
0: 제가 그때 일요일도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의 7일 중에 7일을 일을 했어가지고. 예, 다니고 싶어서 너무 이제 못 다니긴 했었어요.
1: 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했어요? 뭐 사고 싶은 게 많았어요?
0: 아니, 사고 싶은 게 있기보다는 제가 이제 국정원에 2개월 정도 있고, 이제 하나원에

0: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낸 거예요.
1: 네.
0: 몸이 너무 이제 일을 안 하다 보니까 뭐 공부도 안 해, 일도 안 해, 하다 보니까 몸이 너무 이렇게 근질거렸어요.
1: 아,
0: 네,
1: 진짜요?
0: 뭐든 해야지 이게 될것 같았고, 뭐든 해야지 뭔가 마음이 좀 편안할 것 같았고, 이제 너무 공백기가 컸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정착했을 때좀 약간 마음이 심란하잖아요. 새로운 곳에
1: 그렇죠.
0: 왔으니까 누구도 없고 이제 혼자고 하다 보니까 그냥 집에 혼자 있기보다는 뭐 일하는 게좀 낫다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1: 네. 처음 일했던 일자리가 어떤 거였을까요?
0: 아, 처음에는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1: 네.
0: 그 양대창이라는 그 곱창집이 있어요.
1: 북한에서도 곱창 하면 알까요?
0: 아, 저는 북한에서 곱창을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 순대는
0: 아,
1: 먹어봤어요?
0: 순대는 먹어봤죠.
1: 순대를 순대라고 하나요?
0: 맞아요. 순대라고 하는데, 북한은 순대에 찹쌀을 넣고, 이제 남한에는 그 당면,
1: 당면,
0: 네,
1: 맞아.
0: 이
1: 찹쌀을
0: 들어가죠.
1: 넣는 데도 있고, 당면을 넣는 데도 있고,
0: 네.
1: 선지로 칵 튀우는 데도 있고,
0: 맞아요.
1: 그쵸? 약간, 뭐라고 할까요? 곱창이 더 기름진, 순대보다 조금 더 기름진? 생김새는 비슷한? 북한 주민분들에게 이해를 시킨다면? 그쵸?
0: 아, 그런 느낌. 북한 순대랑 곱창이랑은 이미지가 많이 달라서 북한 주민들이 잘그뭐 알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곱창 하면 내장, 내장 돼지 그냥 배, 그 북한 사람들한테 그 곱창이 배이잖아요.
1: 네.
0: 그 돼지 내장에 있는 그 대장이라고 해야 하나? 그거
1: 네네.
0: 맞죠? 그 내장이라고 얘기하는 게더 북한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갈것 같아요.
1: 그래서 그 곱창집에서 일을 했던 거예요.
0: 네, 맞아요.
1: 곱창 좋아하세요?
0: 아, 저는 좋아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곱창이란 게 뭔지 몰랐어요. 처음에 일할 때는.
1: 그 왜냐면 호불호가 있는 음식이다 보니까.
0: 네, 맞습니다.
1: 근데 사실 이게 일자리를 가면
0: 네.
1: 내가 모르는 그러면 음식을 나르고
0: 맞아요, 맞아요.
1: 판매하는 일을 한 거잖아요.
0: 맞아요.
1: 어렵지 않으셨어요? 거기 뭐 술도 팔고 할 텐데.
0: 맞아요. 제가 나오자마자 이제 한 면접 보러 다니면서 제가 이제 또 생활비도 충당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거여서 제가 한 3일 나온 지한 3일 만에 아르바이트를 찾아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 하나원에서 나온 지.
1: 네.
0: 그러니까 이제 하나도 몰랐어요. 뭔지 식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랐고, 이제 식당에 뭐 대창이 뭐고 곱창이 뭐고 그다음에 뭐 소주는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좀 이제 웃긴 에피소드도 있고 좀 당황했던 순간도 있고 많았던 것 같습니다.
1: 제일 당황했던 게 어떤 사건이었어요?
0: 아, 그 제일 당황했던 사건은 제가 이제 어떤 소주가 참이슬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뭐
1: 그건 알고
0: 네 그거는
1: 있었어요.
0: 다른 데서도 유명하거든요. 참이슬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라서
1: 아,
0: 소주가 네
1: 진짜요?
0: 맞아요. 그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 뭐그 외에 뭐 진로라든지 이제 처음처럼 이런 소주가 있는데 제가 몰랐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서빙을 하고 있는데 손님이 저한테 사장님 그 처음처럼 하나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제가 처음에 주문을 안 받았었거든요. 혹시 처음에 어떤 거 시켰어요? 하고 제가 손님한테 물어보니까 손님이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저 그냥 쳐다보시는 거예요. 아,
1: 진짜요?
0: 네. 그래서
1: 아니, 웃을 뻔도
0: 아,
1: 한데.
0: 네. 그래서 아, 무슨 소리예요? 하고 물어봐가지고 아, 제가 처음에 주문을 안 받았어요. 하니까 손님이 아, 저희 처음처럼 술 시켰는데요. 그래서 네?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다른 알바분이 오셔가지고 아그 도와줘 아그 처음처럼이라는 소주가 있는데 그거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때 너무 이제 당황을 했어가지고
1: 사장님한테 안 혼나셨어요?
0: 아니요 사장님은 좀 저으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몰라 이제 처음이라 저 아무것도 모른다고 얘기를 드리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어가지고 사장님이 그래 빨리 배워라 해가지고.
1: 와, 진짜 마음밭이 엄청 넓은 사장님을 너무 잘
0: 네.
1: 만나셨는데 첫
0: 네,
1: 일자리에
0: 그랬던 것 같아요.
1: 간혹 어떻게 인사는 드리고 있어요?
0: 아, 진짜.
1: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0: 아, 뭐, 그렇긴 한데, 이제 뭐, 다 바쁘다 보니까 그냥 이거 지내는 것 같습니다.
1: 자, 그렇게 바쁘게 이곳에 와서 사실 일자리도 알아보기도 했고 3일 만에 일자리를 알아봤다고. 네.

0: 됐고 그리고 면접도 보러 다니고
1: 네네.
0: 했던 그런 무수한 선택지들이 있잖아요.
1: 네네.
0: 그 가운데서는 가장 먼저 또 경제활동이란 거를 했던 그 걸음을 나눠주셨는데
1: 네.
0: 아까 전에 이제 교회 다닌 지 1년 반 정도 되었다라고 한 신앙생활의 그 여정까지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은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또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걸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대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도에서 온 정착 5년 정도 된 김준우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먼저 작은 통일의 모습을 그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평안도가 고향인 김준우 형제의 이야기로 함께 하셨는데요. 이 땅에서 새롭고 낯설고 어색한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하나님의 선물을 느끼며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오늘의 그 고백과도 같이 남과 북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날, 이 땅 가운데 찬양과 감사와 예배가 차고 넘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오늘 이 시간 일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을 것이니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리라.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만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주님을 향한 길목 가운데 충성과 순종의 걸음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 우리의 모든 선택이 주님을 향한, 주님을 섬기는,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위의 선택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 함께 할 텐데요. 신명기 28장 1절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세계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합니다.
1: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의 앞날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일들이 그런 미래가 펼쳐지리라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생각하면서 정말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일들이 많이 있도록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아브라함 링컨은요, 우리의 미래 궁금하잖아요. 근데 애치거는 방법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 미래를 위해 원하는 씨앗들을 지금 뿌리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도 그런 말을 해요. 남들이 보지 못을 먼저 보는 사람이 앞서간다, 그렇게 말해요. 요즘 우리 교인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목사다 보니 새벽마다 우리 교인들 생업을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만은 하영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주님 품에 안겼다고 하는 정주영 할아버지가 유명한 말을 했지요. 임자들 둘러보면 돈 벌 게 참 지천에 깔렸어. 이거 해봐. 그러면 핑계나 대면서 안 될 것만 말하는 직원을 향해서는 임자, 자네 해보기는 해봤어?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시도도 안 해보고 그 뭐 열매 거둘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니. 피터 드러커도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뛰어난 기업은 고객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고객을 창조하는 기업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발명왕 에디슨은 기회는 대부분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과제로 보인대요. 그래서 이 게으른 사람은요, 아예 기회가 와도 스스로 박차버리고 만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치를 꿈꾸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건 핑계대지 말고 국민들이 살만한 정책 찾아내야만 합니다. 기업인입니까? 고객의 필요 발견해야만 해죠.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0: 가지고 고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걸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하든지 낮이고 밤이고 뭐 철회하면서 환상 보여달라고 그러든지 해야지요. 교육자라고 하면 뭐 이런저런 세태 핑계 대지 말고 다음 세대를 동양지재로 양육할 방법 강구해야만 하지요. 교회의 밝은 미래도요. 전도하고 인도할 사람이 자꾸 눈에 들어와야 되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빈자리 채워지며 부흥하지요. 하나님은 교회일이건 세상일이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분명 감추어진 보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발견하고 지금 내가 보질 못해서 그런지 주변에 하나님은 지금 익어가는 열매들을 여기저기 지금 만들어 놓고 계셔요. 그럼 그것을 추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뛰어나길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시라면 다음 세대들이 맡은 분야에서 꼬리가 되지 않도록 중보기도 하고 축복하고 비전을 말하는 그런 가정이어야 그런 가정의 미래가 복된 거 아닙니까? 요즘 복되고 건강한 교회 꿈꾸는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날 부르시듯 내 생각보다 크고. 젊은이들이 저런 찬양합니다. 엊그제 심야 기도회 때도 첫 찬양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크고 웅대한데 그런 젊은이들에게 신앙 가르친다고 하는 기성세대는 그런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래가지고 무슨 자식에게 다음 세대에게 교육을 가르치는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1: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0: 저 밑줄 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인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후손들을 뛰어나게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저렇게 선언하십니다. 그것도 세계 위에 뛰어난 민족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면서도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식 교육하고 다음 세대 양육하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로 행세하려고 하는 나, 오늘 이 시간 말씀의 대못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세계 위에 뛰어나게 만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제자로 다시금 다듬어지는 오늘의 성찬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만 절망케 하는 현실일지라도 미래가 밝아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니엘은 절망하기 쉬운 포로였어요. 그러나 포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목에 칼이 들어오는 순간인데도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니까는 하나님이 여러 왕들로 하여금 다니엘을 신뢰하도록 만드셔서 높여주시잖아요. 다니엘이 왜 높임받고 뛰어나게 된 거예요? 다니엘 혼자 잘 먹고 배부르고 등 따스라고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였기에 높여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고난 겪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세계 최강대국의 국무총리 세우셨잖아요. 왜 그랬는데요? 성경 잘 보세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가문의 식구들 살릴 수 있었고 약속이 성취될 수 있었고 굶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주변 나라 사람들이 살림을 받게 된 겁니다. 살아난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은 요셉 개인 목적 때문이라기보다는

주변 사람들 살아나도록 하고 가문 흥황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내가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좀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높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뭐 여러분 잘난 체하고 교만하라고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까닭의 주변 사람들이 살 길을 찾고 살만 난다 하며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 제발 뛰어나게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분야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빛은 등경 위에 두잖아요. 높은 곳에 두잖아요. 왜 높게 뛰어나게 하시는데요? 빛을 바라라고요. 그래 성적이나 세상 스펙이 아니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두운 세상 살만 나게 하는 그런 뛰어난 삶은요 세상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선생님이라면 학생들이 인정하고 존경하고 그러면서 키우는 그런 스승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사업가라면 정직한 경영으로 사회에 본이 되고 직장인이라면 성실함으로 신뢰를 얻는 거 부모 자녀라면 세상 유행 풍조에 물들지 않고 그저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인 것입니다. 나는 뭐 뛰어난 삶을 사는데 나 그럼 스트레스 받아. 아유 목사님 그런 얘기 하는 건 나 좀 부담이 가요. 그런 분 있습니까? 진리 외칩니다. 그분 예수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는데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인간이 분명하다면 또 그런 인간답게 살도록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맡은 분야에서 열매 맺기 위한 적어도 그쪽 분야에 있어서는 뛰어난 자가 되기 위한 비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 보세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나 그 적중하길 원해 맞추길 원하는 관역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고 원하는 열매는 맺혀지지 않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 보입니까? 주변에 보면요 웬일인지 뭐가 그렇게 안 되는지 막 볼멘 표정을 하고 뭐 얼굴은 은근슬쩍 뭐 조금 신경질 내기 일보 직전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진리 말씀도 확 짓밟아버리고 하나님의 이름 만울이 여기고 은근슬쩍 하나님도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처신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러나 그런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살길 원하셔서 대신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직접 한 얘기예요. 그 교회 중직자가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나는 지옥 가도 좋으니까 나 고집대로 해야 되겠어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무서워서 그렇지 뭔가 힘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교회도 내 멋대로 주물럭 주물럭 거리면서 본인이 하나님처럼 행세하려고 하는 망령된 말과 행동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세상 유행 풍조가 모퉁이돌이 되면 하나님마저도 얼마든지 끌어내려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짓이겨버리고 본인이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 역사의 파노라마를 보면 수틀리면 인간들은 절대주관자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적하려는 오만방자한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0: 피조물이면서 인간들은 자기 소견대로 삶했다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반항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자신의 죄악된 언행과 처신 욕망을 보고 그건 죄입니다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얼마나 증오하고 싫어하는지 몰라요. 불신앙으로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믿음으로 극복하십시오. 그러면 그것도 싫대요. 왜? 불신앙이 쪄져들었으니까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한 얘기 듣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진짜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러나 황당한 죄를 짓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황당한 죄악까지 저리는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 믿는다면요, 진짜 원수 되었을 때도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현재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나 이제부터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꿈 꾸어야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마저 대적하는 원수가 되었을 때조차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 사랑 정말 믿습니까? 만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계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라고 하는 말씀은 왠지 모르게 엄두가 안 나요 하고 그 말씀을 사장시킨다면 고린도전서 말씀대로 가장 불쌍한 자일이라. 자, 우리 신명기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1: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0: 아멘. 저 말씀을 성찬식과 연관시켜서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지 못하는 죄악을 오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 말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물론 사탄은 우리가 맡은 분야에서 활보하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하려고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미혹합니다. 말씀을 듣긴 듣는데 건성으로 듣도록 해요. 그러나 말씀 잘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선포될 때 팔짱 딱 끼고 눈 지그시 감고 그래? 그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겠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미운 사람 생각했다가 또 말씀드리면 그러면 안 된대요. 삼가 말씀 들어야 합니다. 아, 물론 설교 들으면 눈 감을 수 있고 팔짱 낄 수 있어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를 통해 세계 열방이 돌아오게 되리라고 하는 찬양할 때는 아멘하고 감격스러워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가 돼. 에이, 그건 못해. 취사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말씀을 취사선택하는 사람들은 귀한 자가 될 수 없는 작은 자라고 아예 단정해 버리십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런데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가감해버리는 사람을 혹은 그걸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뭐하다 일컫받을 것이요? 극히 작은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가감 없이 받아들이는 자를 하나님은 크다 일컬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고스란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게 만드는 자존심이나 탐욕, 하나님의 권위보다도 세상적인 평가에 더 마음을 두려는 사특한 생각, 하나님께서 외면당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불신앙.

이런 것들 오늘 성찬식 때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여러분의 미래가 밝아지는 새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는 말씀과 전반대되는 상황을 소개하는 신명기 본문 후반부 가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뛰어나기는커녕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고, 실제로요 모든 인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턴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을 포기했을 때에 세계적으로 흩어지면서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그런 지경이 되었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분명 제사는 있었어요. 형식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제사 드릴 때 양의 피가 소의 피가 신의 물을 이룰 정도였잖아요. 근데 왜 저주받았어요? 왜 잘못됐어요? 형식은 있었는데 기쁨이 없었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겉모습은 신앙인인데 마음에는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 사랑 잃어버렸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지만 정말로 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봉사는 하지만 기쁨이 없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보다 세상 걱정이 더 크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즐겁게 섬기려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결국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돼서 심판받고 만다고 복음서는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겁게 환호하는 그런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 오늘 좀 십자가에 다 쏟아놓고 그것들 십자가에 못 박는 성찬식이 되어야 주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7월 현수막, 7월 시리즈 설교의 주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의 사명을. 왜 지금 7월 달에는 그러잖아요. 참외 드시고 싶지요? 수박 드시고 싶지요? 또 드시고 싶다고 그랬다고 또 수박만 줄까 봐 저희 집은 수박 안 사 먹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우리 집은 수박 안 먹으니까요. 설교상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풍성합니까? 농부들이 저렇게 추수하는 계절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각자 맡은 분야에서도 하나님이 숨기시고 열매 익어가게 한 그것들을 발견하는 영안이 밝아지는 계절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고 지극히 뛰어나신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었으니 해서 자격은 이미 구비되었잖아요. 왜 못 믿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여러분 창조됐죠? 또 그 형상이 살아나도록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 주셨지요? 그럼 자기 구비 됐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말씀으로 나 자신을 다듬어져 가고 말씀으로 정결케 하면 이제는 되는 겁니다. 또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뛰어나게 만들어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도 가져야 돼요. 제발 우물한 개구리 같은 사고방식으로 잘난 척 그만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양육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좀 내일과 관련해서는 왜 이렇게 겸손한, 그건 겸손도 아니죠, 왜 이렇게 비굴한 꿈을 꿉니까? 진실로 진흙에서 살던 군뱅이였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주시니까 높은 곳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며 존귀한 자들과 함께 하도록 으뜸으로 삼아 주셨다고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아니, 베들레헴 흙덩이에 살던 군뱅이를 하나님은 저렇게

0: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구러지 같은 구더기 같았던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 만드셔서 어떻게 됐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험산 줄령 같은 장애물조차 쳐서 부스러뜨리는 새 타작기계로 만들리라. 어지간한 문제거리들은 저같이 만들어버리는 존재로 만들리라.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잖아요. 진실로 내가 애벌레 같을지라도 기회하여 조의 향기를 만끽하는 나비가 되는 꿈을 꾸고 내가 우물 안에 지금 개구리라 할지라도 목구름까지 박차고 비상하는 독수리 영성 같고 오늘 성찬식을 통해 다시금 거듭나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내가 지금 어디에 몸담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성이 독수리 영성, 사자 영성이 되어가지고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자처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능력을 맡은 분야에서 10번 발휘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셔요. 그 예수님을 꼭 만나는, 뭐하는? 꼭 만나는 오늘에 되어야 할 것입니다.
1: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세계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0: 7월 8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현재 남한은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흐린데요. 어전 새벽부터 밤 사이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비가 내릴 전망이니 빗길에 이동하실 때 넘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북한 지역도 저녁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남도와 황해도에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큰 비가 쏟아지겠고 평안도는 20에서 60mm, 함경북도는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서울과 강릉이 25도, 평양과 여수, 목포, 제주가 24도, 신의주와 개성, 춘천, 부산, 대전, 대구, 포항이 23도로 보이고요. 함흥이 22도, 강계 20도, 해산과 청진이 19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포항 34도, 강릉과 대구가 32도, 대전과 광주가 30도, 평양과 신의주, 부산, 여수, 목포가 28도로 보이고요. 강계와 함흥, 춘천, 서울, 제주가 27도, 개성이 25도, 해산 24도, 청진이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대체로 날씨가 흐리면서 비 소식이 이어지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후부터 비가 그치고 하늘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1에서 최대 3.5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의 단비가 가득 내리길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만일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주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를 땅의 모든 민족 위에 드높이시리라. 아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승리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 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

여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제사장으로 칭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감사드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396장, 새 찬송가 35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통합 찬송가 396장, 새 찬송가 35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동산교회 김부환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해 날 허락하여 주시고 새해 시간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물과 같은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함으로 시작하오니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밝히 보게 되어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머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안에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사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여정을 걷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북한 선교에 헌신하시는 목회자분들의 강의 설교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11조의 의미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무릇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 가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사랑합니다. 북녘의 형제 자매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일산교회 담임 목사 윤상덕입니다. 저는 오늘 11조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북한의 제하교회 형제 자매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 아픈 것 중 하나는 11조 문제입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했다 하더라도 그 11조를 어디에 드릴 건가 하는 문제죠.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니 교회가 없으니 그 11조를 어디에 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마음껏 11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나만의 형제 자매 중에도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지 않아 11조 드리기 어려운 분도 계실 거예요. 수입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며 11조를 드리지 못해 가슴 아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남한과 북한의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11조를 드리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11조 규례를 주시면서 11조를 드리는 장소

11조를 드려야 할 수입, 11조의 목적도 동시에 가르쳐 주세요.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첫째, 11조는 매년 드려야 합니다. 한 해도 걸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땅이 소출을 낼 수 있도록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분께 11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둘째, 11조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구별하신 장소, 곧 중앙 성소에 드려야 합니다. 재정을 구별한 만큼 그 구별된 재정을 드리는 장소까지 구별해 주신 거죠. 셋째, 11조를 통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우리는 돈을 가지고 싶어 하죠. 그러나 수입의 10분의 1이라는 적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는 돈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게 하세요. 그런데 예전에 11조를 드리려면 얼마나 양이 많았을까요? 1년 소출의 10분의 1, 처음 난 짐승을 가지고 중앙 성소까지 가기 참 힘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규정도 주셨습니다. 24절부터 26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아멘. 풍부히 주셔서 11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중앙 성소가 멀면 더욱 11조를 가져가기 어려워지죠. 그러면 돈을 가지고 중앙 성소로 가서 거기서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사서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리나 양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음껏 드릴 수 있게 장치를 마련해 주신 거죠. 그러고 보면 11조는 하나님의 백성만 드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은혜를 받는 특권과 함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는 형제 자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11조는 드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6절 하반절과 27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11조는 드림으로 받는 것입니다. 나는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받으신 그 예물을 우리에게 돌려주시죠. 돌려주신 그것으로 나와 내 가족들이 함께 먹게 됩니다.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셔서 복되게 즐겁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성도의 가정에 즐거움이 끊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때 레위인들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열두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말씀 사역에 힘쓰도록 구별됐죠. 그래서 그들은 열한 지파와 달리 땅을 분배받지 못했고 그래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먹고 즐거워할 때는 말씀을 가르치는 그들도 반드시 기억하게 하셨어요. 이는 레위인의 삶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즐거울 때 말씀 사역자들도 함께 즐거워하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 말씀이 삶의 원리가 되게 하신 거죠. 이것이 얼마나 간절하셨던지 하나님은 특별한 11조법을 제시하셨습니다.

0: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 일을 위해 매 3년 끝에 드리는 11조는 중앙성소로 가져가지 않게 하셨어요. 매 11조는 중앙성소로 가져가야 했지만 3년째 드리는 11조는 각 지파의 성읍에 저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을에 거하는 레위인, 떠돌이들, 고아, 과부들이 와서 그 11조로 먹고 살게 하신 거예요. 3년에 한 번은 내가 하나님의 중앙성소에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가난한 이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해주신 거죠. 물론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11조를 구제금으로 써도 좋다는 말도 아닙니다. 2년 동안은 중앙성소로, 1년은 각 성읍에 11조를 드리게 하심으로써 중앙의 제사장들과 지역의 레위인들을 비롯한 어려운 이웃들을 모두 살리게 하신 거죠. 사실 이런 제도는 가나안에서 찾아볼 수 없던 은혜로우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은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지 않아요. 떠돌이를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충만한 나라, 또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런 나라를 위해 하나님은 11조 제도를 만드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건 정말 큰 헌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그분의 보호와 인도를 생각하면서 10분의 1을 드린다면, 재물의 유혹을 이겨낸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우리의 11조 드림은 말씀이 더욱 충만해지게 하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분들에게도 살아갈 힘을 주게 될 거예요. 이를 통해 죄악과 경쟁과 사망 가득한 땅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충만하게 전해지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내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 원합니다. 수입의 10분의 1이라는 큰 예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평생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내 자녀들도 이 아름다운 길을 걷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이웃들을 힘을 얻게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그림자 가득한 땅에 주의 나라가 강력하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북한의 치아교회 형제 자매들도 11조 드리는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복음 통일의 날을 속히 허락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11조의 의미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912-9610번, 지역번호 031-912-9610번 일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318장, 새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통합찬송가 318장, 새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3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고난의 강을 건너가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의 강을 건너가려면 첫째, 대가를 계산하지 않고 헌신해야 합니다. 31절에 길르앗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라고 해요. 80세의 길르앗사람 바르실레는 큰 부자였어요. 그는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맨발로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 마하나임에 머물 때 다윗 편에서 그를 공격했지요. 그 바르실레가 다윗 왕을 배웅하고자 먼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는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도 도왔고 다윗이 회복된 지금도 그를 지지합니다. 상황에 따라 사람을 달리 대하지 않습니다. 시작도 끝도 그의 헌신은 한결같아요. 그럼 바르실레에게 다윗이 뭐라고 제안하나요? 33절에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고 해요. 바르실레가 다윗을 공개했을 당시 어떤 보상을 바라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다윗을 도왔다가 자신 또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 가운데 순전한 마음으로 드린 헌신이었으니까요. 다윗은 자신이 가장 낮아진 시절에 자신을 도운 바르실레의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최고의 보상을 제안합니다. 이렇듯 주님은 내가 어떤 지분과 대가를 계산하지 않고 공기처럼 묵묵히 자리를 지키면서 누군가에게나 공동체에 베풀어온 모습을 기억하십니다. 다윗이 바르실레를 기억한 것처럼 하나님도 신실하게 헌신한 자를 반드시 기억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상황이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한결같이 주님과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행한 만큼 보상과 인정을 바라지는 않나요? 주님과 함께 고난의 강을 건너가려면 둘째, 나의 죄인됨과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다윗 왕의 제안에 바르실레는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34절에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라고 해요. 그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정중히 거절합니다. 자기 생명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선악을 분간하기 어려우며 음식의 맛도 모르고 노랫소리도 알아듣기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변명이 아니었어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노년의 자신에게 더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알았던 것이죠. 나이가 들어 미각도 둔해지고 노랫소리도 들리지 않으니 궁중에 들어가 보았자 왕에게 누만 끼칠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입니다. 자기를 아는 것이 성숙의 기준이에요.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내가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이 곧 성숙한 자의 지혜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인생에서 가장 밀도 높은 경험은 공감이며 그 공감을 가능케 하는 것이 죽음에 대한 인식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기억할 때 현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욕망의 멈춤이 가능해집니다. 바르실레가 그랬어요.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죽음을 정직하게 인식했기에 자신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에 바르실레는 37절에서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라고 해요. 화려한 왕궁의 삶보다 자신이 살아온 자리, 자신의 뿌리가 있는 곳에서 삶을 마무리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것이 왕인 다윗에게도 자신에게도 더 합당한 길임을 알았어요. 이처럼 자기 주제를 알고 분수를 지키는 사람은 겉은 늙어갈지라도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 성공이나 노년의 안락함에 연연하기보다 나의 죄인됨을 보고 내 한계를 인정하며 인생을 거룩하게 마무리해가는 것이 곧 성화의 길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세상 성공이나 보상, 자존심에 연연하지 않고 내 분수와 한계를 잘 지키고 있나요? 비교당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환경에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살아나기를 소망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믿음의 가정에서 둘째 딸로 태어났어요. 아들을 바라신 부모님은 또 딸이라며 실망하셨고 교회에서는 늘 언니와 비교당했지요. 그러다 보니 저는 존재 자체로 받아들여질 수 없고 하나님도 나를 차별하신다고 오해했어요. 한 번은 초등학생 때 언니 때문에 예배에 늦었는데 전도사님은 제 팔을 꼬집으며 너 때문에 늦었지? 하셨어요.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교회에 오지 않겠다 다짐하고 그 후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방황하다가 성인이 되어 친구의 전도로 다시 교회에 돌아왔어요. 33절과 34절에서 바르실레는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가자는 다윗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해요. 저 같으면 드디어 왕이 내 가치를 알아준다며 저를 무시하던 이들에게 보란 듯이 자랑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저를 아시는 하나님은 제가 결혼 후 나님의 고난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하심으로 저를 낮추셨어요. 얼마 전 4살 된 막내 아들의 엄마도 누구 엄마처럼 키 컸으면 좋겠다. 나도 키 크고 싶어 라는 말에 열등감과 상처가 올라왔어요. 또 태권도 학원에 다니고 싶다는 둘째 아들의 바람을 들어주지 못하는 형편에 눈물이 났지요. 하지만 지금의 환경에서 제 주제를 알고 자족하는 것이 새 자녀를 위한 것임을 알아요. 그리고 다윗이 바르실레 대신 그의 아들 기맘을 잘 보살펴 주겠다고 한 38절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아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 환경에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살아나는 저와 자녀들이 되길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자기 곳으로 돌아간 바르실레처럼 아내의 자리, 엄마의 자리를 잘 지키겠습니다. 새아들에게 영양가 있는 간식을 만들어주고 아이들 숙제를 성의껏 도와주겠습니다. 입니다. 37절에서 바르실레는 다윗 왕의 초청을 거절하면서도 한 가지 청을 올립니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라고 해요. 자신은 가지 않겠지만 자신을 대신하여 아들 기맘을 데리고 가달라고 합니다. 바르실레는 자신이 누릴 세상 영예는 거절했지만 자녀만큼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다윗 왕의 통치가 있는 자리에 머물기를 원했어요. 그러자 다윗은 그의 청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38절에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0: 라고 해요. 부모가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욕심을 버리며 겸손히 물러나는 뒷모습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위대한 영적 유산입니다. 바르실레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심었던 헌신의 복이 고스란히 그의 아들에게 흘러들어간 거예요. 39절에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고해요. 다윗과 바르실레는 신뢰 속에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화평의 관계를 맺었어요. 그랬기에 이토록 아름다운 이별과 축복이 가능했습니다. 우리 또한 다윗보다 더 완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까지도 그리스도께 의탁하며 그들이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아름답게 작별해야 할 때가 옵니다. 내 자리, 내 역할에서 물러서야 할 때가 와요. 그 순간에 바르실레처럼 할 수 있을까요? 억지로가 아니라 나 스스로 선택하여 아름답게 넘겨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인생의 마지막 헌신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바르실레의 삶을 통해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상을 기대하면서 섬길 때가 많고 내가 행한 만큼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생색과 보상 심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르실레처럼 상황이 어떠하든 한결같이 신실하게 섬기며 살아가길 원해요. 이 땅의 것들에 미혹되지 않고 나의 분수와 주제를 알아 주님께 드리고 이웃들에게 나눌 것만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행하며 물러설 줄 아는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힘과 쾌락을 좇아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왕이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QT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는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귀한 뜻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18장 7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이에 다섯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영성 지수의 중요성.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사람의 능력은 다양한 지수로 측정됩니다. 가장 먼저 각광받았던 것은 지능을 측정하는 지능지수 IQ였습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이 더 뛰어난 인재로 여겨졌고 그래서 다양한 지능 측정 검사 방식이 탄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목받았던 것은 감정지수입니다. 지능보다도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 더 뛰어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유행했던 것은 공존지수입니다. 결국 모든 일은 관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계를 잘 맺고 형성하는 사람이 더 뛰어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것이 엔터테인먼트 지수입니다. 과도한 경쟁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언제든 분위기를 재미있게 이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성 지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학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성 지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미와 가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창조적 해결 방식으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완전히 다른 지능이기 때문입니다. 멀쩡한 나침반을 가지고 있는 배는 표류하지 않듯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 것이 인생을 바르게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영성이 바로 서지 않으면 세상의 그 어떤 능력도 물질도 의미가 없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바른 영성으로 저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게 하소서. 영성이 바로 서지 않으면 세상의 그 어떤 능력도 물질도 의미가 없음을 인정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울 바하 합창단의 찬양으로 주의 주실 화평 함께 들어봤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킹스보이스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시간은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이상복 목사님께서 에스더 2장 15절에서 18절을 본문으로 에스더 별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우리 아까 찬송한 것처럼 우리 짧은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빛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라는 이름 뜻은 하늘의 별입니다. 스타. 어둠 속에 더욱 빛나는 별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에스더서는 이방 나라 페르시아 땅에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뿐만 아니고 이방의 나라들과 왕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참 페르시아에는 이런 기록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 어떤 사람은 이게 정경인가 할 정도로,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없지만 금식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놀랍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또 이 주인공이 여자라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습기처럼 그냥 조금 무시받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룻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뭐 여성이 주인공이라고 문제될 것 없지요? 문제 되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아름다운 책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놀라운 대반전 때문에 마치 요나서처럼 그냥 이건 지어낸 얘기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후기 이스라엘의 절기, 나중에 두 개가 더 추가됩니다. 부림절과 수전절. 이 부림절,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위기였지만 에스더 기도하고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 역전시킨, 나라가 오히려 민족이 살게 된 이 엄청난 드라마, 이 역사적 사실을 지금도 이스라엘은 기억하면서 부림절을 지킵니다. 부르라는 말은 제비를 던지다, 제비 뽑기 혹은 뭐 굿을 던지는 거,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길이를 잡기 위해서. 이게 복수로 가면 부림 그럽니다. 사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림절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자기 민족들의 원수를 제압하는 날, 사실 이번 이란 전쟁과의 결정적인 날이 실은 부림절이었다고 그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도 이스라엘이 지키고 있는 부림절의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 있었던 그게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럼 에스더서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1장을 보면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라. 이 아하수에로 왕은 원래는 영어 표현으로는 XERXXS 해가지고 크세르크스라고 부릅니다. 아주 괴팍스러운, 변덕스러운 그런 왕인데, 이 크세르크스 아하수에로 왕은 다리오와 고레스의 딸 아토사 사이에 출생을 했고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전 485년에서 465년, 20년 동안 제위에 있었습니다. 485에서 465.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바로 그 다음 때 왕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때에 에스라가 2차 귀환 허락을 받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약 12년 후에 3차 귀환 느헤미야가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바로 이게 그 앞에 사건인 겁니다. 에스더서가 성경상으로 뒤이지만 실제 역사의 기록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에스라 느헤미야보다 좀 앞에, 그러나 스룹바벨보다는 좀 뒤에, 그때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에 아하수에로 왕 때에 이스라엘이 멸절되었다면 그 다음 왕 때에 에스라 파견, 그리고 느헤미야 파견, 예루살렘 언약공동, 성전만 재건됐고 언약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나라 건설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고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방법이 바로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모세도 준비시키고 여호수아도 준비시키고. 자, 바로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라는 여인을, 이 소녀를 준비시킵니다. 자, 2장에 가보면은 이제 7절에 등장합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개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도 없고 포로로 잡혀왔던 어떻게 보면 비참한 민족 유대인 이 소녀를 하나님이 훈련시키십니다. 자, 그리고 원래 이 소녀의 본 이름은 하다사였습니다. 하다사라는 이 말은 좀 낯설기는 합니다만은 성경에서는요, 화석류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화석류 이름이 좀 낯선데, 중동 지방의 이 상록수이고, 그리고 그 꽃이 흰 혹은 빨간 꽃이 피는데 향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초막절에 이 가지를 잘라서 초막 안에 장식을 하면 그냥 생명력, 향기가 가득한 게 바로 이 화석류 하다사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방 땅에서는 그의 이름을 에스더라, 별이라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의 삼촌의, 그러니까 모르드개의 삼촌의 딸이니까 에스더 입장에서는 사촌 오빠가 되죠. 오빠의 손에서 좀 길러집니다. 자, 이 과정 속에 자 일정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하고 3년 만에 큰 잔치를 베풉니다. 이제 고관 대작들 다 불러 모아서 나라의 영광을 자랑하고, 실은 또 이 일 후에 바로 그리스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자, 이 잔치에서 왕이 그냥 주흥이 일어나서 자기 아내 왕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자랑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왕비를 좀 모든 걸 갖추고 좀 나오시오 했는데, 이 왕비는 난 술자리에 안 갑니다 하고 거절해 버린 거예요. 왕이 막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은 변덕쟁이로 소문이 났습니다. 왕이 얼굴이 붉불락하고 대신들이 있다가 왕이시여, 저렇게 여자가 남자 말 안 들으면 온 나라가 망합니다. 아예 폐위하소서. 그러니까 실은 그것도 할 일도 아닌데 그냥 와스티를 왕후에서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3년간 그리스와의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4년이 됐을 때 이제 왕은 왕후를 간택하는 큰 행사를 치릅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2장인데, 자,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에스더. 우리는 정답을 다 알고 있으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근데 이 에스더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에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부모가 없지만 그러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였다. 그 다음에 9절도 보면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 이 헤게라는 이 사람은 이 모든 왕비 간택의 총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떤 여인을 좋아하는가 뿐만 아니고 이 나라 왕비가 될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생각이 있는 그런 전문가예요. 책임자예요. 이 헤게가 이 에스더를 특별히 귀중히 보고 그리고 몇 가지 조언을 해줍니다. 자, 15절 갑니다. 모르드개의 삼촌 아비아의 딸 곧 모르드개가 자기 딸같이 양육한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자, 다른 여인들은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온갖 보석이나 뭐 향품으로 다 치장했지만 15절 보니까 헤게가 책임자가 정해준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니었으나 보는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여러분, 보석으로 치장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헤게라고 하는 책임자, 그의 판단, 그의 모든 것들을 에스더가 믿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에스더는 더 이상 보석도 요구하지 않고 뭐 향품도 요구하지 않고 그렇다고 그냥 있는 그대로가 아니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준비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게가 이 에스더를 좋게 보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 보니까 보는 모든 자가 에스더를 보면서 과연 왕비감이다, 진짜 왕비감이다, 예쁠 뿐만 아니라 그 이미지가, 그 안에 있는 것이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그 품위가 너무나 당당하다, 왕비감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려면 솔로몬 왕이 그의 혼인식에서 신부를 보고 표현한 노래가 있습니다. 아가서 6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아름답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내 신부, 개인의 신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후, 이스라엘의 국모가 될 여인,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앞에 좀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솔로몬이 그의 신부를 향해서, 왕비가 될 사람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다. 이 디르사는 솔로몬의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남북이 갈라진 다음엔 잠깐 북왕국 수도가 되기도 했죠. 그러니까 디르사처럼 잘 정돈된 아름다운 정원처럼. 자, 이 디르사는 굳이 표현하면 우리의 외모입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고 잘 단장된 아름다운 여인 혹은 훌륭한 외모,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예루살렘 같이, 원래는

곱고가 아니고 아름답고예요. 여러분, 예루살렘같이 아름답다. 결국 앞에 있는 디르사가 외모를 강조하는 거라면 예루살렘은 내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고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여인을 향해서, 신부를 향해서 솔로몬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그 내면이, 얼굴의 광채와 모든 것들이 예루살렘 같다. 네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네 안에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있고, 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지혜가 있고, 용기가 있고,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의 입장에서 왕이 변덕스러운데, 이 변덕스러운 왕 옆에 든든한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평강의 사람, 다 이런 여인이 있는 것이 사실 얼마나 귀하다고 판단했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 이제 우리 7월 8월이면 성교학교 수련회 하는데,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외모만 건강하고 아름답고 단정하게 꾸민 이걸 넘어서서 우리 아이들 속사람이, 내면이, 얼굴이, 말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예루살렘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기도가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고 뒤에 보면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 여러분, 지금 왕후의 자리에 나아가는 여인은요, 천만인, 수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야 되는 거예요. 수줍은 여인 아니에요. 당당한 여인이에요. 깃발을 세운다, 이거는 개선장군의 표현입니다. 어느 누구에도 굴하지 않고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명이 있고, 거룩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이 있고, 기도가 있고, 다 담대한 여인.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꼭 그렇게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꼭 그렇게 되어서 다음 세대 우리보다 더 존귀하게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개를 훈련시키십니다. 모르드개를 준비시키십니다. 이 모르드개는 성경에 보면은 2차 포로 때 끌려왔다라고 되어 있지만, 나이로 따져보면 정확히 말하면 그의 아버지가 끌려온 겁니다. 어쨌든 페르시아 땅에서 그는 포로 혹은 이제 나중에 자유인이 됐겠습니다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의 양면을 봅니다. 하나는 그의 삼촌의 딸, 그러니까 사촌 동생이죠. 어린 동생을 친딸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사람으로 외모도 아름답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본성도 신실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당당하게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꼭 내 자식만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에 있는 자녀들을 우리 자녀처럼 여기면서 잘 양육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르드개, 이 모르드개가, 자, 19절 보면요,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는 모르드개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앉았다, 서 있다가 아니에요. 서 있는 사람은 문직입니다. 근데 여기 앉아있다라는 표현은 관리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중요한 관리들은 다 대궐 문에 이렇게 쫙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앉아 있었던, 쉽게 말하면 중급 관리입니다. 아주 최상의, 느헤미야처럼 최상의 관리는 아니지만, 그러나 중급 관리로 나름대로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그리고 지혜롭게 충성되게 잘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21절 보면요, 2장 21절, 모르드개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개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개 이름으로 왕에게 알린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정일기에 기록하니라.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모르드개, 자, 왕을 시해하려는, 변덕스러운 왕을 시해하려는 그 음모를 알고, 자, 고발을 하는데, 자, 잘 보십시오. 모르드개는 얼마든지 자기 이름으로 고발하고 자기가 상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에게 말합니다. 이게 결국은 모르드개의 마음은 뭐겠어요? 나보다 왕의, 지금 옆에 있는 왕으로서 에스더가 왕을 지키는 여인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왕에게 더 큰 신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이 아니고 에스더에게 알려서 이 일을 처리하게 한 것입니다. 반대로 또 에스더는 얼마든지 자기 이름으로 내가 왕에게 더 신임받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보니까요, 22절 보니까 모르드개의 이름으로 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당신이 더 잘 돼야지. 아니에요, 오빠가 더 잘 돼야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 어쨌든 모르드개는 뒤에 나옵니다만 하나님 외에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만이라는 총리가 왕이 높여서 다 무릎 꿇으라 했지만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왕에게만 무릎을 꿇습니다. 결국 자, 우리에게는 두 가지 신분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땅의 시민입니다. 충성된 정직한 시민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됩니다. 이게 함께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때때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특별히 성경에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충성을 다하면서도 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모습을 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섬기는 파라오 높여드립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떨 때는 그래요. 뭐 두 주인을 아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쪽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또 성경에 보면 악한 왕 밑에서도 고민하면서도 바로 해보려는 그런 귀한 사람이 있는 걸 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등장하는 바로 오바디아라는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8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누구예요? 바알을 섬기는 왕이죠. 왕궁 맡은 자 오바디아를 불렀으니 이 오바디아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디아가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여러분 이 고통의 시대에 하나님 섬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합 앞에 이 오바디아는 엘리야를 향해서도 내 주여, 아합을 향해서도 내 주여, 얼마나 참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뭐 때려치우지 뭐.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 선지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오바디아. 100명,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는 그 직책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서 선지자 100명을 돌보던 사람. 근데 우리가 돌아보면 오바디아는 100명을 돌봤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7,000명을 지키고 있노라.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쓰는 오바디아를 성경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된 주인 밑에서 왕이나 충성된 분 앞에서는 더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오바디아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시 모르드개로 돌아옵니다. 자, 결국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그리고 왕에게도 최선을 다했던 모르드개, 분명히 암살 사건 조사해 보니까 사실이었고 범인을 남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 없습니다. 한편 생각하면 이럴 수 있을까? 내가 목숨 걸고 왕에게 보고했는데 이럴 수 있을까? 아무 보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개는 충성하고 있습니다. 왜요? 성경은 기록합니다.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보상해 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한 모든 수고와 헌신은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가장 필요할 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망하지 말고 모르드개처럼 변함없이, 그래도 왕이 변덕스럽다 하더라도 그래도 변함없이 충성하는 모르드개 같은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이제 성경학교 수련회 우리가 해갑니다마는, 우리 자녀들 정말 다음 세대 에스더처럼, 하나님 하늘의 별처럼, 별이 어둠에 더 빛나는 것처럼 시대가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더 준비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예루살렘이 가득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깃발 승리한 군대처럼 당당하게 헤쳐나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되고, 우리 어른 세대는 하나님 모르드개처럼 우리 자녀를 더 잘 믿음으로 양육하고, 때로는 수고하고 애쓴 것 뭐 돈으로나 보상이 적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3장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꾀가 지혜가 아주 탁월합니다. 욕심이 엄청납니다. 근데 이 아각이라는 이 사람은 정확히 말하면 아말렉의 왕이었습니다. 아말렉이 누굽니까? 출애굽기 17장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갈 때에 저 뒤쪽에 처진 힘없는 부녀자들을 뒤에서부터 친 족속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광야의 깡패들, 아주 못된 것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국을 이룬 후에 하나님이 사울 왕, 초대 왕에게 말씀합니다.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근데 사울 왕은 진멸한 게 아니라 대충 그냥 쓰레기들 뭐 시원찮은 건 없애고 좋은 건 다 끌고 옵니다. 하나님께 책망을 받죠. 결국은 사무엘은 아각을 죽입니다. 근데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이게 결국 그 아각의 후손이 페르시아에 지금 와서 총리가 된 겁니다. 근데 여기 모든 대신 위에 높였다라는 말은,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총리가 셋 있습니다. 나라가 워낙 크니까. 그 중에서도 제1번으로, 그러니까 왕의 바로 다음 자리로 지금 하만을 높이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 그냥 뭐 기고만장입니다. 완전히 왕처럼 대우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개, 들어보니까 유대인이라, 유대인? 네, 철천지 원수의 족속 유대인. 아예 그냥 멸절시키기로 작심을 합니다. 그 3장 보면요, 이 하만이란 사람이 아예 유대인 멸살, 몰살을 계획을 하고, 언제가 좋을까? 길 1, 좋은 날을 잡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12월을 얻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 잘 보시면요, 이 하만이 유대인을 몰살하기로 날짜까지 다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왕에게 어떻게 보고를 하는가? 8절 볼까요?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에 흩어져서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다 꾸며놓고 멸절시키기로 날짜까지 다 받아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왕에게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아요. 한 민족, 그냥 페르시아 경내에 사는 수백의 민족 중에 한 민족. 왜 그런지 아세요? 페르시아란 나라는 초대 왕 고레스 때부터 유대인에게는 특혜를 줬습니다. 고레스 왕이 그랬잖아요. 하늘의 하나님이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다. 이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하늘의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재건하라. 이게 페르시아의 초대 왕. 지금 몇 대 안 내려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면 왕이 거절할 것 같으니까 한 민족 이렇게 말한, 알리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그들의 법률이 다른 나라와 다릅니다. 한편으로는 맞지요. 우상 숭배 금액.

0: 했으니까. 그러나 우상 숭배를 금한 것 외에 이스라엘의 법률은 그 어떤 법률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탁월합니다. 그거를 나라 법에 안 맞는다. 그들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들을 진멸하소서. 그리고 나서요, 마지막 미끼를 던집니다. 내가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왕의 손에 없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 1만 달란트는요, 무게로 치면 344톤입니다. 아무도 모르네, 얼마나 되는지. 어마어마합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와의 전쟁 때문에 국고가 엄청 지금 바닥에 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은 1만 달란트.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변덕스러운 왕, 이 어리석은 왕을 보세요. 자기 목숨 살해하는 음모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실증을 얻고 처리합니다. 그러나 한 민족이 멸절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Don't care. 상관없어. 1만 달란트. 이게 지금 아하수에로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 아하수에로는 얼마 후에 그리스와 전쟁에서 참패하고 살해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정말 기도 제목 삼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시대가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에스더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르드개처럼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내게 당장 보상 돌아오지 않더라도 변함없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모르드개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이라도 아하수에로처럼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목숨, 내 명예를 위해서는 그렇게 철저하지만 한 민족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는 1만 달란트 확인도 하지 않고 돈에 유혹해서 도장을 찍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일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이상복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232-1757번 광주 동명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울산 옥동 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님입니다.
1: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치열한 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이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각 분야의 지도자들에게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의 작은 신음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공의와 정직으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며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전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의 빛을 비추어 평화와 사랑을 심는 세계 선교의 거룩한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아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웃으시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6년 7월 8일 수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극심한 경제난 또 여러 혼란,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땅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세계 여러 지역이 있겠지만 바로 남미의 베네수엘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그곳의 소식, 두 번의 그 짧은 39초의 지진으로 인해 수만 명이

실종이 되고 수만 명이 정말 가슴 아픈 일을 당한, 먹을 양식이 부족하고 전기가 끊기고 미래를 꿈꾸기조차 그 힘든 척박한 환경 속에서 과연 희망이란 단어가 존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땅.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친다. 아무리 깊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작은 촛불 하나를 이길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사방이 캄캄할 때 그 작은 불씨는 더 밝고 찬란하게 빛납니다. 모두가 떠나려고만 하는 그 땅, 인간의 눈으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베네수엘라의 한복판에서 오직 복음의 불씨를 들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바로 우리 선교사님들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이 베네수엘라에서 사역하고 계시겠지만, 하지만 오늘 이 아침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할 때 오늘 귀한 선교사님 한 분을 잠시 후에 연결해서 또 그 땅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선교사님들이 베네수엘라에서 전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빵 한 조각, 옷 한 벌이 아닐 거예요. 그 어떤 절망도 꺾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하늘의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일생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됨을 믿고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연주곡을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 전해드리고 싶어요.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라는 찬양의 연주인데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또 라디오라는 연주를 들으시고 또 보이는 라디오라는 영상을 보시면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를 꼭 안아주십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그 깊은 어려움 속에 친히 찾아오셔서 예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신다라고 생각해요. 단순하게 불쌍히 여긴다는 우리를 처량하게 바라보는 동정의 눈빛이 아니죠. 내가 너를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가장 강력한 사랑의 선포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 상처 입은 자녀의 울음소리에 가장 먼저 반응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부르짖는 순간 주님을 향해 입술을 여는 바로 그 순간 우리 이미 주님의 그 온 마음은 우리를 향한 가슴 저린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저는 가득 차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겠죠. 이미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승리를 주셨고 오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부활의 소망을 그 위기의 현장에서 전하시는 우리 많은 분들이 계셔요. 아, 참 그 지진의 현장에서 지금도 아직 4만 명 정도가 그 홈페이지에 그 베네수엘라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실종자 명단에 있고 참 많은 이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망연자실해하고 있는 그 땅. 오늘 베네수엘라의 한 선교사님 저희가 잠시 후에 보이는 라디오에 모셔서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요. 여러분과 함께 또 극동방송 가족들이 또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또 놀랍게 회복시키시고 또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더 많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요. 오늘 그런 링크들 또 그런 오프닝들 여러분 공유하고 싶어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많은 분들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우리 김선겸님 또 정경혜님 이정희 그리고 큐티 리울님 또 김서연 조이와 매일 성경 한구절님 조제이 김미경님 외에도 은혜의 담비가 내리는 아침이다 라고 하셨어요. 응원합니다. 또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으로 50원의 유료 문자죠.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거나 유튜브 상에서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좋은 아침입니다인데요. 좋은만 검색하셔도 지금 들어오실 수 있고요. 이렇게 들어오셔야 아마 유튜브

유튜브 댓글까지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권중팔님 그리고 김명수님 외에도 우리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시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같이 잠시 후에 또 선교사님 얼굴 직접 뵙고 같이 또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찬송할까요?

0: 자, 오늘 복되고 좋은 아침,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아침입니다. 7월 8일 오늘 수요일, 더 사랑하는 사람들. 오늘 매주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우리 김수현 PD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0: 네, 좋은 아침입니다.
1: 네.
0: 참 저희는 오늘 이렇게 또 함께 방송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많은 방송 가족들과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눌 수 있고 참 감사한 아침인데요.
1: 네,
0: 그런데
1: 맞습니다.
0: 저희는 이렇게 또 오늘 뭐 비가 내린다, 또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또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 지구, 우리 한국의 반대편,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좀 마음을 나누기로 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아, 참 그런 것 같아요. 뭐라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마음 아픈 일이 벌어졌고요. 6월 24일에 발생한 이 강진이 이렇게 큰 피해를 낳을 줄은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0: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사망자 수가 3,500명을 넘겼고요.
1: 맞습니다.
0: 그리고 이재민은 17,000명.
1: 네.
0: 그리고 지금 실종자가 너무 많으니까.
1: 네, 맞아요.
0: 아주 그 종합 포털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1: 네, 네.
0: 38,000명 정도가 지금 아직까지 실종자 명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여전히 행방불명 상태로 등록이 되어 있는 또 그런 상황이고.
1: 네.
0: 또 생존을 위한 골든타임은 사실 이미 좀 지나버린 지가 오래된 부분이다 보니까 구조에 대한 기대가 워낙 크잖아요.
1: 네, 그래서 맞아요.
0: 여러 오보도 이어지고 있고, 또 국제구조대의 상당수는 현재 임무를 마치고 또 철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네.
0: 오늘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더 사랑하는 사람들, 이 시간에는요, 저희가 베네수엘라의 서두만 선교사님을 줌 영상으로 또 저희가 목소리를 만나볼 텐데,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또 선교사님 또 얼굴 뵈면서 여러분 같이 좀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 품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1: 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지금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유튜브에서 좋은 아침입니다 검색하셔도 좋은 아침입니다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오늘요, 저희가 먼저는 우리 선교사님을 좀 얼굴을 뵙기 전에,
1: 네,
0: 지금 현재 좀 베네수엘라에 있는 또 상황들, 또 그 모습들을 제가 뭐 들어온 모습도 있고요.
1: 네.
0: 우리 선교사님이 사실은 또 영상도
1: 보내주셨죠.
0: 보내주셨는데. 네. 틀 수가 없었죠.
1: 네, 방송 불가라고 네. 저희가 판단을 해서 네, 네, 그렇습니다.
0: 그만큼 또 끔찍한, 저희는 그냥 뉴스에서 어떤 건물이 무너진,
1: 그렇죠,
0: 그런 영상들, 네, 정도만, 그것도 뭐 충격적이죠.
1: 네,
0: 그렇지만
1: 맞아요.
0: 실제 그 현장으로 가보면 정말 감히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오늘
1: 맞습니다.
0: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는 또 그 영상까지는 저희가 공개를 못하고,
1: 네,
0: 오늘 먼저는 그 현장을 좀 먼저 보고요.
1: 네.
0: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께 더 함께 참여하시면 이런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나오실 거예요.
1: 네.
0: 우리 백은주님도, 도선생 장숙경님도, 조숙경 이찬숙님도 저도 기도합니다라고 하셨거든요. 오늘 극동방송 보이는 라디오 우리 고윤희님도 잘 들어오셨습니다.
1: 네.
0: 지금 보라라고 샵 1069번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5초 뒤에 그 영상을 여러분에게 공유해드립니다. 54321.

0: 자자마자의 모습을 촬영한 것 같아요. 여러 영상들이 있지만 오늘 그 여러분에게 두 번입니다. 두 번. 2회에 지진 그 짧은 39초 정도의 지진 두 번이 정말 온 도시를 이렇게 충격적인 현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오늘 현지에서 실제 사역하고 계신 베네수엘라 우리 서두만 선교사님 저희가 줌 영상으로 목소리로 만나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선교사님 지금 저희가 또 이 영상들 저희가 좀 공유하면서 선교사님도 현장에 계셨죠?
1: 네네.
0: 참 현재 사역하고 계신 지역 그리고 좀 어떤 사역을 그동안 또 감당하셨는지 저희가 한번 우리 현장 영상은 좀 줄여주면 좋겠고요. 우리 선교사님 어떻습니까? 선교사님 지금 사역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신가요?
1: 저는 지금 베네수엘라에는 하나뿐인 수도 카라카스에 위치한 베네수엘라 한인 침례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제자 훈련을 비롯해서 설교 및 교회 전체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0: 네. 선교사님 그러면 베네수엘라에서 이렇게 사역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 저는 원래 여기에 그 하나뿐인 한인 교회인데 정원섭 선교사님이 지난 10년 이상 이 척박한 땅에서 선교 사역을 해왔는데요.
0: 예, 예.
1: 안식년을 맞이해가지고 6개월 동안을 저한테 부탁을 하고 가셨어요.
0: 예.
2: 네.
1: 그래서 지난 4월부터 이제 올 9월까지 제가 돈 맡아서 사역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원래는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대학 사역을 25년 하고 은퇴하고 제가 개척했던 교회 선교 목사가 되어서
0: 예.
1: 지금은 순회 선교사로 활동 중이거든요. 지난 5년간 이제 네팔에 있는 목회자 650명 이상에게 재생산 제자 훈련을 해왔고
0: 예.
1: 제가 4월에는 또 후속 훈련으로 네팔에 갈 예정이었는데 미주 한인 침례교회 총무로 계시는 목사님이 이 정원섭 선교사님을 대신해서 6개월간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고
0: 네.
1: 하던 중에 하나님의 강력한 그 부담에 거부할 수 없어가지고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2: 와, 네.
0: 야, 아니
1: 그래서 제가 네팔에 가야 되는데 여기는 아시다시피 뭐 굉장히 척박한 땅이고 미전도 국가이고
0: 예.
2: 네.
1: 지금 죽음의 도시라 불리는 그 카라카스는 치안이 매우 불안하고 뭐 경제적인 불안, 정치적인 불안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주 국가 부도 상황인데
0: 예.
1: 거기다가 지진까지 이제 겹쳐서 제가 이렇게 사역에 복이 터졌는데. 사실 아무나 이곳에 와가지고 안식년을 맞이한 그 선교사님 부부를 도울 분들이 이제 없어가지고 제가 네팔에

0: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팔에는 제가 대신 훈련한 사람이 또 사역을 해도 되고 그래서 정말 이 위험한 지역, 정말 사람들이 오기를 꺼려하는 이 지역에 오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일이겠다 싶어가지고 저도 오기 전에 신병 스탠트 시술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뭐 아시다시피 뭐 여기는 외교부에서 여행 위험 지역으로 적색 경보가 발령난 지역이고
1: 그렇죠, 그렇죠.
0: 또 여행자 보험도 되지 않는 지역이고 한데 주변에서 다들 가기를 만류했지만 이렇게 위험한 나라 또 미전도 국가에 가서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냐 해서 이곳에 6개월 동안 자원해서 이렇게 봉사하기로 오게 됐습니다.
1: 그런 기간에 이번에 수현 PD님 지진이 난
2: 네,
1: 거예요.
2: 그러니까요.
1: 선교사님들
0: 네, 그렇습니다.
1: 이런 지진을 좀 그동안 몇번 겪어보셨어요?
0: 예,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도 지진을 겪어봤고, 또 제가 필리핀 선교하러 가서도 이보다 더큰 지진도, 경험을 해봐서, 뭐, 저는 그래도 뭐 면역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뭐 현지 우리 교민들을 포함해서, 여기 백성들은 그야말로 뭐 아주 패닉 상태라고 할수 있겠지요.
2: 그렇죠.
1: 아니, 근데 이렇게 피해가 심한 지진을 본 적이 있으세요?
0: 네, 저는 뭐 바기오에서 선교할 때는 뭐제 앞에서 빌딩이 무너지고 또 제가 가정집에서 전도할 때 제가 앉아 있는 소파는 이제 가만히 있는데 거기가 마루 집이었기 때문에 큰 지진이 났을 적에 반대편 소파가 옆 벽을 치고 전봇대가 무너지고 앞에서 그 고층 빌딩이 무너지고 엄청나게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던 지진을 경험했었죠.
1: 그래도 선교사님이 또 그것을 또 경험했다 보니까 지금 이 지진 이후에 어떻게 일들이 그 도시에 좀 펼쳐질지, 그래서 어떻게 좀 사역하는 것이 또 어떤 부분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인지 선교사님 그래도 좀더 아시겠다는
2: 네,
1: 생각이
2: 파악이
1: 드네요.
2: 되실 것 같아요. 네.
1: 안 그랬으면 그냥 뭐 사역은 사역이고 너무 이제 안전을 향해서 갈 텐데 선교사님께서는 우리 지진이 났을 때는 당시에는 어디에 계셨고 좀 어떤 상황을 경험하셨을까요?
0: 네, 그 지진 나는 날 6월 24일이 이 베네수엘라의 국경일이거든요. 그 시몬 볼리바르라고 하는 스페인 그 400년 지배로부터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아주 의미 깊은 국경일이었는데 제가 이 교회 이제 성도들을 매주 수요일마다 제자 훈련하는데 제자 훈련 받고 있는 두 분과 함께 대사관에 있는 난민 한 직원을 전도하려고 초대해서 함께 독일인 마을에 갔다가 이제 오는 중인데 그분이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토요일 저녁에 제자 훈련이 이제 있는 날인데 뭐 교회 이제 곧 오기 직전에 시내를 통과하는데 이 지진이 났는데 이제 차들이 다 도로에서 스탑을 하고 두번 지진이기 때문에 막 차가 막 요동을 하고 그리고 뭐 아파트 뭐 빌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뭐 파자마 바람으로 뭐 신발도 없이 그야말로 뭐 건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나오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었죠.
1: 참. 아니,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 그 시기에 좀, 뭐, 지금 그날 우리 대한민국 영성관에 계신 분들도 같이 계셨을 것 같고, 교인분들도 같이 성경 공부를 받다가,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그래서 그날은 뭐 제자 훈련도 하지도 못하고 뭐 계속 여진이 있고 그랬기 때문에 교회는 이 단층 건물이고 좀 튼튼하게 지어져서 교인들이 다 모이게 되고 또 여기는 우리 한인들이 한 100, 전부 해봐야 80에서 100여 명밖에 없거든요. 교회가 한인회고 한인회가 교회나 다름이 없는데 교회로 다 모이기 시작하고 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교회 숙소도 뭐 이게 금이 가고 뭐다 부서지고 다 아수라장이 됐으니까요. 교회에 모여가지고 임시

0: 이제 숙식을 제공하는 이제 사역들을 했었죠. 그래서 한 여진이 없을 때까지 한 3일 정도 교회와 또 교회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한 20여 명이 이렇게 같이 먹고 자는 시간을 보냈었죠.
1: 선생님, 그런데
2: 네.
1: 그때가요,
2: 네.
1: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나는 우리가
2: 맞아요.
1: 지진이 났어요. 그러면, 야, 일단 우리 안전이 중요하다.
2: 네.
1: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은 교인분들하고 제가 지금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2: 네.
1: 저이 사진 보고 놀란 게이 여진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사역을 하러 가셨어요. 지금 여러분 한번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 지금 어려운 분들에게 아마 식량과 또 생수를 공급하는 것 같은데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요, 선교사님?
0: 이제 여기 이제 저희 교인들은 다행히 이제 큰 피해는 없고 이제 아파트가 좀 붕괴되고 집도 붕괴돼서 있기 어려운 분들은 이제 임시 거처를 마련해서 있고요. 이제 여진이 없어서 대부분은 일단 집으로는 들어간데 여기 우리가 개척한 현지 교회라든지 너무너무 지금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교회들이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가지고 교회에 남은 예산들을 가지고 물건을 사고 모금을 해서 사고 해가지고 지금 우선 급한 데부터 지금 필요한 것들을 사가지고 공수하는 작전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 사역들을 펼치고 계시죠?
0: 네, 뭐 현장에는 뭐 국제기구라든지 또 현지인들도 자원봉사들이 많이 와서 돕고 있지만 뭐 당장 이번 주에도 우리 여성교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000명에게 줄수 있는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이번 주에도 쉘터, 피난소에 갈 계획이 있고요. 계속해서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뭐 이런 우선 뭐 당장 물, 뭐 기본적인 먹을 거 공급하는 이런 사역들을 끊임없이 해야 될 상황입니다.
1: 그래도 그 과정 속에서 참그 이웃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이 좀 귀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2: 네,
1: 피디님.
2: 맞습니다.
1: 그냥 이 정도 그냥 대충 뭐라고 할까요? 뭐 지진의 대충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약한 지진이었다면
2: 네.
1: 그냥 그럴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드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나 자신도 어느 순간에 보면
2: 위험할 수
1: 너무 위험할 수 있잖아요.
2: 있죠. 네.
1: 그러면 주위에서도 야, 지금 빨리 뭐 들어오세요라든지 그냥 뭐 얼른 들어오세요를 할수 있는데
2: 네.
1: 그 속에서 더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돕고 달려가는 그 모습이 참 도전이 되네요.
2: 네, 맞습니다. 선교사님께서도 이 지진 상황 가운데서 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좀그 부분이 궁금한 것
1: 제가 지금
2: 같아요.
1: 우리 선교사님 제가 영상 하나 보내드릴 텐데요. 지금 엊그제 촬영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지금 드론으로
2: 네.
1: 도시를 지금 쭉 이렇게 지금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보이는 라디오 좀 보시면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이틀, 3일 전 뉴스에 나왔던 좀 드론 영상인데,
2: 아유, 네.
1: 지금 도시가 이렇게 쭉, 이거 뭐, 전체가 이래요, 전체가.
2: 진짜 아비규환이라는 말밖에
1: 원래 이게 불교 영어 가지고 이렇게 쓰지도
2: 쓰면
1: 않거든요.
2: 안 되는데,
1: 근데, 이게 뭐, 우리도 적절한
2: 네.
1: 단어를,
2: 찾을 수가 없네요. 이렇게 지금
1: 지금,
2: 벽이 다 붕괴돼서 안이 보이는 상황인
1: 지금
2: 거잖아요.
1: 저기 아파트 계신 분들 다 피난하셨을 것 같은데 이재민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
0: 지금 이재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2: 네.
0: 정말 정부에서 수용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지금 뭐 우선 방학이 들어갔기 때문에 학교에 뭐 체육관 건물들을 임시로 뭐 수용하고 있고 그리고 너무 많아가지고 뭐좀 이렇게 오픈된 곳이면 아무 데서나 이렇게 막 모아서 뭐 잠을 자고 있고 이부 자리도 부족하고 뭐 그야말로 뭐 지금 엉망진창의 상황입니다. 어떻게 정부에서도 손을 쓸수 없을 만큼 심각하고요. 그리고 뭐 지금 뭐 9만이 될지 10만이 될지 실종자 숫자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고 지금 공항도 뭐 폐쇄되고 주변에 뭐 항구도 폐쇄되고 거의 뭐 건물이 뭐 하여튼 수만 채가 수천 개의 건물이 파괴가 됐으니까요. 뭐 정말 눈 뜨고 볼수 없는 현장입니다.
2: 이재민만 18,000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0: 지금
1: 이게 지금 공식 네. 통계가 이런 거고
0: 공식적인 통계고 이보다 더 많을 거라고
1: 그 이런 상황에 누가 뭐 홈페이지에 누가 등록하겠어요?
2: 훨씬 많을 겁니다.
0: 네.
1: 아유, 너무 순식간이었어요.
0: 맞아요.
1: 그리고 너무 많은 네. 건물이
0: 무너졌고요.
1: 그 너무 많이 이렇게 넘어지니까
0: 네.
1: 지금 이번 지진으로요. 현지의 네. 국민들은 물론이고 지금 선교사님도 그렇고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에도 아주 큰 변화가 생겼을 것 같은데 지금 좀 가장 큰 네. 어려움은 어떤 게 있을까요?
2: 지금 뭐 이런 지진이 있기 전에도 아시다시피 여기 베네수엘라에는 뭐 일자리도 없고 뭐 전혀 지금 뭐 네.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렸거든요.
0: 정치적으로 네. 굉장히 혼란했었잖아요.
2: 그렇죠. 네. 네. 그런데다가 지진까지 겹쳐가지고 어려운 데다가 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0: 예,
2: 나도 지금 뭐 끼니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서 함께 가야 되는 이런 아주 절망적인 현실이 아주 정말 추람하죠. 뭐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나 이 나라 정부에서도 뭐 기댈 것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국제 기구라든지 여러 나라의 원조를 통해서 뭔가 이제 희망의 가닥을 잡아야 되는데
0: 네.
2: 뭐 하여튼 첩첩산 중입니다.
1: 성교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또 예수님 주시는 그 소망으로 그리고 그 예수의 소망을 그 땅에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는데요.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네. 오늘 선교사님을 이렇게 인터뷰하고 초청한 이유는 단순하게 아이고 힘드시죠? 라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늘 응원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 땅을 향해서 우리가 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좀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연결하게 된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선교사님 지금 베네수엘라는 좀 복음화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어느 정도 좀 파악이 되고 있어요?
2: 지금 베네수엘라는 뭐 복음화율이 2% 미만입니다. 미전도 국가입니다. 네, 원래 통계적으로는 캐톨릭이 뭐 90%가 넘는다고 하는데
0: 네.
2: 제대로 된 종교적인 역할을 했으면 나라가 이 지경이 이제 되었겠어요. 그래서 2%밖에도 안 되고
0: 네.
2: 그 제가 네팔의 목회자들을 훈련하러 가야 되는데 네팔은 그래도 힘들게 나라지만 목회자들이 훈련으로 인해서 지금은 교회마다 큰 붕이 일어나가지고 한 8%, 10% 정도 됐다고 그래요.
1: 예.
2: 그래서 저를 대신해서 훈련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더 급한 게 베네수엘라다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 주변의 만류에도 무릅쓰고 여기에 지금 투입돼서 왔거든요.
1: 예.
2: 그래서 뭐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뭐 지금 모든 나라에 이런 위기적인 상황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뭐 모금을 하고 물질적인 도움도 줘야 되겠지만 어차피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가야 하나님 주신 평안을 경험할 수 있고 그래도 절망 가운데서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은 물론 빨리 뭐 회복이 되고 일상이 돌아가는 뭐 기도 제목이 중요한 것이겠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정말 교회들 중심으로 해서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고 정말 교회의 부흥으로 그 결과로 또 경제도 정치도 모든 분야가 살아날 수 있는 이 기도가 가장 시급한 기도가 아닌가 싶어요.
1: 예.
0: 네.
1: 성교사님 오늘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유튜브 또 댓글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그 현장 또 현장의 분위기 영상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론으로 촬영된 그 피해 현장의 모습들 지금 여러분에게 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0: 네.
1: 어떤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이 영상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지혜가 그리고 그 어려운 현장에서도

0: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이 잘 전달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서두만 선교사님 베네수엘라에 사역하고 계시는데 선교사님 그러면 지금 사모님도 같이 사역을 하시는 거세요? 아니면 가족들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두 분만 계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저만 왔습니다. 제 아내는 또 지금 춘천에 장모님이 곧 지금 이렇게 돌아가실 위기 상황이어가지고 오늘 내일 상황이어가지고 제 아내는 지금 그 장모님 99세이신데 네네. 지금 임종할 위기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2: 한국에
1: 장모님 곁에서 네 장모님 지금 옆에서 좀 간병하고 있습니다.
2: 네네.
0: 선교사님은 식사는
2: 잘 챙겨 드시나요, 선교사님?
1: 네, 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좀 자취했던 실력을 발휘해서 혼자 잘 끓여 먹고 있고 또 교인들께서 또 밑반찬도 좀 주시고 그래서 뭐 생활하는 데는 큰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2: 네.
0: 지금 영상을 여러분 보시는 분들은 흙먼지가 저렇게 참 예 하나님께서 너무 피해가 크다 보니까
2: 네.
0: 참 뭐라고 뭐 이 영상만 있겠어요. 사실은 선교사님 저 보내주신 그 시체들이 모아져 있는 그 영상을 보고
1: 네 아이고 진짜 충격이 있죠.
0: 아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이게 실제 피해 이것도 피해 영상인데 정말 비참하고 정말 눈물이 있는 영상들은 차마 보여드릴 네. 수가 없더라고요, 선교사님.
2: 맞아요.
1: 네네.
0: 선교사님도 놀라셨을 것 같아요.
1: 네, 아주 뭐 충격이고 뭐 아직도 뭐 생사를 뭐 알 수가 없는 실종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2: 네.
1: 뭐 언제 이 무너진 건물들이 다시 복구가 돼서 우선 시신 찾는 것만 해도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를 상황이고
0: 네.
1: 뭐 장비도 없고 뭐 수작업으로 뭐 건물 잔해들을 뭐 이렇게 치우고 있는데 이게 어느 세월에 이게 다 끝날 수가 있겠습니까? 참 막막합니다 아주.
0: 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 또 마음을 주실 줄로 믿고요. 선교사님 아까 또 기도 네. 제목들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또 같이 네. 기도하도록 하고 오늘 이 연결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 아이고, 지금 제가 감사하죠. 뭐.
0: 예, 아유, 선교사님이 힘내셔요.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너무나 급박한 기도가 당연히 여러분들 극동방송 가족들 많이 하셨겠지만 또 그 상황 속에서도 네.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그 긴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2: 네.
0: 자, 오늘 서두만 선교사님 힘내시고 저희가 오늘 좀 목소리가 네. 기운은 없지만 그러나 오늘 그 속에서도 또 그 천명에게 밥을 먹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사역들을 위해 저희가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0: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0: 자. 저희는 49분 이후에 우리 유튜브 방송에서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마음 나누겠고요.
2: 네.
0: 저는 송옥석이었습니다.
2: 김수현이었습니다.
0: 기술의 윤석준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유튜브 상으로 왔는데요. 수현 PD님
2: 네.
0: 오늘 방송 좀 진행하면서 어떤 부분을 좀 느끼셨어요?
2: 저희 사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에서는 이런 분위기로 방송을 잘 하지 않았었잖아요.
0: 그렇죠.
2: 이제 선교지 여행 가는 느낌으로
0: 그렇죠.
2: 또 선교지 방문하는 느낌으로 선교사님들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웃으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정말 영상들을 보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심정이더라고요.
0: 네.
2: 그런데 그래서 이 코너의 정체성을 조금 더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시간이다 이런 생각이 네. 들고요. 그래서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꼭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를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언제 다 복구가 될지 예상이 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일상으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0: 정부가 그 됐다. 역할을 잘 하면 좋은데 또 뭐 네. 그런 상황도 아니고
2: 맞아요.
0: 정말 각자 도생이고
2: 그러니까.

0: 자, 그러니까 더 치안이 더 불안한 거고.
1: 맞습니다.
0: 누가 가서 쉽게 가서 뭐 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분위기도 아니고.
1: 그렇죠.
0: 뭐 가서 잘 수 있는 곳도 없고.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는 그 척박한 환경을 극복하게 하시고 또 그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1: 네.
0: 십자가의 사랑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입니다.
0: 오늘 몇 분이 좀 돕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1: 네, 네.
0: 제가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우리 선교사님하고 좀 제가 좀 알아봐서
1: 네.
0: 유튜브 댓글에
1: 네.
0: 좀 이렇게 공유를 이게 끝나면은 댓글에 나올 텐데요.
1: 맞습니다.
0: 그 댓글에 공유를 좀 해놓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1: 이 영상으로 다시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예. 수 있도록 저희가 올려놓겠습니다.
0: 좋습니다. 자, 7시 51분이고요. 오늘 그 땅, 오늘 베네수엘라 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더 많은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부분들 더 나누고 싶은데 참 지금은 참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선교사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베네수엘라에 갈 순 없지만
0: 그렇죠.
1: 네, 그 베네수엘라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또 한인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마음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좋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1: 아멘입니다.
0: 자, 오늘 더 사랑하는 사람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여러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찬양 함께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오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나아가는 일이 시간되길.
1: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2: 혹시 비렐름 라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그는 사람을 행복하고 자유롭게 하는 정치란 바로 인간을 성적인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누구나 자유롭게 다양한 성을 만끽하는 것을 보장하는 정치여야 한다고 주장한 이른바 성해방론자였습니다. 이를 성정치 이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는 다양한 성적 결정권을 인정하는 정책이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유익을 주며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려서라도 인간이 성해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지금 절제와 질서가 없는 비윤리적 성생활은 오히려 개인을 성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성의 노예로 만든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영혼을 미혹하는 성해방주의자들의 악한 논리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어둠이 만민을 가리우는 이 같은 시기에 우리는 무엇이 가짜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더욱 잘 분별해야겠습니다.
1: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3: 1분 찬송.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 건설안전관리협회와 전기통신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예수님.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어제 좋은 아침입니다. 짱짱 성경암송을 진행하는데 백은실 사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휴가철 여행도 많이 가시고 쉼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쉬지 마세요. 하나님을 쉬지 말라. 참 도전을 주는 메시지였는데요. 왜 우리는 쉴 때 확 풀어져 버리잖아요. 먹는 것도 내려놓고 잠만 잘 때도 있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조차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를 더 평안하게 하고 살리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아침,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아침, 굿모닝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아이자야 61의 찬양으로 2026년 7월 8일 수요일 굿모닝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순복음 영락교회 이은경 권사님께서요. 찬송가 히스토리를 들으면서 한자 한자씩 정성을 다해 찬송가 가사를 필사하고 있는데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우리 1237번님 이제는 만나보다 필사라고 출첵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2646번님 필사노트 잘 받으셔서 따라서 쓰고 있습니다. 히스토리까지 방송으로 들으니 더 좋네요 라고 하셨어요. 5226번님 아들과 나란히 앉아 찬송가의 의미를 생각하며 이 필사하는 시간을 갖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0183번님 만나라고 출첵해 주셨고요. 백인자 권사님, 월광교회 박영숙 집사님, 1302 부천에서 6472번님 만나라고 출첵해 주셨어요. 출첵 단어 만나입니다. 문자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데요. 만나라고 출석 체크해 주시고요. 또 아시다시피 서머 스페셜을 맞아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을 이용해서 31일 동안 찬송가 한 곡 한 곡 필사를 하고 있는데요. 찬송의 가사를 직접 적으면서 마음에 은혜를 새기는 그 시간을 통해 은혜 받고 계시다는 분들의 간증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1237번님은 노트는 없지만 도전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송가에는 어떤 히스토리가 있을지 잠시 후에 나눌 텐데요.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 소개하고 찬송 함께 한 후에 히스토리 함께 들으시죠. 히스토리 후에는 필사하실 수 있도록 연주 찬송이 흐를 텐데요. 노트에 적어보시고 또 상황이 여의치 않으시면 찬송가의 가사를 읊조리며 또 떠올려 보시면서 마음의 은혜를 새기는 시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선물로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아에서 안고절편 선물 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광주 꽃진명과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를,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오늘 예수 안에 살다 두란노 서원에서 생명의 삶 큐티즈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커피 원두를 위델 커피에서,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수풀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에서 식사권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오늘의 찬송가 스토리. 스웨덴의 보베르그 목사님은 갑작스러운 폭풍우를 만나 간신히 몸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비가 그치고 해가 비치자 숲속의 새들이 노래하고 교회 종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장관을 목격합니다.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 섭리에 압도되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찬송은 단순히 자연을 감상하는 노래가 아니라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가 바로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감격의 고백입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3일차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대한 히스토리 아주 짧게 함께 나눴는데요. 단순히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나를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찬송가라는 그 설명을 들으니까 더 은혜가 되죠. 여러분도 한번 흐르는 찬송가를 묵상하시면서 가사를 적어보시고요. 또 마음에 새기시는 그런 시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종 집사님, 오늘도 필사 완주했습니다. 박은인 권사님 만나라고 출첵해 주셨고요. 어제는 내 평생에 가는 길이란 찬송가였잖아요. 그 히스토리를 들으시고 4728번님께서 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비통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다니 정말 놀랍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성도님께서요, 박선정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세광 성결교회 마리아 전도회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비록 한자릿수에 적은 수지만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마음을 모으려고 하는 우리 마리아 전도회, 어제는 기관

모임을 하면서 삶을 나누고 또 그 가운데 일하시는 각자의 하나님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는데요. 주님께 작은 일이라도 쓰임받음에 큰 기쁨 되는 마리아 전도회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웅재 소원 찬양 신청해 주셨는데요. 오늘 끝곡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박선정 목사님 인도하시는 세광선결교회 마리아 전도회 꼭 하나님의 큰 기쁨 되시는 전도회가 되길 저도 짧게나마 기도했고요. 진심을 담아 응원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고서연의 음성으로 함께하고요. 이어서 한웅재의 소원 찬양 띄워드리며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광천교회 이양수 목사님의 1분 기도도 있습니다. 찬송과 기도 가운데 또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은혜와 기쁨이 풍성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장마에 지치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이면 생각하는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 앞에서 지구와 세상을 향한 관심과 기도를 게을리 했던 것,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실천함이 부족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우리들 영광스러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세상이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께서 만드신 하늘과 달과 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같이 작은 자에게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담대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균형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일본 찬송 세계 선교의 앞장서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라이트선과 함께합니다.

0: 일본 찬송, 세계 선교의 앞장서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라이트선과 함께했습니다.
1: 나무가 FM 93.1MHz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광천동에 위치한 광주 성지교회 이재환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52절을 본문으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

0: 떠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본문에는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두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율법에 따라 정결 예식을 드리고 그 과정에 나타난 두 사람의 이야기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12세가 되셨을 때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나타난 일들입니다. 그 사건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22절부터 24절까지 먼저 볼까요? 22절에서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2: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는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1: 예.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러죠. 이게 말하는 정결 예식은 레위기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책 갈피해 놓으시고 레위기로 한번 가보죠. 레위기 12장입니다. 12장 전체가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인데요. 그중에 우리 5절, 6절부터 보죠. 6절부터 8절까지. 레위기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2: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참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1: 아멘. 이 명령에 따라서 이제 아이 예수님을 데리고 부모님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죠. 다시 본문으로 와서 22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을 보면 강조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법대로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또 24절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물론 지금의 주도권은 이제 부모님이 갖고 있지만 예수님이 나서 자라고 행하는 모든 일이 율법대로 말씀대로 행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은 이제 율법의 창시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초월해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철저하게 사람으로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율법 아래 머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율법 아래 머무신 이유가 율법의 소리를 속량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갈라디아서로 가보세요. 4장입니다. 4절, 5절 보죠. 못 찾으셨으면 차례 스크린을 보세요. 자, 스크린 보고 있습니다. 시작.
2: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 아멘. 이 말씀 진리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오셔서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어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나눌 때마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친히 율법 아래 머무셨고 율법대로 사셨어요. 찾았으니까 3장 넘어가 보세요. 3장 13절입니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기 위해 주님은 친히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13절 시작.
2: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 아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저주를 담당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철저하게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율법에 속량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다 이루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대속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대속 사역은 그냥 우연히 뚝딱 어쩌다가 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예언하셨고 이루셨고 그대로 행하셔서 완성하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 역사 안에서 철저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대속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히 나를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한번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다 가슴속에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율법에 매어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사망의 생명으로 또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늘 살아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보죠.

0: 근데 그 정결 예식 때문에 아기 예수가 성전에 갔을 때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시몬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둘다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25절부터 28절까지 시작.
1: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0: 예,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 아이가 메시아임을 알수 있는 거죠. 펜에 있는 분은 좀 밑줄 쳐놓으세요. 25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밑줄 쳐놓으시고 27절에 전반절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왜 밑줄 치라고 하냐면 지금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좀 살펴보기 위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표현에서 여기 이스라엘 위로는 바로 메시아로 인해 그들 안에 임하게,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될 위로를 말해요. 자, 우리 이사야서 가보세요.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1: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0: 아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의 내용이 뭡니까?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즉 메시아로 인하여 죄사함의 은혜가 누려질 그리고 그 죄사함으로 인해 임하게 될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그 바로 시몬입니다. 이 시몬의 기다림이 왜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의 이제 마지막 선지서가 말라기잖아요. 말라기의 선지의 예언이 있고 난 다음에 4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400년이란 긴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고 기다려 지쳐서 그리고 세대가 많이 흘렀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약속을 기다릴 때 이제 약속의 성취가 늦어지면 그 약속의 성취를 의심하든지 아니면 그 약속의 성취를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므온은 40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시간이 길어지는데 계속 뭔가 가치를 붙든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일제시대에 많은 이제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 중에 처음에 막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중간에 변질돼서 밀정이 돼서 오히려 더 친일을 심하게 한 사람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암살이라는 영화, 뭐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정재 씨가 이렇게 연기한 그 밀정이 마지막에 이제 암살을 당하거든요. 근데 그 이정재 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성대모사가 안 돼. 아무튼. 누가 좀 잘하면 좀 해봐요. 아무튼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딘게될때 마지막에 탁 총을 맞고 막 문을 열고 막 나가서 이렇게 몇 발을 지나다 푹 쓰러지거든요. 그런 영화 봤어요? 이런 거좀 봐. 영화 좋은 영화나 좀 봐요. 맨날 성경만 보지 말고. 왜 밀정으로 변질됐어요? 그 시간을 못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45년이지 그들 입장에서는 이게 10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영원히 해방이 안 될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에 변절되고 만 거예요. 40년도 못 기다리는데 400년이 지난 그 여호와의 위로를 변함없이 기다린다는 것, 이건 어쩌면 시몬의 개인적인 어떤 의지나 아니면 그의 인내심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시몬을 하면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는 부분을 밑줄 치라고 한 이유는 그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가능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건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참을성이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만이,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늘 경험하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그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는 자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된 아기 예수를 끌어안고 하는 영광을 누리는 게 그날도 성의 감동하심으로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시몬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 영광의 자리를 경험하게 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십니다. 옆에 사람 아멘 하나하나 봐봐. 다시 한번 예수님을 주로

0: 고백한 여러분에게 이미 성령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계시긴 계신데 인격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인정해 드릴 때 그분은 내 삶을 온전히 주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세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자꾸 뒷방 늙은이 취급한단 말이에요. 내 삶대로 막 살고 필요할 때만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훈련이 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 안에 성령님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순종해 가는 거예요. 지금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전에 갔으니까 예수를 만났겠죠. 오래 기다렸는데 그날 성령님께 감동된 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예수를 못 만나는 거예요. 유월절 끝나면 다시 돌아갈 거니까.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다시 기회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성령께 순종하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안나라는 여인이에요. 36절부터 보죠.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1: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0: 아멘. 안나. 나이가 매우 많았다 그러고. 근데 그의 삶을 보면 그렇게 삶이 녹록하진 않은 것 같아요. 결혼하고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합니다. 그리고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됐어요. 언제 결혼했는지 남편이 언제 죽었는지는 기록해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 과부로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뭐 대충 20살에 결혼해서 7년 후에 남편이 사별했다고 한다면 50년이 넘도록 과부로 살았던 거죠. 이 시대에 과부로 산다는 것, 남성 중심 사회였던 이 유대 사회에서 과부로 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장 연약하고 또 불쌍하고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을 예로 들 때 표현한 대표적인 표현이 과부와 고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고아 그리고 남편이 없는 과부는 유대 사회에서 살아가기 힘든 그래서 꼭 도와줘야 되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나이에 과부가 됐으니까 그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그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그 여인은 그 어려운 상황을 절망으로 자신을 망가뜨리는 방법으로 쓰지 않고 오히려 성전에 머물고 또 그 안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으로 살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 어려움 또 역경이라는 것은 분명히 고난은 고난이니까 힘겨움이에요. 근데 그 고난이 나를 망가뜨린 방향으로 쓰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 고난은 주님 앞에 매달리게 하는 그분 안에 거하게 하는 그분으로 인하여 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실제로 믿음이 쓰이는 순간이 그 순간이에요. 제가 가끔 이렇게 어려운 일 가운데 전화 상담을 하면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의 그 상황이 바로 집사님이 권사님이 바로 믿음을 발휘할 때다. 예, 우리가 평상시에는 믿음이 잘 발휘되지 않아요. 근데 고난이 딱 닥치면 그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죠. 그냥 느낌 그대로 현상 그대로 절망이니까 어려움이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삶을 망가뜨리고 그 방향으로 안 가고 상황은 절망인데 그 절망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니까 과부가 됐으니까 이제 남편과 같이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성전에 머물 수 있었잖아요. 훨씬 더 자유로운 몸이 됐으니까 그래서 오래도록 성전에 머물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선지자로 서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 겁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고난이 단순히 어려움으로 나를 망가뜨리는 도구로. 사단이 이 부분에서 이제 춤을 추거든요. 고난이 딱 닥치면 고난 자체는 어려움이니까 어려움은 실제니까 이 실제가 마치 내 인생을 망가뜨릴 것처럼 막 충동질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망가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 어려움을 그냥 어려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라면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면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 아래 하나님 나를 이만큼 인정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발휘하는 거죠. 그러면 고난은 오히려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강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람으로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강한 바람이 나를 더 높이 날아오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아침에 고난으로 힘겨움 가운데 예배하는 분이 있다면 고난 앞에 그냥 코 쑥 빠져가지고 살지 말고 고통인 건 알아요. 고난이 쉽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말고 특별히 고난이 나를 망가뜨리는 도구로 쓰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